0: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언제 믿을 것인가?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생명도 믿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고요.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 해서 뭐 사람들은 좋아할지는 몰라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필요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언제 믿을 것인가, 난 언제부터 교회에 갈까,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를 믿긴 믿으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오늘의 이야기 가운데에 드디어 내가 얼마만큼 그 결말을 또는 그 과정을 또는 그 방법들을 전적으로 맡기고 믿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그 믿음의 삶 속에서의 내용들도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믿음의 그 총론 같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뭐 강론으로 들어가면 뭐 저마다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만은 그런 것들은 다 알고 보면 그 다 파생된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힐난하기 위하여 꼬투리 잡기 위하여 예수님 비난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예수님 죽이려고 시험하여서 묻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뭐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본문에 배치는 오병이어 바로 뒤인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행하는 기적 말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당신이 증명하지 말고 하늘에서 직접 이 예수가 내가 보낸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하늘로부터 직접적인 좀 표적을 보여달라. 물론 세례요한은 그걸 들었죠. 세례 베풀 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본 게 아니거든요. 세례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들었고 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통하여서 즉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진짜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본문은 바리새인들은 이제 힐난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지만 이 본문은 당시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대세적으로 갖고 있었던 질문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대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질문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면 나는 믿겠다 또는 나는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아 이런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못 믿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 사도 바울이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모든 율법에서 부족한 것이 없었다. 율법을 그렇게 많이 지킨 거예요. 온전하게 완벽하게 지켰지만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별개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어디서 얻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 사업이 잘 되면 기분이 좋고 애들이 형통하면 뭐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죠. 또 병 고침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그것으로는 충만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도 뭐 완전히 외웠던 사람이고 비록 구약적 관점이긴 하지만 성경을 이해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하나 이분이 메시아라는가 이 질문 앞에서 그게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죠.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가 이게 넘어가져야 드디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쫙 믿어지는 것인데 마지막 하나가 안 믿어지니까 그 알고 있는 성경 지식도 또 그들이 지켜왔던 경건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기 전까지는 이것들을 가지고 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교회 나와 앉아있는 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반박할 내용들은 가득한 거예요. 정말 믿음을 어디서 찾아야 하고 성도의 성도됨을 무엇에서 얻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미 믿을 만큼의 믿음의 내용들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말씀을 통하여 또는 기적을 통하여 또 친히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물론 이제 이게 그 순환 논증 같은 얘기가 들어간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확실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 안에 의심이 더 이상 스며들지 않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불신으로서 반박할 수 없는 새로운 완벽한 증명을 입증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수학이 아닙니다.

중요해요. 수학, 그죠? 수학은 뭐 잘 못했습니다만 정답이 있잖아요. 수학만큼 정답이 분명한 세계는 수학밖에 없어요. 수학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정답을 못 맞추면 틀리는 거예요. 아무리 뭐 과정을 이렇게 막 풀어도 정답 딱 맞추기 전까지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그 어떤 수학적 논리 구조 속에서 증명이 되는 어찌 보면 가장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완벽한 논리 구조인 거예요. 물론 수학도 답을 못하는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장 입증이 명확한 것은 수학이에요.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수학을 적용시키는 과학까지만 가도 보면 과학은 완벽한 어떤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확률, 통계를 가지고 입증에 가까운 퍼센트를 올릴 뿐인 거예요. 100%는 없어요. 과학에서 100%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게 60%만 넘어가면 안전하다. 80%, 99%까지도 못 가죠. 80%만 넘어가도 증명된 것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증명치로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지 100%는 이 세상엔 없어요. 수학도 100%는 없는 거죠. 알고 보면. 믿음은 어떤 수학적 논리구조를 통해서 완벽한 증명 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완벽하면 믿겠다. 100%가 되면 믿겠다는 얘기는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증명해보세요. 입증해보세요라는 질문만큼 정말 그 불신적인 질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잖아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 결혼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가? 사랑은 징표는 만들 수 있어요. 반지를, 그죠? 서로 사랑 반지를 나눠 끼웠어요. 근데 이거는 이걸로 사랑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반지는 뭐 가면 천지예요. 다이소에서 이런 데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징표는 있을 수 있어도 사랑에 대한 증명은 반지로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증명은 믿어야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증명을 다 하셨어요, 지금은. 근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것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증거들을 제시해도 안 믿겠다는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진짜 믿고 싶은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나 안 믿기로 생각하고 묻는 사람에게는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 이단하고 논쟁하지 말아라. 이단하고 말싸움하지 마세요. 뭐 그런 분도 없겠지만 저도 청년 때 이단 오면 한 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막 서로 막. 그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유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전도받는 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세계로 그냥 들어가셔야 돼요. 믿어야 되겠다. 이 믿음. 원래 선물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입증은 꼭 선물 같은 것이어서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막 내 생명 걸고 귀한 선물을 제시해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반대편이 이게 무슨 사랑이야 라고 말하면 더 이상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빈약한 선물을 받고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한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믿음을 줄 수 있는 이미 한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옛날부터 지금까지. 옛날에 그 전도사 시절 때 20대 때요. 그때 이제 1990년대 말인데요. 90년대 한창 2000년을 앞두고 있을 그때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두부전골을 먹고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최임성 전도사는 어떤 목회를 할 것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기억에 그때 이제 한참 컴퓨터가 보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PC통신, 인터넷 말고 전화기에다 모뎀 꽂아가지고 그거 아시죠 여러분? PC통신, 천리안, 나우누리, 엠파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는 분들은 다 옛날 분들인 거예요. 그거 한창 떴을 때 그게 대세였어요. 목회 대세. 아 그래서 목회를 하려면 그런 통신을 알아야 되고 인터넷 개념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 됐고 그래서 아 그런 통신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올리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구상을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다 쓸데없는 이야기. 예. 사실 그때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컴퓨터도 사야 되고 모뎀도 뭐 통신도 가입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뭐 뭡니까 뭐 만드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동안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지금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서 그죠?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지금 유튜브가 중요한 어떤 매체가 되긴 합니다만 그 지나고 나 보니까 그런 것들이 대안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 해서 뭐 AI 목사님들도 AI 뭐 그죠? 또는 뭐 여러 사회적인 뭐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믿음을 더 이상 끌어올릴 수 없는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을 어떻게 키워나갈까? 아니, 우리 나 자신의 믿음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나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끌어올까?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결론적이지만 십자가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더 이상 믿음을 끌어올릴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믿음을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표적을 보여다 더 큰 표적을 보여주면 아니 완벽한 표적을 보여주면 믿음이 완전하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표적을 보여주면 입증을 해주시고 증거물들을 더 대주시면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 여전히 이거 좀 신앙교 체험을 더 많이 하면 또는 더 형통하면 더 잘 되면 뭐 이런 것도 더 많이 배우면 믿음이 좋아질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거늘 나는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믿음을 끌어올릴 표적들은 없다. 이거. 못 빼고 십자가 빼고. 믿음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너무 발버둥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이상 안 좋아져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다 이제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되겠고요. 바리새인들이 믿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준 표적 말고 좀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했어요. 예수님이 딱 잘라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마지막으로 이거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3일 있다 나왔잖아요. 죽었다 사는 거죠. 알고 보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표적 이외에 다른 표적은 없다. 너희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외의 다른 것들로 믿음을 더 끌어올리기를 원한다면 그런 표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징표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더 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을 되찾는다고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왜 애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뭔가가 있어야 믿는 존재예요. 다른 거 주지 않는데요. 믿음에 더 좋아질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강의 이번 주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대요. 십자가 말고 다른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대요. 십자가 논리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비약적인 게 있거든요. 왜 십자가를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는가 이것도 성립이 안 돼요. 그분이 왜 우리를 대속했는가 이것도 그 이유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주권이니까. 그 십자가는 그렇게 헬라 철학이나 헬라의 어떤 신화나 로마 이야기로 봤을 때 그렇게 탄탄한 조직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보면 너무 이게 뭐 너무 뭐랄까요? 비약적인 거죠. 그렇게 막 치밀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건너뛴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그거를 보고 우습게 십자가 너무 수준 이하야.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 봤을 때 경건하지가 않아.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어. 그것도 강도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확증하신 것이 십자가인데 여기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허다한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한 가지로 가지고 알 수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여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진짜 미련하게 보여요. 저게 어떻게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보면 감탄이 나요. 이야 놀랍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저것이 사랑의 결정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내면의 세계 속에 뭐 겉으로는 다 우리가 똑같으니까 내면의 세계 속에서 이 십자가가 별로인 것처럼 여겨져서 십자가 이야기 말고 더 십자가보다 더 멋있는 이야기를 원하고 있다면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안에서 감탄, 감격, 영원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이 뭐냐면 십자가보다 더 멋있는 이야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더 멋있는 이야기. 십자가의 방식보다 더 멋진 방식. 제일 멋진 방식은 내가 어떤 걸 동참할 때 멋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런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멋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보다 더 멋진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더 이상 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독생자가 절정인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이야기를 원한다면 세상으로 가셔야 돼요. 그보다 더 큰 어떤 화려한 이야기를 원한다면 소설을 읽으시고 판타지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멋진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 사랑의 확증보다 더 휘황찬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으리라.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아요.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은 믿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만들어가는 파생된 이야기도 거꾸로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예, 거꾸로. 이게 막 십자가는 많은 것을 파생시키는데 그 거꾸로로 믿음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도 거꾸로 된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을 키워나갈 수는 없어요. 돈이 많아진다 믿음이 커지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언제나 그 세대적이라는 게 가장 큰 위험이에요. 혼자는 거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세가 만들어지면 거꾸로 가는 것은 각각의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대세를 거스르는 역행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가는 건 반대로 가는 건 뭐 두 명이서 너 절로 가, 나 일로 가. 이거는 각각의 의견이고 소신이고 뭐 될 수 있겠지만 만 명이 왼쪽으로 가는데 나 혼자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언제나 대세 안에서의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 대세가 강하면 순교도 되고 대세가 좀 완만하고 혼합적이면 그냥 믿음의 삶을 그럭저럭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대세가 정말 줄을 찾는 사무엘 시대처럼 미스바 대성의 같은 일이 일어나면 지금 엘리트처럼 이렇게 된다면 기사장처럼 된다면 믿음은 진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대를 성경은 말씀하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이 분명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16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지금은 믿음 생활하기 좋은 시대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세대 자체가 악한 것을 좋아해요. 선한 것을 안 믿어요. 선한 것을 얘기하면 거짓말로 여겨요, 사람들이. 선한 것을 얘기하면 수준 이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선한 사람은 선한 걸 좋아해요. 근데 악한 사람은 선한 걸 우습게 여겨요. 농담으로 여겼다라. 그냥 멸망받을 사람들이 십자가를 느끼는 느낌인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저걸 어떻게 믿냐. 나는 무식해서 저런 거 못 믿겠다. 뭐 이런 얘기, 난 너무 무식한 이야기 같아서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음란한 세대가 뭡니까? 지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이것저것 막 다니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대 자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서 개인의 불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적인 불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마가라고 하는 이 기록자가 이걸 보고 이걸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일깨우고 당시의 것들을 이제 이렇게 좀 새롭게 열어가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대속자 구원자이신 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거기서 충만한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펼쳐지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 이 마가복음을 가만히 마가복음 기적이 무척 나오거든요. 기적이 무척 많이 나오는데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경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높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경계해요. 높아진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수님은 높이 올리신 히브리서 올려지신 분이요. 높이 계신 분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 계시죠. 그 옆에 동일 레벨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게 높아진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높아진 예수님은 사탄이 제시한 것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로 높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오죠. 마태복음 4장에 잘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시험하는 자가 봐서 이게 제시가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입증의 문제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입증해. 근데 높아진 예수로서 입증을 해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떡 만들어 먹고 그리고 천하만국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천하만국 부귀영화 권세를 얻어라. 세상에서 높아져라. 그리고 성전에 뛰어내려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전에

가장 높은 자가 되고 뭐 그런 이야기죠. 그 높아진 존재로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라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 2세대적으로 깔고 있는 신앙, 믿음의 조건 같은 게 있어요. 일 수도 있는 거예요. 높아진 그리스도를 원하는 거예요. 또는 나를 그렇게 높여주기를 원하시는. 원래 호산나, 우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여 우리를 구원하소가 뭐냐면 높은 데로 우리를 이끌어달라는 거죠. 구원자의 높이만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뭐 짧게 얘기합니다만 구원자의 능력만큼 힘을 얻을 수 있고 구원자의 높이만큼 올라갈 수가 있는 게 호산나라는 외침인데 그분이 높이 세상적으로 높이 계신다면 우리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높아지신 것이 그 예수님의 소위 말해서 높아지신 승귀 올려지신 이것은 마귀가 제시한 그 세상적인 높아짐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도리어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었대요.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높이 올려주셨는데 마귀가 제시한 그런 세상적인 표징과 증표들을 가지고 높이 올려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것들로 높여지시려고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죽으심으로 죽은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참 우리가 많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영광의 기독론 중요하고 권능의 기독론 굉장히 중요하고 뭐 승리하는 기독교 이거 다 책 제목들이에요. 유명한 책 제목들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런 그 권능과 영광과 승리를 십자가로서만 제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온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십자가로 돌아올 때 비로소 믿음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표적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떠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떠나서 다른 것들로는 믿음이 생겨지지가 않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를 전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과 그 뭡니까 지혜를 구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다른 예수 전하지 않냐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목회를 하는 자기의 후배들 디모데와 디도 이런 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경계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그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벗어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뭐 철학적인 또 세상적인 또는 어떤 여러 그 막 이야기들 그죠? 말하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먹는 거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 같아요. 말하기 진짜 재밌잖아요. 말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유희에 불과한 거예요. 재밌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끝없는 족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철학적인 그리스 철학, 로마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에 너무 심취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경계합니다. 믿음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과 설득력 있는 아름다운 말이 있지 않다. 여러분도 믿음을 모든 사람은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야 될 것이 언젠가는 믿어야 될 것이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신화나 끝없는 족보 또는 무수한 어떤 이런 서적들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더 이상 표적은 없어요. 다른 것들로는 믿음이 절대로 성장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른 것들로 예수님 높인 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 높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십자가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갈 때만 믿음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진리는 고유의 증거를 통해서만 입증이 됩니다. 진리는 자물쇠와 같은 거예요. 요즘에 열쇠 잘 안 쓰니까요. 그런 비밀번호는 있죠. 지문인식도 있고. 그거는 아무거나 열리는, 아무걸 통해 열리는 게 아니라 진리는 고유적인 증거를 통해서 오직 단 하나의 키로서만 열려지는 거예요. 그 예수,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비밀이라고 말해요. 비밀. 예수님의 이름은 비밀인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그 비밀, 그러니까 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 아니고선 다른 곳은 믿음의 세계가 안 열려요, 여러분. 다른 것들로 믿음의 세계가 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오직 고유한 그 거기에 맞는 증거를 통해서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증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인데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나 화려한 것들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다양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만, 복음으로서만

그 진리는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걸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 당연히 본문의 말씀이겠습니다만 진짜 필요한 것은 경건과 기도입니다. 경건함과 기도가 제일 필요해요. 이번에 러시아 단기 선교회를 갔다 왔는데요. 지난주 러시아 선교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이따 이제 영상 나올 거예요. 짧은 영상 만들었는데요. 러시아 가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마음,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즉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러시아 선교를 갔는데요. 길었죠. 이렇게 긴 선교는 처음이에요, 사실요. 왜냐면 10박 11일이었잖아요. 캄보디아는 일주일밖에 안 되고 우리가 뭐 그전에 단기 선교를 뭐 개인적인 가도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사실. 근데 러시아 선교는 바라바시 도착해서 8일을 바라바시 교회에서 잤어요. 이따 보면 아시겠습니다. 엄청 불편해요, 처음에 갔을 때.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저 시골 사람이라 불편한 게 별로 없어요. 워낙 뭐 단련된 몸이라서. 근데 오랜만에 그런 환경을 처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하물며 뭐 우리 여자분들과 우리 아이들 얼마나 청년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한 2, 3일 지나고 나서 아무개 청년들이니까 얘, 너 다음에 러시아 선교 또 올 거냐? 그러니까, 목사님 하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안 오겠다는 얘기죠. 안 오겠다. 몇 명 물어보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하는 애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도 물어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아주 좀 열악한 환경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첫째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말씀 읽기, 말씀을 이렇게 한복음, 마태복음 하루, 누가복음 하루 이런 식으로 읽었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고 아침 저녁으로 큐티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같이 통성기도하고 이런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나서 한 4일이 지나고 5일째가 돼서 한 5일, 6일 이제 바라바시를 떠나기 한 하루 이틀 전쯤에 다시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야, 아무개야. 너 다음에 성교 올 거야 했더니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성교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이야기예요. 제가 몇몇 청년을 물어봤더니 마음이 처음 마음하고 달라진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3일 정도 지나면 바뀌는구나. 물론 작심 3일이라는 그 뭐 속담이 있습니다만 그게 그냥 중요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경건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3일까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4일을 지나고 5일을 지나고 6일 정도 지나니까 애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애들이 뭔가를 믿기 시작하는 거죠. 선교에 대한 믿기를 시작하면 나중에 보면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써서 준 걸 제가 받았는데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증거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그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잖아요. 증거물의 부족으로 인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뀔 만큼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 속에 침묵을 하면서 제가 이 침묵의 영성을 어제 권사님들 수련할 때 권사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인데요. 침묵을 하고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면서 5일만 지나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면서 내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일하시고 말씀이 일하고 기도가 일할 때 늘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지 더 화려한 증거들, 더 화려한 어떤 형통이나 이런 것들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참 이게 뭐 성경에 이만큼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 신앙을 다시 처음 기독교가 잘했던 땅으로 옮겨 심어야 될 그런 형편 같은 상황인 거예요. 다른 표적을 구하는 이런 시대와 이런 세대의 아이들, 또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른 표적을 주지 않는다. 다른 표적을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금 돌아오셔서 저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처럼 보여야 돼요. 저 안에서만 여러분의 믿음을 새로워지고

0: 믿음이 새로워질 때 야곱의 이야기가 베들레에서 새롭게 달라진 것처럼 새로운 변화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돌아온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토요강단 지금까지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숲 성산교회 054-272-7974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네.
1: 이제 무더위가 살짝 지나갔고요.
2: 그렇죠.
1: 네, 약간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교수님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가 가을.
2: 네.
1: 나무학기?
2: 네. 네. 가을 하면 높은 하늘도 연상이 되어지지만 무언가 나무들에서 느껴지는 그 어떤 우수에 찬 느낌들 많이 맞아요.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무학기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께 현악기로만 구성해서 왔습니다. 네. 그렇게 가을을 한번 같이 맞이해볼까 싶은데 네. 황 PD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1: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월에 접어들면서 네. 참 좋은 게 9월에 제 생일이 있어요.
2: 아~
1: 9월에 초입에 생일이 껴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참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참 반가운 마음에 요즘 기분 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2: 네, 저는 근간에 강의를 간 곳에서 제가 도서관에 강의를 종종 가는데요.
1: 도서관이요?
2: 네네. 근데 그 강의가 10시에 시작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를 하느냐고 대기를 하고 있으면 한 9시 20분부터 다 들 입장을 하세요. 근데 연령대를 어린 아이들까지 열어놓은 강의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들어오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1: 네.
2: 그걸 볼 때마다 토요일 이른 시간에 아이들을 깨워서 올 수 있는 부모님들은 어떤 열정을 가지신 분들인가. 사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곤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억지로 일어났니? 그러면 거의 다는 네. 자발적으로 왔다고들 대답을 해요. 그리고
1: 기특하다.
2: 아이들의 표정도 네. 되게 밝고요.
1: 네네.
2: 거기에서 봤을 때 우리는 예배를 그만큼 잘 섬기고 있나?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이 저런 똘망똘망한 눈일까? 시간 한번 어기지 않은 려고 30-40분 전에 가서 준비 찬송을 하고는 있을까?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나는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 참 그렇네요. 반성도 되고 아이들의 모습이 예쁘게 느껴지기도 네. 하는데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을을 기다리는 것처럼
2: 네, 네.
1: 반긴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 네.
1: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곡은 찬송가죠, 교수님.
2: 네.
1: 어떤 곡이죠?
2: 찬송가 487장 이고요.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참 가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은 후에야 빛이 오고요. 바람이 분 후에야 잔잔함이 옵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무에는 나이테들이 있습니다.
1: 네.
2: 그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의 나이를 가늠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나이테와 함께 이 찬송을 듣고 여러분들과 나무악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 네, 찬송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0: 네,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함께 나누셨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처음으로 함께할 작품은 어떤 건가요?
1: 바이올린 곡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안톤 드보르자기의 곡이고요. 네 개의 낭만적 소품에서 1악장을 양인무 바이올리니스트의 그런 어떤 음성으로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 보통 스승을 닮아간다고들 하죠. 그쵸? 그러면 바이올린이나 이런 현악기 같은 경우에 스승을 닮는다 하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스승의 모션?
0: 네.
1: 아니면 그 스승의 성품? 어떤 걸 닮을까요?
0: 스승이니까 무언가를 배우는 거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 악기 하시는 분들은 그 스승님의 어떤 손짓 하나, 템포 하나
1: 네.
0: 이런 것들을 배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아나운서를 준비하면서 그 선생님의 호흡을 배우려고 좀 많이 애를 썼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반대급부로 우리 하은 PD님은 하은 PD님에게서 무언가를 배워가는 후배들이 어떤 걸 배워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까요?
0: 제가 만약에 가르치는 제자가 있다고 한다면
1: 네.
0: 뭐 스킬적인 것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그거네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긴 했지만 7년 동안 준비했거든요.
1: 네.
0: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버텼는데 문이 쉽게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1: 네.
0: 근데 결국 버티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오니까 저의 인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교수님께서는요?
1: 저는 일단 왜 그렇게 여쭤봤냐면 이 양인무라는 바이올리니스트를 보기 이전에 어떤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봤는데 이 두 분의 어떤 모션이나 느낌이 굉장히 유사하게 와닿았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스승과 제자 사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음악에서 이 음악이 느껴졌다는 건 많이 닮아있다는 거겠죠.
0: 네.
1: 그 스승이 준 것은 다만 모션이었을까 연주력이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학창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선생님에게 배우고 또 우리가 대학을 가면 어떤 선생님에게 배우는데 그 선생님의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남자 학생들이 따라하더라고요.
0: 헤어스타일.
1: 남자 선생님이셨거든요.
0: 네.
1: 닮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 연주력하고는 별개로 장발을 다 이렇게
0: 그러게요.
1: 펌을 넣으셔가지고 똑같은 모션으로 연주를 했으나 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0: 네.
1: 저는 반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나이테를 쌓아왔고 나의 어떤 나이테를 전해주고 싶을까 여기에서 스승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바람직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나이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걸 또 이제 와서 다시금 결심하게 하는 그런 연

0: 네, 두 번째 곡 네 개의 낭만적 소품 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네, 이어지는 곡은 어떤 곡일까요?
1: 자, 여러분 바이올린을 만나셨으니까 우리 이제 비올라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0: 오.
1: 비올라는 바이올린보다 5도가 낮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음성으로 치면 조금 중저음의 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꼭 비올라로 듣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의 소나타라는 곡을 정말 즐겨 듣는데요. 곡이 참 따스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0: 네.
1: 또 중저음의 어떤 음성으로 들으면 참 안정감이 있는데 아르페지오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악기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떤 걸 상상하시면 되냐면요. 기타와 첼로가 더해진 느낌? 플랫이라고 그러죠. 기타는 탁탁탁탁 잡는 부분에 이렇게 선이 올라와 있어서 음정을 틀리지 않게끔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플랫을 가진 지판에다가
0: 네.
1: 첼로와 같은 현을 딱 넣어서 활로 켜는 거예요. 기타는 손으로 튀기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악기가 있었는데
0: 네.
1: 생각보다 음량이 작고 또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지금은 없어진 악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비올라와 첼로로 우리가 편곡을 많이 해서 연주를 하시는데 여러분 보통은 1악장을 들으시다가 마무리를 하신 경우가 많으세요.
0: 네.
1: 근데 저는 오늘 이례적으로 여러분께 2악장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오.
1: 2악장을 들으시고 3악장이 네. 궁금해지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2악장까지만 듣지만

있지만 네. 아타카라는 음악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보통은 악장과 악장 사이에 잠깐의 쉼이 있는데 네. 2악장에서는 3악장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2악장을 감상해 보시고 3악장을 또 따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비올라의 네. 음색으로 슈베르트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쉬운 클래식 오늘 주제 가을 나무 악기라는
1: 네.
0: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슈베르트의 곡까지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1: 네.
0: 오늘 정말 듣다 보니까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진다. 그런
1: 그렇죠.
0: 생각이 드네요.
1: 네. 나무악기만이 가진 그 어떤 따스한 음색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마지막 곡으로는 가장 저음군에 있는 첼로 곡을 한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연주자를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클린 듀프레라는 그런 연주자이고요. 불치병에 걸리시는 바람에 최상위에 올라가셨다가 악기를 그만두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운을 겪으셨던 그런 연주자인데, 가브리엘 풀의 엘레지라는 곡을 연주로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엘레지라는 뜻은 비가 슬픈 노래. 처음에 들으시면요, 시작 음에서부터 같은 음형으로 계속 한 칸씩 내려갑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어딘가에 일정하게 도달을 하고요. 그리고는 조금 더 여리게 아까 시작했던 음에서 다시금 내려갑니다. 제가 받아들일 때는 슬픔을 극대화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들었거든요.

0: 있거든요. 얼마나 정말 깊은 고독과 슬픔을 가지면 이 곡을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에 제 마음에는 가장 와닿는 연주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브리엘 후레의 곡을 제클린 디 후레의 곡으로 마지막까지 들려드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 전에 피디님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피디님 우리가 따뜻한 말을 해주기 참 쉽지 않은 파트잖아요.
1: 그쵸.
0: 특히 본인에게 해주는 것은 더더구나 쉽지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따뜻한 말을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한번 건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피디님 뭐 본인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들께 따뜻한 말씀을 한번 건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이번 여름이 참 더웠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이라는 네. 말이 뉴스에서 참 많이 나올 만큼 근데 그 더위보다도 더 힘들었던 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연일 경기도 안 좋다고 하죠. 마음먹은 대로 일도 안 되죠.
0: 네.
1: 참 많이 고된 뙤약볕에 서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보내오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0: 네.
1: 그분들에게 신명기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뙤약볕도 결국에는 가을에 멋진 열매를 거두기 위한 꼭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뙤약볕 같은 그런 순간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네, 그런 시간이었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남은 시원한 가을의 바람을 맞으며 네.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나 힘들었을 때 아무도 제게 자신 있게 말해주지 못했던 그 단어, 그 문장 괜찮아질 거예요를 제가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그 문장을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신 우리의 옆자리에는 사람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1: 아멘.
0: 제가 터널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 옆에 꼭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고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말을 무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실 그 이야기들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클래식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2: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 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의 반석. 말씀의 반석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더 부탁하십니다. 함께 해달라고 해주면 좋겠다. 그것이 너의 믿음이다. 내가 그것을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름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크시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이 전혀 없다. 슬퍼하고 화날 일만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언제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 믿음이 지속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응답의 순간까지 달리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을 아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기도하는 나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의 나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힘을 길러주시는 시간입니다. 네가 기도하는 것 네가 받을 수 있고 네가 기도하는 걸 네가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힘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일이 없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정말 믿으면 여러분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든든합니다. 조금 전까지 불평 불만 할 것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왔는지 번개보다 더 빠르게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든든함입니다. 왜 든든합니까? 물으면 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나타나지 대답 잘 못합니다. 설명 잘 못합니다. 나타날 뿐입니다. 이 든든함이 담대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담대함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계시에는 온전히 따르는 충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따르는 그 충성이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 모든 힘과 모든 지혜와 모든 가능성이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의 8절과 14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는 말입니다. 충성스럽게 따랐다는 말은 온전히 따랐다. 누가 뭐라고 해도 따르는 걸 말합니다. 내 생활이 어떤 변화가 주어질지라도 주님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갈렙의 모습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유였습니다. 갈렙의 능력의 비결이었습니다. 갈렙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대입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구나, 말씀을 따르게 되는구나,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구나,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 갈렙을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데 맡기고 따랐어요. 이 맡기고 따르다는 말은 믿고 따른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까지도 믿습니다. 그것이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때와 방법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지 포기하고도 남는 세월을 막막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따릅니다. 왜?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렇게 따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렙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갈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 보면 갈렙의 모습은 끝까지 따르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따르는데 끝까지 따릅니다. 40세의 인생의 절정기, 청년기의 절정기를 구하고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열두 지파의 대표자들로 뽑혔습니다.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40세였습니다. 중년 때죠. 힘이 있을 때인데 소망이 적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40세입니다. 이번 일을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잘하고 내 인생 정립하고 가자. 그럴 때입니다. 40세 정탐꾼으로 12지파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다 하나님 말씀을 맞는, 말씀은 맞는데 현실은 안 맞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믿어서 어떻게 해야 할 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온 백성들이 막 겁이 나는 겁니다. 현실을 말하니까 얼마나 피부에 와 닿겠어요. 와, 그 땅의 사람들은 신체부터 막 모두 거인같이 생겼고 땅도 너무너무 좋은데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겠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가 죽었어요. 낙심하고 사기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압도적인 분위기입니다. 그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현실은 맞습니다. 저 동지들의 본 것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땅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은 맞긴 했는데 이것만 맞습니다. 조건은 맞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하나님 말씀과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된다 하는데 현실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맙다, 잘했다, 짠 하고 그 믿음을 막 빛내주셔야 될 텐데, 40세, 85세까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45일 후에 이루어져도 이 시험 저 시험 다 될 판인데 4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그렇다면 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데 이 갈렙은 끝까지 따랐던 거예요. 여기 끝까지라고 할 때 끝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끝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따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담대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갈렙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비결은 함께 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것이 담대함이었습니다. 함께 하심이 생활 적용이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담대한 그 자리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들이 나를 담대하게 하신 그 이유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룻이 말입니다. 받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고 그러므로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버릴 수 없는 일,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내 생명 이상으로 중히 여겼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따르며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따르다가 죽어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거기 죽을 것이고 따르다가 따르면서 살게 되는 그 삶을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룻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따르는 자가 되고 정말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가 되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담대함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굉장히 담대할 수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도 기적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강력한 최강의 동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믿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처음에 믿을 때는 잘 모르고 믿었을지라도 정말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물부듯이 부어집니다.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됩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믿음이 됩니다. 초월적인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함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온 길 돌아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일이 적지 않죠. 모두 싫어하는 좁은 길이었지만 그 좁은 문이었지만 우리는 갔어요. 주님을 따르므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내 스스로도 보기에 걱정되는 부끄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었습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 나도 그런 것 같다. 갈렙이 기약 없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기약이 없어요. 맞나? 처음에 따를 때는 막 믿음이다. 나 이걸 믿는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따랐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45년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시작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왜 이 길을 가게 됐지 몰라요. 잊혀질 만한 세월이 충분합니다. 45년. 그 기약이 없어요. 중간중간이 그래도 믿음을 지탱해낼 수 있는 무엇인가 주셔야 되는데 주신 적이 없어요.

갈렙에게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것, 그런 중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 또렷이 세워지는 것 있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 뭘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갈렙에게 이것을 사라지지 않게 했어요. 갈렙은 이것을 지켰습니다. 다른 걸 다 사라져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나는 인생 성공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했구나 기억할 수 있는지 몰라요. 기억 없는 길이지만 걸었어요. 뚜벅뚜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아무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갔던 것처럼 갈렙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을 갑니다. 45년 동안 갔어요. 말이 안 되죠? 85세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위 준비할 때입니다. 돈 벌어서 수위를 준비해야 돼. 이제는 성교비 할 거 없어요. 수위 준비해야 돼. 85세. 그동안 믿었던 건 뭡니까? 오늘까지 욕을 먹으면서 막 조롱 들으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 그래도 주님을 따라온 그 세월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45년 동안 내가 견디고 버티고 살아온 그 길이 뭡니까? 모르겠어요. 이 무슨 길인지 모르겠어요. 이해할 길이 없어요. 설명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설명합니까? 잘 될 거야 말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나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은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충분한 말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캄캄한 삶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하면 화는 대낮보다 더 확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런 축복입니다. 85세인데 이제는 갚아주시겠어요? 아닙니다. 상 주셔야죠? 아닙니다. 이야, 내 마음 같으면 45년 전에 하셔야 될 일을 45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도 않지. 자, 너에게 이 땅을 준다. 내가 다 쫓아내고 살기 좋은 땅 내가 다 마련했다. 살기만 하면 된다. 이래서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산간개척지. 거기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대적들도 있어요. 85세 그 땅 뭐 어쩌라고? 야, 언제까지 믿어야 되나? 그래도 믿어야 되나?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함께 해달라는 말을 이제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함께 하심이 기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실 사람이냐 아니냐 아는 방법,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쁘다.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뭐 그리 기쁜노? 하나님 함께해서 뭐 줘야 기쁘지?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5세인데 그런데 여전히 담대합니다. 여전히. 그리고 85세 위험한 개척지인데도 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말씀 따라 갑니다. 그래도 갑니다. 여전히 담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은 자기 당대에만 나타나는 축복이 아니라 두고두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 섭리가

0: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게 얼마나 소원이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누구라도 믿어낼 수 있도록,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그 사람보다 가장 낮은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들로 믿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무슨 믿는 용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용기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용기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내가 믿을게요. 이 믿을 용기는 내게 있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복음 여러분 진짜 믿으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확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일터로 가보세요. 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합니다.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순간도 여러분의 변화가 감지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갈렙의 따름의 영성이 부어집니다. 따름의 영성. 우리도 함께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릅시다. 사랑해서 따르는 것, 맡기고 따르는 것, 언제까지든지 어느 때 어떻게 이루실는지 다 맡기고 평안히 따르는 것, 그 다음에 끝까지 따르는 것, 85세가 돼도 청년처럼 하나님이 만드셔서 45년을 가게 하십니다. 세상은 85세로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85세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85세 하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간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분이시다 하는 그 간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 말씀의 반석, 지금까지 포항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62-2479번, 054-262-2479번 포항 할렐루야 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아트, 벌룬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5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요즘 야구 보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직관을 했습니다. 야구장에서요. 관중석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함성, 응원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한데요. 그 현장의 뜨거운 열기,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는 책에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행복연구센터 소장인 최인철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 천재들은 야구장에 간다고 하면서요.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야구장에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평소에 걱정에 갇혀 살다가 내가 좋아하는 팀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시선이 그라운드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잖아요. 누군가를 뜨겁게 응원하고 함께 환호하는 그 순간 복잡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게 되고요. 그 강렬한 몰입이 바로 우리에게 소소한 행복을 채워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결국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그 행동은요.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친 내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시편 20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환호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마차,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네, 야구장의 뜨거운 응원처럼 우리 삶의 응원단장이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탐 페클싱어즈의 빅토리 인 지저스, 조수아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팀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처음 가본 야구장의 열기는 화면으로 볼 때와는 여러 가지가 달랐습니다. TV 중계는요, 그 현장보다 한 2초, 3초가 더 늦게 되더라고요. 시간도 이렇게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또 응원 열기가 다 전달되지 않죠. 몇 대의 카메라 잡힌 그 장면이 다일 테니까요. 예배도 비슷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화면으로 그 현장에 있지 않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기 쉽지만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그 예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힘을 얻게 되겠죠.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옹기장의 아카펠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세상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포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주나목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졌습니다. 야구 경기가 끝나니까요. 경기장 외벽에 승리의 불빛이 번쩍번쩍 빛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저런 승리의 불빛이 번쩍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또 승리의 불이 번쩍번쩍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연주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그냥 가지 말고 저 한 잔도 마시면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하지 마시고 모두 다 한 구다씩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2: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천 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씀 따라서 주말씀 따라서 이 시간에는 포항 연일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불안을 떨치고 평안하게 사는 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줄타기 고개사인 블론디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미국과 캐나다 쪽의 땅에 이 외줄을 걸어놓고 아주 신기한 외줄타기 고개를 함으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짝대기 하나를 들고 이 나이아가라의 그 쏟아지는 그 물결과 폭포 위에 높이가 아마 한 4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높이로 치면 거의 15층에서 뭐 20층 사이일까요? 그 높은 곳에서 오직 그 나무 하나만 의지해서 미국 쪽에서 이제 캐나다 쪽으로 외줄을 타고 건너오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와, 함성을 지르며

한답니다. 그럼 이제 이 블론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이 외주를 타고 저 미국 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사람들이 네, 믿습니다 하면서 또 막 열렬하게 박수를 친답니다. 그럼 거기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그 어린이들 중에 할 수 있다고 크게 외친 어린이에게 그럼 너가 내 등에 한번 타볼래? 그럼 뒷걸음질을 친답니다. 또 다른 아이에게 너가 그럼 등에 업어볼래? 그러면 부모가 안 된다고 막 그런답니다. 그럼 갑자기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저요 저요 제가 탈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앞으로 나오면 그 아이를 등에 업고 안전끈을 묶고 나무짝대기 하나 의지해서 또 외주를 타고 미국 쪽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미국 땅에 도착을 하고 그 꼬마 아이는 이 블론딘의 아들이었죠. 아무리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도 그의 등에 업혀서 그 외주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어린 꼬마 한 명, 그의 아들뿐입니다. 성경 이사야 46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길이 마치 외주를 타고 가는 그 길처럼 불안하고 긴장하는 길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앞고 안고 업고 품고 구하여 내며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조금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안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축복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 부모의 축복, 그 주변의 축복에서 태어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가정 중에 왕자님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축복의 선물을 보내드렸는데,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평안의 사람, 온유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이 모세는 축복 속에서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 죽음과 칼을 목에 대고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던 그때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히브리 모든 사람에게 내린 명령은 태어나는 모든 산의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었죠. 모세는 그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과 불안과 긴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현대를 가리켜 불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안의 연속,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죽음과 함께 태어났던 모세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삶, 온유의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대가 불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불안과 위기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 불안의 시대에서도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고 다가오는 인생의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족할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안을 떨치고 평안하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 불안과 초조, 긴장의 시대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환경과 상황과 위기 가운데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첫째 비결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이다. 첫째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모세는 이중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가정, 히브리 부모에 태어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태어난 정체성, 또 하나는 애굽의 왕족,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안에서는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늘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연일교회 교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는 회사의 부장이다. 나는 학교의 선생이다.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선택할 때에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로 있을 때에 아주 훌륭한 일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가 되면 미국이 워낙 땅이 넘지 않습니까? 이 도시 저 도시 이 주 저 주 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를 뽑아달라고 유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느 도시 어느 주에 가든지 반드시 주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살던 조지아주 자기가 섬기던 교회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23년간 계속해왔던 교회 학교 교사 그 자리의 소임을 다 하고 다시 유세하던 지역으로 가서 계속 유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몇 주 동안 유세를 하다 보니까 기자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어느 주일에는 70명이 넘는 기자들이 이 지미 카터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그 후보자가 섬기는 모습 이런 걸 취재하면서 인터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지미 카터 후보자가 뭐라고 기자들이 얘기했냐면 아 우리 기자 여러분들 오늘 저를 취재하러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는 기자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그 교회 가셔서 주일을 섬기시고 그리고 다시 나에게 오셔서 취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대통령 후보였지만 그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의 교인이다. 나는 교회학교 교사이다. 이것을 우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대통령도 되게 하시고 노벨 평화상도 수상하게 하시고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대통령 당선 이후에 대통령 재임 후에 가장 빛나는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받는 아주 위대한 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이 부여한 그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주시고 평안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늘 최우선적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주시고 구해내주시고 안고 품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불안의 시대 속에서도 이 평안의 삶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죠.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단어는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은 유리한 조건, 편한 상황, 좋은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할 수 있어야 돼요.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농사를 짓는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워낙 뭐 실력이 좋으니까 이제 외국인 잡지, 외국 잡지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아주 훌륭한 옥수수 종자를 개발에 성공했다. 개량된 종자를 성공했다. 그 기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가서 그분에게 어렵게 어렵게 부탁해서 그 좋은 종자를 받아와서 자기 밭에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주변에 있는 밭보다 훨씬 3배 이상 옥수수가 많이 나고 알도 굵은 옥수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막 와서는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냐 막 그러고 그리고 그 옆에 자기 밭에 옆에 밭에 있는 그 주인이 이분에게 아 좋은 씨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에도 그 씨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단호히 거절했답니다.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씨앗을 구하는 것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제 비행기 타고 가서 어떻게 고생하며 얻은 씨앗인데 이거 내가 좀 덕을 더 봐야지 내가

이익을 봐야죠. 이거 지금 다 나눠드리면 나는 무슨 덕을 보겠습니까? 안 됩니다. 거절했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밭에만 또 좋은 종자를 심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첫 번째 해보다는 좀 소출이 덜 나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다른 밭보다 좋은 게 나지만 좀 덜 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자기 밭에만 좋은 종자를 심었는데 세 번째 해는 옆에 있는 밭보다 훨씬 못하게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누가 수작질을 한 것인가? 분명히 옆에 밭의 주인이 뭔가 작당을 한 게 아닌가? 방법을 찾아보고 다 알아봤지만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 식물을 농사 지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바람이 불고 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씨앗들이 다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들이. 그러니까 여기 밭에 있는 씨앗이 다른 밭으로 가기도 하고 다른 밭의 씨앗이 여기로 오기도 하고 섞이는 거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다 배웠지만 우성, 열성이 만나면 나쁜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가 만나면 늘 나쁜 유전자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씨앗이 이 밭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는 좋은 씨앗을 다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좋은 씨앗을 나누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밭도 잘 되고 너네 밭도 잘 되자 그랬으면 어차피 부는 바람에 날리는 씨앗은 다 좋은 씨앗이니 계속 잘 되실 텐데 나만 잘 되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못했던 것은 함께하는 걸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위기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 조건이 함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지금 저 미국이 아주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왜 저렇게 불안과 위기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까? 함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잘 살겠다. 우리만 잘 살고 싶다. 그러니까 온 세계를 불안과 위기 가운데 긴장 가운데로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후가 좋은 필리핀이나 남미로 이제 이민 가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아주 평화롭게 떵떵거리고 살고 싶지만 가면요 자녀들 학교 보낼 때 경호원 붙여야 됩니다. 왜? 그런 나라들은 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잘 살겠다 그러고 나 못 사는 사람들 짓밟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우라가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원한이 생기니까 그 나라들은 납치와 유괴가 아주 횡행해. 자기들만 잘 살겠다 그러니까 불안과 위기 가운데 자기들도 잘 살지를 못하는 거죠. 함께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이번에도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 살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기를 결심하고 함께 나누기를 선택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으로 함께 할 날, 평안으로 함께 살 날, 그 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평안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또 우리가 선택하기 힘든 선택을 했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겼어요. 마지막이니까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선택하자. 그리스도를 선택하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든 보화보다도 귀하게 여겼어요. 인생은요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절대 따라 있지 않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존 템플턴이라고 제가 이분 이야기를 해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의 경제학에서 아주 성인이라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경제의 중심은 월스트리트 그 거리인데 이분은 거기에 거하지 않고 아주 깊은 산 속에 은거하면서 평생 투자를 하셨습니다. 근데 평생 투자를 하면서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도박하는 회사, 술 만드는 회사, 담배 만드는 회사, 하여튼 사람을 해롭게 하는 회사는 투자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회사, 출판하는 출판회사, 그런 데에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익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가치를 바라보고 투자했는데 오히려 큰 이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 경제 발전에 아주 큰 이바지를 하고 그 경제에 투자하는 사람들 속에서 성인이라 불리는 그런 분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자기의 이름을 딴 템플턴상, 이게 종교계에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인데 이 상을 제정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뭐 빌리 그레 목사님, 또 우리나라의 한경직 목사님이 그 상을 수상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분이 노년에 성공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햇살만 내리쬐는 곳은 사막이 되듯이 좋은 일만 있는 인생은 망하게 된다. 인생의 성공은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에 따르지 않으며 그 경험된 사건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요소는 우리의 선택에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모세는 수모를 당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평안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운동선수가 눈앞에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왜냐? 잘 훈련받아 연단해서 올림픽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고등학생이 놀고 싶지만 놀지 않고 공부하기를 선택합니다. 왜? 나 미래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사람 되기 위하여. 효자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쓰는 거, 쓰고 싶은 거 짓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기를 선택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요, 자기가 문방구에서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있어도 그 참았다가 어버이날 엄마 아빠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효자는 효자라고 왜 쓰고 싶은 것이 없겠습니까? 고등학생이 왜 놀지 않고 싶겠습니까? 스포츠 선수가 왜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달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예비된 복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오늘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재물, 당장의 그 달콤함보다 더 크게 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상을,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인생의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과 영광을 다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아들 선택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고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선택했을 때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우리가 때로는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할 때가 있어요. 내가 평안한 것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뒤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불안과 긴장, 이제는 여러 번 경험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총과 평강이 우리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임금님이 정원에 나가셨어요. 임금님의 정원이니까 나무와 꽃이 다 찬란하게 자라고 있고 그래서 다 빛을 내고 있겠지 하고 나아갔는데 나무들이 다 축 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걱정이 돼서 먼저 주목나무에게 갔어요. 아, 주목나무야, 넌 어떻게 그렇게 이제 축 처져 있느냐. 그랬더니 주목나무가 하는 말이, 임금님, 제가 어떻게 축 처져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나무를 보십시오. 전나무는 그 가지가 곱고 입이 창창한데 저는 이 모든 내 사지육신이 꼬불꼬불 비틀어져 있어서 제가 어떻게 축 처져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그래서 이번에 전나무한테 갔더니 전나무도 축 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전나무야, 너는 나 가지가 곱고 입이 창창한데 왜 축 처져 있느냐? 그랬더니 전나무가 뭐라 그러냐? 임금님, 제가 어떻게 축 처져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포도나무를 보십시오. 포도나무는 주렁주렁 탐스럽게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데 저는 열매라고는 짓똥만한 것도 못 맺지도 못하니 제가 어떻게 축 처져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에 갔더니 포도나무도 축 처져 있어. 너는 왜 축 처져 있느냐?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뭐라냐? 임금님, 제가 어떻게 축 처져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장미나무를 보십시오. 장미나무는 아름다운 저 붉으스름한 꽃을 저렇게 화려하게 크게 맺는데 저는 뭐 꽃도 안 꽃은 피지도 못하고 그냥 이런 것만 주렁주렁 맺고 있으니 어떻게 제가 축 처져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 장미나무 갔는데 장미나무도 또 축 처져 있어. 야, 장미나무야, 너는 또 왜 그래? 임금님, 제가 어떻게 풀이 안 죽게 생겼습니까? 저 주목나무 한번 보십시오. 저 주목나무는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제목이라 다 저 나무 모셔가는데

저는 가시도 가늘고 가시도 많아서 아무도 저를 찾지 않으니 제가 어떻게 축처져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무들이 다 축처져 있는 거예요. 나무를 지나고 딱 보니까 키가 30cm밖에 안 되는 제비꽃이 있는데 그 제비꽃은 환하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쁨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너무 궁금해서, 야 제비꽃아, 너는 잎도 작고 줄기도 없고 열매도 없고 꽃도 작은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있을 수 있느냐 물었어요. 제비꽃이 뭐라고 얘기하냐, 임금님 저는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 비치는 태양이 저는 빼고 다른 나무만, 다른 식물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한 빛을 주시고, 저 내리는 비가 저를 제외하고 다른 식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려 축축 영양분 얻게 하고, 또 임금님의 정원에 이 땅의 영양분 다른 식물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얻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제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기쁨이 선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희망이 선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긍정이 선택됩니다. 오늘 주일 이곳에 오시기를 선택하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좋은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의 복으로 확장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희망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빛도 볼 수 없고 눈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보이지 않은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번 주 새벽 예배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인생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는 비결이 뭐예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보이지 아니하시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 믿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운전자가 운전할 때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갈 때 가장 큰 장애물, 그 길을 막아서는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뭐냐? 안개입니다. 안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면, 그 10m 앞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개가 깔리면 아무리 최고급 최신식 승용차를 탔어도 불안과 긴장 가운데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빨리 갈 수 없어요. 긴장하게 돼요. 근데 그 운전자를 불안하게 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그 안개, 포항을 전체를 덮는 그 안개,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뉴욕 시내 전체를 덮는, 그래서 모든 교통을 마비시키는 그 안개의 양을 액체로 바꿨더니 물 한 컵 200cc밖에 안 되는. 그 안개 실체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 놓인 불안과 문제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실체는 별게 아니란 거죠. 그렇다면 그 안개를 어떻게 한 잔의 물로 바꾸어 마셔버리고 해결할 수 있느냐? 믿음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논에 가면 호수아비가 있죠. 사실 호수아비는 참새 한 마리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불안과 긴장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개가 크게 보이고 호수아비가 크게 보여 믿음의 전진을, 인생의 앞길을 전진할 수 없는 거죠.

0: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게 축복과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 여러분 평안의 증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주 말씀 따라서 지금까지 포항연희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연희교회 지역번호 054 285국에 805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말씀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11번째 이야기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소리를 냈던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진실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아주 좋아하거나 또는 아주 싫어했습니다. 바울은 작은 키에 대머리, 안장다리, 사팔뜨기, 휘어진 코를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담함과 활력, 그리고 열정은 부족한 외모를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저술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평은 정신나간 사람에서부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자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두 번째 갇혔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중 첫 번째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투옥은 단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두 번째 투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추종자이자 의사였으며 바울의 절친한 친구였던 누가가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입니다. 그럼 모두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누가? 손님이 왔는가?
1: 그렇네. 두 사람이 오셨군.
2: 어서들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리오의 집에 거하고 있는 바울로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당신과 저는 이름이 매우 비슷하군요. 저는 철학 선생이라서 예전부터 당신과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쪽은 제 학생인 가이오라고 합니다.
2: 잘 오셨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 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이 친구는 저의 진정한 친구인 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현재는 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쪽은 또 한 명의 특별한 친구인 아리스다고라고 합니다.
3: 이곳을 방문한 목적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2: 들어와서 앉으시지요.
3: 기꺼이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당신이 1년 전 로마에 온 뒤 그때부터 하신 말씀과 행동을 유심히 보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아무데서나 떠버리고 다니는 허풍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언행 하나하나가 모든 가정의 식사 시간마다 회자되는 대화의 주제가 됐습니다. 가이사의 법정에서부터 술집, 공공장소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철학 선생이라서

0: 당신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진리에 대해서입니다.
1: 제 얘기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그걸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곳에 갇혀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동일한 염원과 희망, 그리고 약점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신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대체 그가 누구인지, 그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을 모두 받아줬고, 당신의 인생을 모두 기록하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알리기 위해서라면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2: 아리스타고. 고맙네.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맛있게 드실 걸세. 이제 경비병들도 좀 챙겨주게. 배부른 음식은 아니지만 원기 회복에는 도움이 되겠지.
1: 누가는 이런 환경에서도 저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0: 자택연금은 보통 권력자들이나 부자들만 누리는 것 아닙니까? 바울, 대체 당신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1: 돈이라면 난 한 푼도 없습니다. 하지만 권세라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지요. 물론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 말입니다.
2: 바울로와 학생들은 저녁 늦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필요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화를 중단하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다.
0: 당신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극한의 형벌을 받고도 살아났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1: 저는 채찍질을 당한 것이 다섯 번이나 됩니다. 몽둥이로 맞은 것은 세 번이고 돌로 맞은 적도 있어요. 배가 난파한 뒤 망망대해서 밤낮을 보낸 적도 세 번이나 됩니다. 공기가 희박한 산간 지역을 다니면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과 구세주를 설교했습니다.
0: 돌도 맞았단 말입니까? 그건 전혀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1: 어디 보자. 미개한 자들로 가득한 루스드라라는 이교도들의 도시였지요. 제가 절름발이었던 자를 치유하고 나니 사람들은 바나바와 저를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황소를 제물로 바치더군요. 우리는 즉시 그들을 제지했고 오직 하나님만이 절름발이를 치유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요. 사람들은 제가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도시 밖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혼자 힘으로 일어서서 시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0: 정말로 죽었다가 되살아난 것입니까? 아니면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까?
1: 사람의 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 말입니다. 허나 제가 지금 살아서 당신 앞에 앉아 있는 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제 모든 얘기는

0: 루스드라의 시민들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1: 저, 그때 완전히 치유가 된 겁니까? 아니면 겨우겨우 걸음을 옮길 수 있을 정도만 회복된 겁니까?
0: 완전한 치유였습니다.
2: 바울이 돌을 맞은 이야기를 하자 바울로는 매우 흥미로워하며 귀담아 들었습니다. 필기사인 가이오의 얼굴을 보았더니 처음에는 바울의 이 얘기를 믿지 못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를 마치자 가이오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가득했고 바울로는 몇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듯했습니다.
1: 자, 누가? 의사로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바울은 존재 그 자체가 기적인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돌을 맞고 나서는 걷기는커녕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할 것입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망망대해에서 하루를 꼬박 지낸 경우라면 적어도 손이나 발 하나 정도는 잃었어야 정상이지요. 아, 물론 그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조건 하에서 말입니다.
0: 휘어진 다리를 볼 때마다 저는 이 다리로 남들만큼 걸을 수 있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물체를 단단히 쥘 수도 없고 글씨도 제대로 못 쓰고 흉터 때문에 왼팔도 끝까지 들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축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눈이나 귀가 잘리지도 않았고 얼굴에도 상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몸이 좀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남들이 하는 건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도와줄 훌륭한 인물들을 계속 보내주시지요.
1: 자, 그럼 누가에게 묻겠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함께 여행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죠?
2: 아, 네. 아마도 필립보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가 합니다. 주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지요. 진리를 거부하는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에 그늘을 드리웠지만 그녀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기도를 하러 나타났을 때 복음의 빛이 밝게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말씀을 위해 재산까지도 헌납했습니다. 아,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절차도 없이 몰매를 맞고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노예 소녀를 악마로부터 구해준 것이 문제가 됐지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매일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은 물론이고 감옥 내의 죄수와 간수들을 위해서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감옥 문을 부수고 석방을 부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도망을 치지 않았죠. 바울은 한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법과 신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제 얘기가 사실임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1: 오늘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다음번에 다시 찾아와도 되겠습니까? 저, 그때는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선교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육체적인 형벌이었겠죠?
0: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저를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저를 거부하셨던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군요. 그럼

0: 누가와 아리스타고는 계속 여기 있을 것입니다.
1: 자, 예.
2: 바울로와 가이오는 몇 명을 더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바울로는 같이 온 한 남자에게 바울의 상처를 보여주자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옷차림도 지저분하고 뭔가 단정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죄수를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바울의 상처를 검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순간 두려워진 저는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모두 나가라고 외치려던 찰나 모든 것을 허용하는 부드러운 바울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바울은 조용히 외투를 벗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3: 저기 화살일 수도 있어.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
4: 이제 곧 알게 되겠지.
3: 그런데도 아직 살아있을 거 말이야.
4: 정말 괴로웠겠어. 맞아도 아주 제대로 맞았군요. 오른쪽 어깨에 있는 9개의 줄무늬를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가슴 쪽에서 끝이 나죠. 또 왼쪽에도 9개가 있습니다. 양쪽의 상처가 등에서 십자로 엇갈리고 있군요. 너무 상처가 많아서 한눈에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근육과 인대를 자르고 신경을 절단냈을 겁니다. 이러면 바로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감염으로 인해 결국엔 죽게 되지요. 자, 이 갈비뼈 쪽에 튀어나온 살이 보이십니까? 저건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뜻입니다.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1: 바울, 당신이 당한 굴욕과 고통이 참으로 컸을 텐데 이렇게 무례를 행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 외에는 당신의 말이 진실임을 설득할 방도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2: 방 안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왜 몸을 보여주었느냐고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답하더군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상처를 보여주셨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는가. 바울의 따뜻함과 친절함이 잘 드러나는 대답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스도를 믿는 법을 알려주려는 모습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4: 자네 지금 혼동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5: 그것이 아니다. 이거 참.
6: 바울, 누가 아무나 밖으로 좀 나와보시겠어요? 우리 지금 죄송합니다. 손님이 있는 줄 몰랐네. 바울, 왜 옷을 벗고 계신 거죠? 왜 사람들한테 알몸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까?
2: 걱정 말게. 여기 손님들께서는 우리 말을 믿기 위해서 집행관에게 바울을 검사해달라고 하신 걸세.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으니 다들 확신을 갖게 됐을 것이네.
7: 저희도 완전히 믿기가 어려워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부디 무리함을 용서하시고 난파 사건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감사히 듣겠습니다.
2: 바울과 저는 할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여기 아리스타고가 다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가세 바울. 자, 실례하겠습니다.
6: 자, 그럼 앉아주십시오. 누가와 저는 로마의

0: 외신분으로 배를 탔었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말이죠. 총 278명의 영혼이 그날 배에 올랐고 그들 모두 무사히 상륙했습니다. 심한 파도를 만나 배는 요동치고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우리는 선체에 밧줄을 동여 메고 돛을 내리고 가축들과 식량을 내던진 후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그때 모두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환영을 보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배를 말타의 섬으로 정박시켰습니다. 그러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족쇄를 풀어서 섬에 오를 수 있게 해줬습니다. 둘째,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셋째, 장관의 아버지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섬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세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곳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고 온갖 종류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돌봐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영생을 주시고 배를 탔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3: 사람들은 수없이 기도를 드렸고 죄를 회개했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두들 그날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바울로는 예배를 위해 자기 집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지만 모질게 대했던 것에 대해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리스다고가 나중에 말하길 가르침대로라면 이들을 사랑하는 게 맞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았다고 고백하더군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정화시켜 주신 후 우리는 형제로 똘똘 뭉쳤습니다. 바울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는 원로원과 평의회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서 자신의 전도 사업에 대해 대담하게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법정에선 죄수가 아니라 성전의 설교자 같았습니다. 바울은 그날 바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로마는 종교적인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석방의 근거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체포됐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번엔 자택이 아니라 지저분한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쉬지 않고 이어나갔습니다.
1: 바울, 바울,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날짜가 정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4: 바울로 오셨습니까? 고통받는 저를 위해 찾아오셨군요. 저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1: 바울, 바울, 이곳은 공기가 너무 안 좋군요. 제가 도울 일은 없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4: 이곳은 항상 눅눅한 데다가 매우 비위생적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형제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0: 부자가 되려는 자를 비난하십시오. 정의와 경건함,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추구하십시오. 그 무엇보다 사랑과 온화함,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주어진 영생을 받으시고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바울로, 고통스러운 시험을 이겨내고 거짓에 맞서 싸우십시오. 어려운 시기가 오면 믿음을 멀리하고 파괴적인 교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선언하십시오.
1: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갈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영원할 것입니다, 바울.
0: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사랑하는 디모데, 내 믿음의 아들에게 전해주십시오.
1: 예.
0: 거짓을 말하는 영혼을 주의하고 언제나 독실하도록 노력해라. 말과 행동에서 모범을 보이고 사랑과 순수함, 믿음 속에서 살아라.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너를 통해 배울 것이다. 너무 피곤해서 이제 좀 쉬어야겠습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군요. 실례지만 잠깐 잠을 자야겠습니다. 몇 시간 후에 다시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그럼 쉬시는 동안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바울을 위로하시고 그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십시오. 내일도 바울과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당당히 걷고 타의 모범이 되는 지도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사역이 계속될 것임을 그가 알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회자될 것이며 사람들은 파괴가 아닌 구원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뒤 남겨질 저희들에게 횃불을 높이 들고 빛을 밝힐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2: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사람들을 가르치고 격려했습니다. 운명의 그날이 되자 바울은 몸을 단장하고 옷을 차려입은 뒤 왕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고개를 높이 들고 당당히 걸어나갔습니다. 검열대를 지나서 죽음의 장소를 향해 혼자 힘으로 걸어갔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뜻하며 이곳에 머무는 것은 선을 위한 계속된 투쟁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0: 무릎을 꿇고 처형돼 머리를 올리는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슬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그는 승리했고 그 상으로 주와 함께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1: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11번째 이야기 바울.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2: 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의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마음이 울적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3: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가 날이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요인으로 기술 문명의 발달을 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휴대폰에 장착된 알고리즘 시스템은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찾아낼 뿐 아니라 그와 유사한 종류들을 끊임없이 제시하며 사용자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문제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폭넓게 접하며 고민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까지 하나의 주장과 방향만을 강조하며 다른 식의 접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버린다는 것이죠. 향후 사람들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생각, 하나님을 향한 생각, 그리고 통일을 향한 생각에 있어 더 넓고 깊은 가능성을 품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간. 통일 이즈 커밍 김영보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고 그 가능성도 찾을 수 없는 북한 땅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변화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생존을 향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에서 시작된 변화의 움직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 이즈 커밍, 오늘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장마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탈북민으로 남한에서 북한 사회를 연구하고 있는 최종민 연구원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0: 오늘은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북한 사회를 연구하시는 최종민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폐쇄된 북한 사회가 내부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조사하시면서 특별히 북한 사회의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마당을 오랜 시간 연구해 오셨는데요. 연구자로서 장마당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1: 장마당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북한의 장마당을 저는 인간 본성의 승리라고 하겠습니다. 벼랑 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는 어떤 1990년대 중반의 식량 위기에서 북한 인민은 이제 주체 사상, 자력갱생, 집단주의, 배급제도 이런 거로 표현되는 어떤 거대한 폐쇄와 단절의 산들을 연이어 넘어섰거든요. 뭐 가슴 먹거리와 물건들을 전부 시장에 내다 놓고 팔고 사면서 목숨을 버텨온 것이 이제 그들이 만든 시장이거든요.
0: 네.
1: 그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권력을 개인으로 환원시킨 것이 북한의 시장입니다.
0: 인간 본성의 승리라는 그런 문구 안에 집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네.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뭐 네. 누가 기획을 하거나 또 설계를 한 게 아니라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바로 장마당이군요.
1: 그죠.
0: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의 상징인 시장이 생겨났다라는 사실이 참 놀라운데요. 장마당의 역사와 또 현재 북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장마당의 모습을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1960년부터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1997년, 8년까지 40년 가까이를 진짜 어렵게 살았죠. 이 어렵게 사는 속에서 이제 야금야금 그때 사람들이 은밀하게 회색지대에서 어떻게 개인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는지 그 1990년대 혼돈의 식량 위기를 맞으면서 시작된 장마당, 농민시장이죠. 그때는 2003년 이제 마침내 종합시장으로 북한 정권이 이제 이 시장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민의 승리인 거죠, 이거는.
0: 국가에서 정식으로 양성화하면서 인정을 했군요.
1: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배급은 못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살겠다고 모든 걸 가지고 나와서 팔고 사고 그날 먹거리를 해결해가지고 들어가야만 자식들, 가족들을 먹여 살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예, 이렇게 모여서 노력하고 외부에서 뭐 이제 들어가는 어떤 식량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단절돼 있고 하니까 북한 정권이 이제 인민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인민이 이 위기를 극복했다는 공식 선언이 되는 거죠. 북한 정권이 만든 시장이 아니라.
0: 그렇군요.
1: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2003년부터죠. 3년부터 종합시장에 이제 정식으로 그렇게 통제가 심하던 양고기 등장한 거죠. 식량이. 예.
0: 일반적으로 장마당이라고 하면 북한의 대기근, 일명 고난의 행군 시기에 생겼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이 장마당이 형성됐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1: 네.
0: 선생님 말씀은 사실 그 이전 80년대

0: 70년대부터 벌써 어려운 지역에서는 은밀하게 암 시장 내지는 암 거래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1: 네. 북한의 시장화 역사는 흔히들 말하는 어떤 1990년대 중반 갑자기 이제 뚝딱 어느 날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기근 이전 시기부터 이제 배급으로 주어지는 식량만으로 이제 부족한 식생활을 영위하고 또 거의 절멸 상태에 빠진 경공업과 국가 상업을 바라지 않고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자면 이제 제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치약이 필요하고 칫솔이 필요하고 예, 세수비뇨가 필요하고 반팔이 필요하고 바지가 필요하고 천조가리가 필요한 거예요. 북한의 북부 지역 뭐 청진, 김책, 길주, 회령, 원성, 단천, 함흥 여기까지 이제 포괄한 지역들은 80년대 중반부터 배급이 자주 끊겼어요. 정말 자주. 예, 저도 그 기억이 뭐 생생하거든요. 저도 1972년생이다 보니까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사람은 우선은 배고프고는 살 수 없으니까 온갖 가진 방법으로 살아갈 길을 마련한 어떤 뭐 정치 권력의 눈에는 띄지 않는 우리가 TV에서는 만날 수 없는 회색지대의 몸부림이 어떤 종합된 것이 북한의 시장화의 씨앗이 되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0: 비공식적 상행위가 이미 90년대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라는 말씀이시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자생적으로 형성된 장마당, 주로 어떤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고 또 북한 정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며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물건들이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물건이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하면 뭐 한 시간도 넘게 울풀 수 있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 물건들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추격하고 싶어요. 고양이 뿔 빼고 다 있다라는 것이 이제 1997년에서 한 2003년 사이의 북한 시장의 풍경이라면 2003년, 한 2004년 이후부터는 고양이 뿔까지도 있다는 말로 이제 대표되거든요. 그 정도로 없는 게 없습니다.
0: 남한에서 마트에 갔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장마당에 그대로 다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식량 일체 다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산 가전제품, 그 다음에 중국산 식료품, 그 다음에 중국산 의복, 신발, 여기에 일본의 중고 제품들, 자전거 부품들, 또 한류로 대표되는 남조선의 가전 제품들 그 중에서 예, 밥솥, 밥가마,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들, 예, 한국의 중고 옷들. 저도 여기서 옷을 아마 한 여섯 일곱 마대쯤 보낸 것 같아요. 그것들이 다 북한 예, 시장에 들어가서 이제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 뭐 이태리에서 온 것부터 프랑스에서 온 것부터 미국에서 온 것부터 가지각색의 자본주의가 뭐 그렇게 열광하는 여러 가지 이제 명품 제품들 이런 것들이 그 상표를 다 뜯은 채 가위로 뜯은 채 전부 들어가서 팔린 거죠. 말 그대로 이제 거대한 어떤 상품 전시장으로 변해버린 게 이제 북한의 시장화입니다.
0: 규모가 굉장히 크겠네요, 선생님.
1: 네. 아주 뭐 빼곡히 뭐 1m 남짓 매대들을 이제 개인들에게 그 부여했는데 장세를 받고
0: 예?
1: 없는 게 없는 그런 시장 풍경이 되었죠.
0: 기본적으로 농산품과 공산품이 있는데 각종 기호 제품들 또
1: 네.
0: 남한과 일본과 중국의 그 주변국들과의 그 밀 수입을 통한 그런 것들도 다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1: 뭐 해산, 보천, 예, 삼수 이쪽 지역을 통해서 뭐 엄청나게 이제 많은 또 이제 그 중국의 물건들이 들어왔고 밀수라는 것은 밀수의 역사는 또 책으로 따로 이제 한 권 쓰거나 어떤 뭐 편성해야 할 만큼
0: 예.
1: 정말 양강도의 밀수라는 것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0: 어마어마하군요.
1: 예, 뭐 중고 자동차를 뭐 장정들이 뭐 한 20명이 나가서 군인들이 야밤에 뭐 몇 대를 이제 막 철봉이나 통나무봉을 질러가지고 이제 들어서 이제 북한 쪽으로 옮기거든요. 그 정도로 나중에는 이제 각가지 이제 공산품과 이제 경공업품, 뭐 식량 이런 것들을 넘기다 못해 이제 중고차, 뭐 새 자동차 이런 것들까지 다 넘기고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판매되고 하여튼 북한 시장화에 이제 북한 양강도 지역의 압록강 지역의 이제 밀수가 큰 몫을 이제 톡톡히 했죠.
0: 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1: 네.
0: 이런 제품들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콘텐츠들도 당연히 이제 북한으로 들어갈 텐데
1: 네.
0: 이런 부분들은 북한 정부에서 철저하게 또 통제를 가.

0: 네, 뭐, 가끔 이제 총소리가 울립니다. 사형 집행하는 거죠. 예, 그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류, 예, 여러 가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북한 청춘들에게 이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싶어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남한의 미디어물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면서 정말 이거에 대한 단속이 엄청나게 심하다고 합니다, 이제.
1: 네, 막으려고 했던 장마당이 결국에는 못 막고 양성화된 것처럼
0: 그렇죠.
1: 외부의 크고 작은 컨텐츠들 또 미디어들이 이제 쏟아져 들어가서 결국에는 북한도 이를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이제는 막을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말릴 수 없는 지경에 왔다고 이제 탈북민들이 표현하더라고요.
1: 네.
0: 네.
1: 이렇게 장마당이 확대되면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볼수 있는 각종 현상들도 또 따라서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일명 돈주들이 북한에서 늘고 있다고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와 부작용도 같이 나타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0: 북한에서의 돈주들이 기업과 군부대 또 외화벌이 기관을 끼고 이제 기관의 돈벌이를 해주는 것처럼 방패막을 두르거든요. 두르고는 이제 장사자라는 개인들, 사람들을 이제 코라는 거죠. 채용을 해서 자기 기관의 돈벌이를 하게 하면서 그 사람의 돈벌이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는 돈주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이 너무나도 이제 막대하고 억수로 많은 돈을 번다고 하면 단속을 하거나 이제 어떤 통제를 가할 수밖에 없는데 기관의 이름으로 뭐 외화벌이 기업소의 이름으로 군부대의 이름으로 이 개인이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거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 그렇죠.
0: 아 나는 예 어디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라고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엄청난 돈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인간은 돈벌이를 자신의 어떤 물질적 생활 욕구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가두지 않아요. 북한의 시장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돈벌이라는 것은 생활 욕구 향상의 수단이 아닌 인간 삶의 목적 그 자체라고 인간은 여긴다는 거예요.
1: 돈이 필요해서
0: 그러면,
1: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커졌는데도 거기서 멈추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예, 계속 나가거든요. 계속 나가고. 예, 계속 이제 앞으로 돌진하는 거죠. 개인이 너무 커지니까,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탄압하고, 뭐, 압수수색하고, 이런, 이래서 이제 다 몰수하고. 요새가 몰수가 그렇게 많답니다. 요새는 지금. 예, 작년, 재작년 이때부터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돈을 너무 이제 거대하게 잡고 있는 이 개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돈준 거죠. 이 자본주의 병폐가 이제 팍팍 묻어나는.
1: 네.
0: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1: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탐욕이 되고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부작용으로 이제
0: 그렇죠,
1: 북한에서
0: 그렇죠.
1: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장마당에 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해 오셨는데요. 선생님께서 기억에 남거나 또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소개해 부탁드립니다.
0: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인간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사회주의라는 건 없더라고요.
1: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환경에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장마당이 생겨난 것처럼
0: 네.
1: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또 다른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다각도로 이런 면들 살펴보실 텐데 어떻게
0: 네.
1: 보고 계십니까?
0: 이제는 인민이 알아요. 왜냐하면 순응하면서도 그 체제 자체 아는 게 뭐를 아냐 하면 이 세상이 바깥 세상이 적어도 자신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을 다들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1: 그렇군요.
0: 예. 저는 그게 무서운 거라고 봅니다. 또 거기에 이제 뭐 KBS 라디오, 또 극동방송, 이런 뭐 여러 가지 나만의 방송들, 예, 이런 거를 청취하는 숫자가 이제 부쩍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자유의 목소리를 듣고 그거를 소문으로 옮기는 사람들. 제가 한 2주 전에 그쪽에 들어가서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나온 어떤 호주에 사시는 분을 한분 만난 적이 있는데, 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하하하고 웃었습니다만, 대화 중에. 인터넷보다도 더 빠른 게 그쪽에 살아가는 인민들의 어떤 서로 귓속말로 주고받는 소문입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막 하하하 웃었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 은밀하게 주고받는 소문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측성, 어떤 이런 보도들, 실제 팩트들, 이런 외부 소식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정말 많다는 거죠.
1: 인민들이 알고 있지만 또 말없이 순응하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라는 말씀.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잘또 유념해야겠습니다.
0: 네.
1: 우리가 흔히 일본을 일컬어서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부를 때가 많은데요.
0: 네.
1: 사실 진정 가깝고도 먼 나라는 북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결코 갈수 없는 먼 나라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살다 오신 분들에게 들어서 알 수밖에 없고 또 선생님처럼 연구자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상상할 때 제일 크게 놓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선생님께서 보고 계신가요?
0: 아, 저도 와서 이제 뭐 남한에 와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만, 남한은 그거죠. 그 북한 인민의 일상과 회색지대를 지나치게 이제 화석화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죠. TV에서만 보여지는, 미디어에서만 보여지는 북한 인민은 되게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제 어색한 그 어떤 1960년대, 70년대 아니면 그 이전에 한복 차림의 대중, 그죠? 손에 꽃다발을 들고 막
1: 그렇죠.
0: 대중이 밀집해서 가지고 막 만세를 부르고 이렇게 철저하게 세뇌된 어떤 일상에서는 계속 이렇게만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민을 그려내는데 또 그들이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뒷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1: 아, 그들의
0: 예.
1: 인간적인 면은 전혀 다르다.
0: 그렇죠. 이 완전히 다른 판이라니까요. 탐욕, 물욕, 영리 충동, 영리 활동. 왜냐하면 국가가 인민을 넉넉히 먹이지 못하고 인민에게 넉넉히 공급하지 못하니까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달래야 되고 옷을 입고 이제 생활용품을 쓰고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일상에 필요한 것들. 근데 한국은 너무 이렇게 딱 인민을 규정해 놓거든요. 틀에 박아가지고.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상의 모습, 회색지대의 모습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1: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주로 북한의 군사, 외교, 정치, 또 지도자들을 많이 보게 되고 다소 획일적인 북한 인민들의 모습만을 접하다 보니까 진정 북한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짜 얼굴, 그들의 욕망, 또 그들의 보이지 않는 면면을 너무나도 크게 놓치고 있다라는 말씀, 참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셨네요. 결국 우리가 통일을 향해서 나아갈 때이 지점을 유념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0: 맞습니다.
1: 자, 마지막으로 크리스찬 학자로서 또 탈북민으로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0: 저는 뭐 오랫동안 이제 많은 기도 제목과 함께 제가 이제 하는 몇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통일과 이제 북한 변화 시뭐 북한의 변화가 오거나 이제 통일이 오면 저는 북한 땅에 이제 여기 교보문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서점을 북한 지역의 각 도시들마다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거든요.
1: 서점을 만들고 싶다.
0: 네, 서점을 저는 북한의 이제 모든 도시마다, 평양은 물론 이제 각 지역의 도시들까지도 저는 그래서 이제 문고의 이름까지도 나름대로 지어놓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네, 자유문고라고 해가지고
1: 좋네요.
0: 자유서점, 자유출판사. 이렇게 지어가지고 출판사와 이제 서점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를 이제 그 지식의 전도사, 하나님을 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쌓여 있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책을 통해서 읽을 수 있게 하는 인민에게 그런 예, 지식의 전도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게 하나 있고. 다음에 이제 뭐 대륙으로 나가는 통로에 세워진 어떤 인민, 그리고 대륙으로 나가는 통로 아닙니까? 지금은 막혀 있습니다만, 예, 러시아와 중국 등을 이제 변화시키는 예, 하나님의 도구로 북한 인민을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큰두 가지 예, 그런 기도 제목을 늘 매일 빠뜨리지 않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북한 사회의 변화를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마당. 장마당의 모습에만 함몰될 것이 아니라 그 장마당을 이루어내고 또 장마당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0: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북한 사회를 연구하고 계신 탈북민 최종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북쪽에서 드리는 기도.
3: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통받는 북한 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하신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세습과 억압 속에서 신앙의 자유마저 빼앗긴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체 사상과 우상의 견고한 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에 구원의 복음이 다시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1907년 평양 대붕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그 땅이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순주교 믿음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주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닫힌 문이 열리고 수용소가 폐쇄되어 우상이 넘치던 자리에 거룩한 주님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북한 온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편리한 도구로 출발한 휴대폰은 이제 옴짝달싹 못하도록 사람을 통제하는 주인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통일 이즈 커밍.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 신예린이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통일 이즈 커밍을 접속하시면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오디오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평일 저녁 6시 방송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사영에서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배우고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으로 말씀 찬양 작곡가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과 풍선 아티스트 조동식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현장에 오는 선착순 어린이 50명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는 내 이름이 들어간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사영 공개 방송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주 포항 학교 기도불시 운동 주관 다음 세대 연합예배 야드 주최로 다음 세대 연합예배가 오는 9월 13일 주일 오후 5시에 포항 장성교회 비전센터 6층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연합찬양팀 경일여고 교목이신 송병준 목사님 그리고 학생 기도장이 함께하여 스페셜 야드 예배자의 뜰이 진행돼 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204-40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포항생명의 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경북 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열리는 제7회 포항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응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며, 세부 행사로는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 생명사랑 밤길 걷기, 사랑의 불 밝히기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됩니다.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2: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죽도시장,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포항극동방송 앞을 매일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는 복음이 흐릅니다. 전파선교사이신 버스기사 유문근 장로님입니다.
1: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중에 하더라고요. 왜 포항 버스에서는 이렇게 안전좌석 뒤쪽에 매면은 왜 그래 이단들의 광고들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보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점쟁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그러면서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머리에서 한 대 맞은 것 자체가 띵 맞더라고요. 내가 버스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싶은 상황에서 아 방송을 들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극동방송이 개국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극동방송을 처음부터 계속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이제 마치는 시간쯤 돼갖고 이제 아 승객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을 때 볼륨을 최대한 높여갖고 꽝짱짱 내면서 조금 위로를 받자 찬양을 위로를 받자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종점까지 다 가는데 뒤에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 기뻐서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송인데 그저 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저 훔치는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작은 헌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부 선교사 헌금도 하고 오히려 그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형편이 더 나아지고 오히려 더 덕이 된 것 같아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전파 선교사 한 분 가입해 보라고. 아마 가입함으로 인해서 포도알송이가 있잖아요. 한알 한알 연결을 가듯이 그렇게 연결을 갈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넓힐 수 있을 거예요. 이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 가정의 형편도 엄청나게 나아지고요. 나 아무래도 이거 방송으로 인해 복받은 사람은 제일 것 같아 갖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나는 매일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그저 훔치는 것 같았다는 장로님의 고백. 그 마음은 헌신의 시작이 됐습니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상업 광고 없이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24시간 제작되는 포항극동방송. 여러분의 헌신이 복음을 이어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전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감히 인간의 입술로 더럽힐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꼭 여호와를 말해야 할 때는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로 대체했지요. 글을 써야 할 때는 담당 서기관이 목욕제기를 하고 쓴 뒤에 사용한 펜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며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있는 분은 변함이 없는 크신 하나님이며 우리에게는 크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박신화 과여의 하나님의 다섯 이름, 향기로운 찬송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샬롬, 라파, 니시 등 정말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그 이름처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매 순간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 거룩 거룩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도 한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 두 단어의 의미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에 대해 존경을 표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뜻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불확실한 것에 대해 염려와 공포라는 통상적인 의미의 두려움에 가깝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갖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의 일부임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손에 안전하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다소나마 덜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김대환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에서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곡 연이어 함께 할게요. 놀라운 그 이름, 향유옥합의 찬양, 예수 그 이름, 최은숙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Favorite Hymns 앨범에 수록된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찬송가 찬양 함께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원히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을 경외한다는 건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주를 경외함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갈망하며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끝으로 정태준님의 하나님 하나님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부끄러울 때가 언제일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입니다. 정작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때 오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들통나게 되면 그보다 부끄러운 일이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자신의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그 간청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또 그거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쟁터에서 수없이 많은 적들의 피를 손에 묻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에 있어서 사실 온 세상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인 이 사람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주님께서는 오늘 그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이라고까지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는 걸까요? 먼저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만한 믿음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품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누구를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 가족,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집에 종이 일을 하다가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너무 괴로워하니 주님,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요, 그냥 내 집에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쓰다가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지면 버려도 그만입니다. 그런 전제가 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힘들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백부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감까지 내려놓고 간구하고 있는 오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 거예요. 주님께서도 여러분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셨잖아요. 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백부장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자기 의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왜 그것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의 어떤 믿음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요. 밤새워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해요. 여러분 우리 보고 왜 너희 예배 생활 열심히 안 하니? 너희 왜 기도 열심히 안 하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에 입은 백성인데 적어도 너희는 우리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야? 너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보다 더 따뜻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우리보다 사랑이 더 커야지,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어야지.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다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니? 하고 기도 안 한다고 책망하시지 않아요. 왜 이렇게 예배생활 열심히 안 해? 예배생활 안 했다고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너희의 마음속에는 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없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 마을에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병든 자들도 고치시고 뭐 심지어는 오병이어로 5천명을 모으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 기적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사를 행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주님을 따르고 있던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겁니까? 자기들을 위한 겁니까? 자기들을 위한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다른 동네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만 머물러 주세요. 우리 곁에만 계셔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 병 고치려고 온 게 아니야. 이건 부수적인 거야. 하나님 나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거야. 내가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도 다니면서 천국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 동네에만 머물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만, 우리의 예수님으로만 머물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은혜를 우리만 받고 싶은 거죠. 너무나도 이기적이잖아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백부장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전혀 이기적이지 않아요. 철저하게 이타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집 하인을 위해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너무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의 이 주님의 성품을 닮은 이 믿음이 너무 특별하게 보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상남교회를 보실 때 또 오늘 우리 성도들과 또 저를 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야, 내가 어디 다른 데를 가봐도 너희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오늘 우리도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세상이 차라리 낫네. 세상 사람들의 인심이 더 낫다. 어떻게 너희는 인심이 그거밖에 안 되냐? 우리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받아보지 못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의보다 우리는 더 큰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더 따뜻해야 되고 누가 봐도 더 사랑스러워야 되고 누구보다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섬겨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닮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희 하인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지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황제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을요 식민지 백성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부장의 권위는 누가 부여한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을 고역하는 것은 누구를 고역하는 겁니까? 로마 황제를 고역하는 거예요. 오늘 그는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권위가 황제로부터 온 것이라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거죠. 한낮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 앞에서도 사람들이 복종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나는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예수님께 어떤 병을 가지고 와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우리 집까지 오지 아니하시더라도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까? 거의 대부분을 보면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고침받았어요. 또 내 식구들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 집에 청하여서 아픈 식구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친구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집을 향하는데 가는 길에 갑자기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순간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또 기가 막히게 대하여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고 대체 누구냐 한 여인이 있어요. 제가 주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러는 사이에 나사로는 그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죠.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 오빠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라고.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주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오시는 사이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곳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셔도 우리 오빠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가지고 있었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나사로가 죽지 않고 병이 깨끗이 나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을 할 때에도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것과 와서 직접 안수하여 기도해 주는 것과 전화로 기도해 주는 것과 기도할 때 내 이름도 하나 더 집어넣어서 기도해 주는 것하고 여러분은 어느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까? 아 이왕이면 찾아와서 직접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게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가 전화로 기도해 주면 왜 안 오고 전화로 기도해 주느냐? 왜 전화로도 기도 안 해 주냐고? 여러분 고치는 건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목사가 찾아가서 기도해 주면 더 좋죠. 전화로라도 기도해 주면 더 좋죠. 어쩔 때는 그것도 안 될 때에는 정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성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좋죠. 근데 여러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꼭 이렇게 돼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편협한 생각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수많은 중보기도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특별히 수제자 세 사람 데리고 변화산 다녀오시는 사이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 보고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 70인 전도대 나가가지고 전도할 때에 막 귀신이 떠나는 역사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들이 명령하면은 귀신이 떠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예?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

0: 하고 명령을 했는데도 안 떠나네.
1: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야, 이건 뭐 예수님이 뭐 못 고치는 병이 없고 귀신도 내쫓는다고 해서 왔는데, 아, 이 제자들 보니까 이 별 볼 일 없네.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능력이 없도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할 수 있거들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그건 불신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다면 한번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이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주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이시라면 내 아이를 고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고칠 수 있다는 거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어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게 반신반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반신반의하는 건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믿고 구해야죠. 그리고 받은 줄로 믿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이 우리 개인의 일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느냐고요. 오늘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만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계속 예수님한테 요구했던 게 뭐예요? 더 큰 표적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까지 했다 그랬어요. 참 희한한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 어떤 나라, 어떤 민족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묘막측한 기적을 그냥 상식처럼 경험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들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들은 은혜를 너무 쉽게 까먹어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목인 고든 백성이라 고마운 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은혜를 은혜로도 여길 줄 모르는 이 백성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릴 것을 알고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에 모세에게 당부했던 게 뭡니까? 이 백성들에게 내가 저들을 위하여 행한 일을 저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기억하게 하고 잊지 말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 그래야 내가 약속한 그 언약의 축복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하도 다 잘 까먹으니까 가르쳐서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도 다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죠.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천연 자원을 가진 것이 많이 있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것이 이 나라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꾸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길을 자꾸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죠.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은요, 이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과 신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이 임합니까? 우리가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오늘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돕기 위해서 오는데 예수님에게 이것이 폐가 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왜? 그는 유대 땅에 로마의 백부장으로 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 나라, 그 지역을 다스리려면 그 나라의 종교도 알아야 되고 풍습도 알아야 되고 전통을 알아야 돼요. 어쩌면 이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었지만 어쩌면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을 초청해갖고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초대를 했는데 그 집에 방문을 했다, 그 집에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것은요, 부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당대에 여러분 최고의 스승으로 존경받고 있던 예수님이 오늘 이 로마 백부장의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종을 고치게 해서 내 집에 오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게 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내 집에 오는 거 제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성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늘 받을 생각만 하잖아요. 나의 행동 때문에 혹이라도 하나님께 누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폐가 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 이런 생각 잘 안 하고 살잖아요. 받는 것만 생각하죠. 오늘 이 사람은 내가 받을 것보다도 주님께 혹이라도 누가 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이것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소중하게 여기겠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죠. 이 사건 이후에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그렇게 은혜로운 생활을 해도요, 칭찬 듣는 인생을 못 살아요. 바탕이 좋은 사람은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그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진다니까요. 교회 생활 조금만 하고 예배 조금만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알기 시작해도요,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칭찬 듣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 받고 내가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다면 이거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흘려보내야죠. 이것을 내 안에다가 묵혀놓고 있으면 다 썩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이렇게 컵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어떻게 해야지 돼요? 마셔야죠. 이거를 다 마셔서 없애야 쇠물을 떠다가 여기다가 담아두지 않겠습니까? 먹지 않고 여기다가 계속 놔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도 썩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 역할을 감당을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직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낼 줄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셔도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아가지만

0: 정작 나는 진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간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가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언제나 주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나의 작은 믿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62-0770, 창원 상남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께 6회, 4회, 통쾌, 3회를 드리는 정잘해 인사드립니다. 9월이 됐습니다. 저는 9월을 오묘한 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오전은 여름, 저녁은 가을. 오전은 매미가 찬양해, 저녁은 귀뚜라미와 그의 친구들이 찬양해. 뭐야 뭐야, 나도 찬양할래. 우리 모두 마음 다해 찬양하는 이 시간, 강찬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부르시며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o.

온 천지 만물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자연의 모든 소리가 찬양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지휘자님이 TV에 나와서 시계바늘 소리에도 잠을 못 자는데 자연에서 들리는 소리는 잠에 방해가 안 된다며 신기하시더라고요. 화면을 뚫고 들어가서 찬양 소리여서 그래요 라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딜 보나 찬양이 나와야겠어요. 강을 보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들을 보면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산을 보면 주님은 산 같아서, 꽃을 보면 꽃들도 구름도, 바다를 보면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사람을 보면 사람을 보며 새싹을 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런 식으로 나열하다간 철야 방송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계신 곳곳에서 찬양 주크박스 이어가시길 바라며 어노인팅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다 찬양하여라 듣고 오시죠.

옷을 잘 입는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유행 따라 잘 입는 사람? 색감을 잘 맞춰 입는 사람? 다 맞지만 진짜 잘 입는 사람은 자기 체형에 맞춰 옷을 입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좀 더 날씬하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게 입더라고요. 또 그런 센스가 있다 보니까 색감도 잘 맞춰서 입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에게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쏟는 경우는 빼고요. 예를 들면 특별 헌금을 해야 하는데 엄마, 저 권사는 300을 안 해. 질 수 없지. 난 더요. 더. 응? 이런 경쟁에 의한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한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한결같죠.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보시고 오병이어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릴 때 기뻐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 물질, 봉사 이 모든 것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보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 내 안에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내 안에 중심을 드리길 소망하며 찬양 보냅니다. 진아의 내 마음 다해, 이화 챔버 콰이어의 내 평생 사는 동안, 어노인팅의 마음의 예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나무엔의 강령, 국립합창단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들으셨습니다. 최근에 아들, 딸이 전국 태권도 대회를 나갔습니다. 딸은 8강에서 아쉽게 떨어졌고 아들은 동메달을 따게 됐어요. 메달을 못 딴 딸은 속상해서 한참을 울고 부어있는 눈으로 누워있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딸아, 너의 속상한 이 눈물이 널 더 성장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엄마는 메달보다 지금 흘린 눈물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 메달보다 중요한 건 경험이니까. 눈물을 멈추고 가만히 듣고 있던 딸에게 덧붙여 말했어요. 우리 생각엔 하나님한테 잘할 때만 우리를 예뻐해 주실 것 같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셔. 엄마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너를 그렇게 사랑해. 꼭 기억해. 메달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 마음에 있는 메달을 금빛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저에게 주신 임무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자체를 귀하게 보시며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떡볶이집을 가면 좋아하는 부위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죠. 온 가족이 소고기집을 갔다고 가정했을 때 엄마는 난 안심, 아빠는

난 목심, 동생은 난 등심, 이렇게 고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난 중심, 중심. 세상의 중심 되시며 우리 마음의 중심 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나아가길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
2: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작은 집 유나나 장로입니다. 벌써 9월 첫째 주 토요일이에요. 2026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니 기쁠 때도 있었지만 여러 상황으로

슬프기도 했고 또한 많은 걱정과 고민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끌어다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삶이 지치고 힘들수록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지금 이렇게 못 견디게 힘겨운 시간도 곧 과거가 될 거란 생각으로 위로하며 힘을 냅니다. 여러분, 3년 전에 걱정한 거 기억나세요? 무슨 걱정하셨어요? 잘 생각 안 나죠? 1년 전 걱정은요? 그러면 2026년 1월 달에 했던 걱정은요? 맞아요. 지금 그 걱정도 곧 생각이 나지 않는 그렇게 과거가 될 거예요. 그런 날들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일들에 지금의 최선을 다해야겠죠. 일도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요. 모든 것 다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속 작은 집 문을 엽니다.

네, 내 마음속 작은 집 일부분을 열었습니다. 어느새 9월이에요. 뜨거웠던 여름이 완전히 이제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나 요즘 가을 타나 봐. 맞아요. 저는 가을을 정말 많이 타요. 어떡해요.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이 쓸쓸하게 느껴지고 괜히 사람이 그립고 그리고 문득 지나간 시간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가을의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에게 하는 방송도 될수 있겠네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혼자 있다고 반드시 외로운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기보다 아, 지금 내 마음이 조금 외롭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로움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외로울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난왜 이렇게 외로운 마음이 들지? 내 주변에는 왜 사람이 없지? 나만 이렇게 쓸쓸한가? 그런데 외로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느끼는 날에는 아, 오늘은 내 마음이 조금 외롭네. 이렇게 조용히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을 인정하면 내 마음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집안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구 돌아다니라는 뜻도 아닙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사람은 이상하게도 더 움직이기 싫어지더라고요. 집에만 있고 싶고 누워 있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몸을 조금씩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집 앞을 10분 걸어도 좋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와도 좋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저 하늘은 누구를 닮았어?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나뭇잎에 변하는 색깔을 바라보고 또 바람의 냄새를 느껴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생각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약속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외로움이 깊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하루가 너무 비어있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한 일이 없고, 뭐 여전히 똑같이 직장 가고, 저녁까지 똑같이 해야 할 일이 없다면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친구와 차 한잔을 해야지, 또 금요일에는 마트에 가야지, 토요일에는 꼭 아파트 앞이라도 가까운 곳이라도 산책해야지,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개라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은요, 참 신기하게도요, 기다릴 일이 있다는 것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이 사람이 없어졌어. 나에겐 이런 것들이 나를 외롭게 해.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수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에게 용기를 주고 움직이고 작은 나에게 하는 약속을 만들어서 실천하다 보면 아마 가을을 타는 거는 저 멀리 쑥가 있고 겨울이 다가와 있을 거예요.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내 마음속 작은 집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가을 안타기, 외로움 극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보라는 거예요. 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 교육도 힘들고 돈 버는 것도 바쁜데 뭘 새로 배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늦은 나이는 없죠. 저는 그 주민센터에 가서 기타를 치기도 하고요. 또 뭐 스마트폰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노래를 배우거나 또는 그림이나 글쓰기 등 작은 것들을 시작해도 좋아요. 집에서 성경 필사 같은 것도 너무나 좋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하루에 작은 기대를 만들어 줍니다. 저는 또 강조하는 것이 추억에만 머물지 말라.

강조하고 싶어요. 지난 일에만 머물지 말라는 것. 가을이 되면 지난 시간이 유난히 많이 떠오르죠. 예전에 함께했던 사람, 지난 시절,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추억은 참 아름답지만 때로는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추억을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추억은 추억대로 소중하게 간직하되 오늘의 삶도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추억은 우리 뒤에 있지만 우리의 삶은 앞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정말 요즘에 실천하고 있는 건데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외로움을 줄이는 아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거창한 봉사가 아니어도 되죠. 친구에게, 힘든 친구에게 따뜻한 또는 직장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요즘 잘 지내? 이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마음이 훨씬 건강해지니까요. 그 다음에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외로움과 혼자 있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도 잘 사용하면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니까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요리도 만들고 소소한 집안 정리도 좋겠죠.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이렇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잘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너무 인색할 때가 많아요. 오늘 참 좋았어. 오늘도 아픈 곳도 샤를 보냈어. 오늘도 안전하게 보냈어. 참 감사해. 이렇게 작은 감사가 하나둘 모이면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행복은 항상 큰 사건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손을 내밀어야 돼요. 외로움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식욕이나 의욕이 크게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끄럽거나 약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 자신을 소중하게 돌보니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나? 내가 정말 그리워하는 사람은 누굴까?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조용히 나 자신에게 물어보며 이 가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이 쓱 슬쩍할 때는 외로움보다는 따뜻함을, 쓸쓸함보다는 감사함을, 지난달의 아쉬움보다는 앞으로의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은 갔어요. 분명히 갔죠. 어느새 9월이라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 서 있으면 우리의 지난 시간도 한번 돌아보게 되죠. 잘한 일은 스스로 칭찬해 주시고 아쉬웠던 일은 너무 오래 마음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해왔으니까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고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무엇보다 건강 잘 챙겨서 또 가까운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 나누고 또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행복한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속 작은 집 제작 김보섭 진행 윤하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안전하시고 평안한 날 되십시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우리 교회 서상욱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관계의 열쇠는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느 이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이 놀란 사실 하나를 볼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기로 이 결정하는 가장 높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이 설문조사인데요. 1위가 뭐겠습니까? 제가 맞추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또, 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까? 목사님 외모. 참, 가장 은혜스럽네요. 어쨌든, 뭐, 다 아닙니다. 뭐, 교회 건물이나, 공동체 분위기나, 또 뭐, 설교나, 점심 메뉴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1위가 뭐냐면, 옆 사람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찬양을 알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뭔지 그들이 어떻게 알수 있으며 설교를 들은 듯 그들이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경계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됩니다. 의심의 눈으로 이리저리 잘 두리번들고 살피는데 그런데 이 예배가 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뭐라고? 예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의 눈을 보니까 절대 숨길 수 없는 정말 가짜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그걸 보는 순간, 아,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뭔가 있구나. 그러면서 옆 사람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있기는 있구나. 시작. 당신에게 뭔가 있군요. 시작. 그게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통 이세 가지의 종류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따라야 할 사람, 권위자.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동료나 아니면 친구,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세 가지 관계 중에서는 어느 하나도 절대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하고 돈독했던 관계일수록 이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한다 해도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한쪽이 잘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제공한 당사자가 반드시 정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회복이 되는 것이 관계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치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굉장한 무례함입니다. 부부 관계나 친구들, 성도 간에 이런 문제를 제공한 사람이 있다라면 반드시 우리는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그 용서를 받아주고 그렇게 해야만이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는 관계를 가질 때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세 가지 관계를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잘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맡은 책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돌보고 잘 가꾸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먼저는 자신의 일을 잘 돌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난 이후에 거기서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 일을 먼저 잘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껏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서로 사랑하고 마음껏 서로 누리고 행복하며 즐거워하시면서 그 기쁨으로 가족들에게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내가 할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는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을 돌봐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잘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문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과 잘 화해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는 그 대화의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여기까지 정말 잘 왔다. 내가 여기까지 걸어올 때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안다. 여기까지 정말 살아온다고 고생 많았다. 그렇게 자기에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고신대학교를 다닐 때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그때 학교를 다니면서 이 오재원 교수가 쓴 이 자기 사랑 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어느 날 딱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 부산에 가면 송도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 딱 바닷가에서 바다를 보았는데 제가 이 책을 펼치고 그 자리에서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그겁니다. 내 다리를 제가 막 만집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네가 걸어온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 머리를 만지면서 제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머리로 공부한다고 정말 고생 많다. 제가 제 심장을 막 쓰다듬으면서 그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뛰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차 안에서 펑펑 울고 기도하다가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요, 자기의 마음을 정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유익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아니면 바닷가 앞에 가가지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 다리가 그동안 쉬지 않고 걸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심장이 조금만 쉬었다면 나는 죽게 되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내 심장이 나를 위해 뛰어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앞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한 번도 감기지 않은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번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해보면 자기의 소중함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따라야 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남 밑에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잘 못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용의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뱀의 머리가 되게 주옵소서. 이 말이 뭡니까? 남 밑에 일하기보다는 그냥 작은 구멍가게 그냥 사장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위에 권위자를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먼저 뭐냐면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권위를 둔 게요. 또 하나는요, 나를 준비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 위에 권위자를 두신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느헤미야를 보면요, 이런 사람들 다 여러분들처럼 출퇴근하는 직장이었습니다. 공무원들입니다. 신앙은 타협하지 않았지만 상사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사들이 이런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선한 지혜의 감동을 받아서 결국 그들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역사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세상의 권위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펼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계셔서 우리

우리도 세상의 그 권위 아래 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요,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잘난 것 같은데 내가 왜 저 사람 아래에서 내가 늘 이렇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뒤틀린 마음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마다 잘하는 분야가 다 다르듯이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역량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절대 너희가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도 하지 말고 낮은 곳에서 존중하는 법을 너희가 거기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자를 우리가 존중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권위들을 대할 때는요, 우리가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성실과 정직함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맡겨진 일은요, 최선을 다해서 다 해내셔야 됩니다. 아무리 권위자를 그 사람이 나에게 좋아도 그 사람을 악용해서 대충 눈가림식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관계가 좋을수록 주어진 일은요,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줘야 합니다. 특별히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아주 작은 일, 힘든 일, 귀찮은 일들, 여러분에게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자원해 보세요. 윗사람은요,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뒤에도 눈이 달려있는 이상한 진리가 이 사람들에 적용이 됩니다. 다 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권위자들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어야 됩니다. 아니, 윗사람이 나를 배려해 주어야지 왜 아랫사람이 내가 배려해 주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윗사람이 되면요, 아랫사람일 때 그렇게 화려해 보였던 그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자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항상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남모르는 고민과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누구 하나 격려해주거나 이해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외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권위자를 두신 네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늘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 윗사람의 장점과 단점들이 다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존경심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이요, 항상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잘 배워야 하는 겁니다. 모든 윗사람에게는 내가 모르는 신의 한 수 한 개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숙해 보여도 윗사람에게는 날마다 배워야 될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질문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보다 미래를 미리 살아보신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라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여러분 동년배의 사람보다는 여러분도 훨씬 연세가 많으신 윗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인생의 지혜뿐만 아니라 신앙의 지혜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동년배들끼리 놀면 어떻습니까? 재밌죠. 하지만 발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 그에게 다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너무나 무겁게 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우리에게 시킬 이 고역이라든지 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러 왔습니다. 그때 르호보암

0: 어떻게 합니까?
1: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국정을 다스렸던, 논의했던 그 원로들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그 친구들의 말을 더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분열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 두신 어른들과 이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삶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윗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 그들 계속 피해 다니지 마시고, 이럴 때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풀어나갔습니까? 내 신앙이 지금 너무나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한데,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우리 권사님 보니까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 헤치고 지금까지 여기 오실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시죠. 그러면요, 자세하게 직접 하나님을 만났던 삶의 간증들,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관계는요, 나의 동료나 친구들, 성도 간의 관계에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둔 사람들을 우연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려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윗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게 더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윗사람은 그래도 나이도 많고 윗사람이니까 그렇다 쳐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동료나 친구나 성도는요, 나와 상황이 거의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리고 많은 것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관계가 더 어렵습니다. 왜요?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자존심은요, 절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였잖아요. 그런데 내 개인의 자존심 도대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함께 모여 주를 위해서 나아가는데 내 자존심이 뭐라고, 내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가 상처를 입으면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자존심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함께 일하려고 모였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십시오. 내가 사회에서 좀 높은 위치에 있다면 교회 와서 더 낮아지십시오. 더 겸손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직접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동행했던 그들이 다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의 결국은 뭐였습니까? 누가 크냐였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그들의 결국은 뭐였습니까? 나를 우편에 앉아주세요. 나를 좌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 고민과 이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 보십시오. 누군가의 발을 씻게 되는데 아무도 씻기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발을 씻깁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십니다.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이 먼저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한 사람의 미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팀을 위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이라도 그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안 꿇어도 되는 사람이 꿇는 거예요. 가장 양보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먼저 양보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제가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진짜 꿇어주세요. 시작. 제가 먼저 꿇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꿇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여러분 식당에 밥상 닦고 커피 나눠 드리고 물도

주고 먼저 찾아가셔가지고 아이고 반갑다고 오늘 왜 이리 예쁘고 왜 이리 잘생겼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순간 그 공동체 분위기는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무릎을 먼저 꿇는 쪽이 약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이 강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 다음 결과는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를 위해서 항상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배워도 배우고 배워도 배워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인간관계에 얽힌 문제가 아닙니까? 나는 사람 잘볼줄 안다고 생각해 보았지만 어느 순간 몰랐다는 거예요. 믿었던 도끼의 발등 찍혀본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내가 도끼가 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순간부터 모든 인간관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여러분 완전히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처세술과 좋은 성품으로 버티기가 힘든 겁니다.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끝내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다 뭔가를 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야 그게 기도가 되는 거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 것은요, 그게 죽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죽은 부분 많이 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섬겨 주십시오. 먼저 미소로 그들을 대할 때에 그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행복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겁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열쇠는 상대방이 아닌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를 박해하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며 먼저 마음을 낮추어서 화목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가 보여줘야 될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주님의 사람으로 옆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방법대로 사랑할 때그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현장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과거의 역사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속이 썩어도,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도, 내가 집에 가서 혼자 아니면 하나님을 울더라도, 내가 그를 섬길 수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이 사랑의 관계만 잘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교회보다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주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 말씀

0: 움직여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새롭게 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놀라신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우리교회 서상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53-0091번, 054-253-0091번 포항우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듣다 보니까 뭐 믿지 않는 엄마를 품고 믿지 않는 아이를 품고 신랑을 품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 사역들이 되게 전파를 통해서 먼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 그런 게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소망은 조금 더 이렇게 전파 선교를 더 많이 내가 한 구자 두 구자 늘려가고 싶다는 소망은 좀 있고요. 어차피 다른 곳에도 기부를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훨씬 더 뜻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25주년이 앞으로의 26주년, 27주년 더욱더 발전하고 이를 통해서 포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소망하는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응원합니다.
0: 북한으로 열방으로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에는 전파 선교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헌금과 기도가 한 영혼에게 복음이 닿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생명이 전해집니다. 날 향한 그 사랑 감사드려요. 포항극동방송은 전파선교사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과 귀한 사역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0: M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9월의 첫 주 토요일이에요. 새롭게 시작된 9월의 첫 번째 주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여름의 무더위도 조금씩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어요. 전도사님 집 근처에서는 저녁마다 시원하게 곤충의 소리가 크게 들린답니다. 전도사님이 흉내 내볼게요. 친구들, 어떤 곤충의 소리인지 알겠나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어떻게 만드셨을까?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 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어떻게 만드셨을까?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 찬양을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 요즘 저녁마다 듣고 있는 곤충의 소리를 들려주었지요. 친구들은 어떤 곤충인지 알고 있나요? 저녁이라 밖을 자세히 관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창문으로만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 어떤 곤충인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무척 궁금한 마음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여치과의 곤충일 확률이 높다고 알려주었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중에 여치의 소리를 들어본 친구가 있나요? 지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몇 명의 친구가 대답해 주었겠지요? 고마워요. 그런데 친구들 참 놀랍지 않나요? 분명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는 듣지 못한 소리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침 저녁 공기가 달라진 요즘에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절에 여치가 특별한 소리를 내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치뿐만 아니라 늦여름 초가을이 되면 귀뚜라미, 배짱이, 방울벌레 등 다양한 곤충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요. 한참 동안 여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다 보니 이렇게 특별한 소리를 내는 여치와 여러 곤충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새와 동물과 물고기를 만드시고 다 각자만의 특별한 소리를 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 곤충,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각자 각자만의 소리를 내도록 만드셨답니다. 어떤 친구는 목소리 톤이 높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목소리 톤이 낮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빠르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천천히 말하기도 하고 정말 다 다르지요. 우리 각자 각자를 이렇게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첫 곡으로 들었던 어떻게 만드셨을까?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기로 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어떻게 만드셨을까?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멋진 2학기를 만들어가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노아의 너는 축복의 씨앗, 캠키즈 워십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입니다.

0: 사랑의 사람을 만나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려 했던 사람이에요. 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인이랍니다.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 남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했지만 그만 조급한 마음으로 좋지 못한 선택을 하고 말았지요.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1: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0: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요? 우리는 결코 그 많은 별을 다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에게 하신 약속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때 사라의 마음에 조급함이 찾아왔어요. 사라는 그 조급함을 물리쳐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라는 선택하지 말아야 했던 것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사라와 같이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경험이 있나요?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과일이 맛있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요. 농부가 설 익은 과일을 따서 팔지는 않아요. 아무도 설 익은 과일을 먹지 않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이 다 지어질 때까지, 빵이 오븐에서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맛있는 밥,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버스가 내 시간에 맞춰 빨리 오지는 않아요. 버스 시간이 되어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야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겠나요? 아니면 조급함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겠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쥐어린이가 행할 믿음의 행동이에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완전하게 알지 못하니까 자꾸 실수했어요. 또 예수님을 실망하게 해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향해 조급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가신 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후 제자들은 그들의 삶 전체를 드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우리도 조급해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려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결코 조급하지 않으셨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 결과 제자들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더 많이 생각한다면 조급하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지요.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달라질 거예요.

0: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사라는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사라의 마음에는 조급함이 자리 잡았어요. 사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기 낳는 것을 막으셨어. 그러니 나의 종 하가를 통해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일 거야. 이렇게 사라는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사라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계속 행복하지 못하게 했어요.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옳지 않은 선택을 한 결과는 가정이 화평하지 못한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를 바라세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1: 나도 변화될 수 있어!
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조급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조급할 때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나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행복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얻게 되지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좋은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어오려고 할 때 NO! 하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일상에서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멈춰서 크게 숨을 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다리는 동안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이 기다리기로 한 옳은 선택을 축복하셨는지 기대해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좋은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조급함을 이기는 어린이로 자라도록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조급한 마음으로 실수하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지 모든 일에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어린이 전도 옆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조급함 때문에 옳지 않은 선택을 한 사라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이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오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친구들,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선샤인 키즈의 내 주의 보혈은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입술이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변화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입술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심령, 즉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입술은 열매이고 마음은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닮은 선한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을 훈련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누가복음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성도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이 내 입 밖으로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가득하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면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차가 좀 막힌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그 순간 원망의 말이 튀어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평의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이렇게 취급해? 내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런 복수를 다짐하는 말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순간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바로 기도하는 말과 찬송하는 말을 했던 것이었죠. 과연 그런지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던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습기가 있는 축축하고 그리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지하 감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말과 찬송하는 말을 했던 것이었죠. 근데 성도님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면 불평의 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똑같이 지금 경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0: 환경에서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서 말이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감사의 말이 넘칩니다. 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원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수가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말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은 똑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의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이것이 문제야, 저것이 문제야,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내 말버릇의 문제가 아니죠.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심정의 문제, 내 안에 뭐가 담겨 있는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내 입술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를 떠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문제를 늘 다른 사람 때문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문제의 원인을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은 자녀에게 찾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죄는 우리의 시선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내 죄는 작게 보지만 남의 허물은 크게 보게 만듭니다. 남의 행동은 정죄를 하지만 나는 변명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은혜가 식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비판이 많아지고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정죄가 많아집니다. 결국 언어의 문제는 내 마음의 은혜가 메말랐다라는 신호이죠.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다, 실망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우리 누가복음 2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0: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성도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냉랭했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었죠. 그러자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됐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음의 말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믿음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정죄의 말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복음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복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새롭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먼저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물어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심령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우리 입술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영죽을 죄인이었죠.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기보다는 더러운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2절과 2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군인은 군인처럼 말해야 됩니다. 교사는 교사처럼 말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도답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요. 먼저는 부정적인 권면을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왜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멸망의 자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더러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사프로스라는 말은 원래 썩은 과일, 부패한 것, 상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단순히 욕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더러운 것이란 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관계를 깨뜨리는 말, 교회를 어지럽히는 말이 바로 더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겉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래서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면 그 말은 더러운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런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대신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세움을 위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서 무엇을 세워야 되는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란 어떤 말인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더 잘 믿도록 도와주는 말이 바로 선한 말, 믿음의 말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도록 세워지게 만드는 격려의 말이 바로 선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쑥쑥 성장하게 만드는 말이 바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라는 것이죠. 이 선한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더 잘 믿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따뜻해지고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고 낙심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이 누군가를 주저앉히는 그런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이 교회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살리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

0: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지옥의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고, 내가 감당해야 할 영원한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유익한 말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선한 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당신을 배반한 사람에게까지 선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나 예수 몰라.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다른 사람을 몰라도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베드로를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무너진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다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말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0: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 입술 또한 예수님과 같이 은혜로운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내 감정대로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덕이 되는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이죠.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정죄도 쉽고요, 험담도 쉽고 불평도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말은 십자가를 경험한 그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게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에 푹 잠기셔야 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격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된 내 입술로 말미암아 가정의 공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구역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회의의 흐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문화가 복음의 문화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입술을 바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입술은 교회의 문화를 새롭게 합니다. 시작. 변화된 입술은 교회의 문화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개인의 권면을 넘어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복음은 개인의 마음과 입술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바꾸고 구역을 바꾸고 회의하는 분위기를 바꿀 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화를 변혁시키고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말이 흐르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말이 흐르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성도님들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공동체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말이 흐르게 되면 성도님들이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의 말이 흐르게 되면 교회가 따뜻하게 변하죠. 안녕하세요 인사가 넘치게 되면 교회가 밝아지게 됩니다. 세워주고 격려하는 축복의 말이 흐르게 되면 교회 가운데 역동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판의 말이 흐르면 교회가 싸늘해집니다. 원망의 말이 흐르게 되면 화가 납니다. 성이 난 사람들이 생기죠. 분노의 말이 흐르게 되면 성도님들의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지적하는 말이 흐르게

되면 복음 사역이 위축이 됩니다. 더 이상 사역 못하는 거죠. 그러기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건물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아니죠.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말이 흐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음식에 소금을 뿌리면 맛이 확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얼굴이 밝아집니다. 이렇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내가 하는 말 가운데 은혜의 소금을 뿌려서 교회가 확 살아나게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문제 지적하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문화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짧게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반갑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실천해 볼까요? 한번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인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인사하시라고요? 반갑게입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웃으시면서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성도 여러분, 인사 한번 했습니다. 인사 한번 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밝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반갑게 인사해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신 분 계십니까?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해야 된다는 거 우리 유치원 때 다 배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반갑게 인사를 잘할까요? 잘하지 못할까요?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반갑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기보다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분은요, 인사를 받기만 합니다. 인사 절대 안 하죠. 멀뚱멀뚱 쳐다보고 인사만 받습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면요, 인사하는 사람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나 인사 안 해야 되겠다. 아니면 오해를 하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난 다시 인사 안 해야지. 성도님 여러분, 오늘부터 먼저 인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멀리 있는데 눈이 마주쳤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눈인사하면 되죠.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웃으면서 눈인사하면 됩니다. 특별히 나보다 위선배, 윗연배분이 지나가시면요, 이야기하시더라도 잠시 멈추시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셔야 됩니다. 이 작은 인사가 우리 교회의 문화를 새롭게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셔야 되죠. 실수와 부족한 점은 이상하게 눈에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잘 말이 안 나옵니다. 고마운 것에 대해서는 쉽게 표현을 못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어머니들이 밥을 한 거 너무 감사한데 이게 고맙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수고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수고한 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칭찬하시는 분이시죠.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밤기도회 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잘해야 된다, 좀 더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강박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만족하기보다는 사실은 자책할 때가 참 많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잘할 걸 왜 그랬을까 이런 자책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 밤기도회 마치고 난 다음에 나가는데요, 어떤 성도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덕분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격려의 말씀을 저한테 해주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꼭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부터 한번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사하신 분들 보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집사님의 수고로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칭찬할 수 있는 복된 입이 우리 가운데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분들도 많이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들은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다 들을 수 있는 인조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의 말이 지친 성도님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낙심한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 이런 말이 쌓이고 쌓이고 쌓일 때 교회가 따뜻해지고 복음의 문화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감사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감사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의 말을 쏟아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선하시기에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신뢰하면 미리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는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셔야 되겠습니까?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예배가 뜨겁지 않다 할지라도 뜨거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말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뿐만 아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배우자분들을 향해서도 여보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요. 감사를 표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하셔야 되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말이 많아질 때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공기가 달라지죠. 원망은 줄어들게 되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로 달라집니다. 불평은 싹 줄어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님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 난무하죠. 약점을 덜추고 조롱하고 한 번의 실패로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흐르는 공동체입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잘합니다. 그러나 축복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무지막지한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죠. 도리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이죠. 복음의 말은 죄인을 정죄하여 끝내는 말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고 다시 살리는 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되죠.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말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복음의 은혜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말이죠.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정죄하기보다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판단하기보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기보다 다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축복의 공동체이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 다시 힘을 얻고 우리의 말을 통해 누군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문화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입술을 바꾸죠. 그리고 변화된 입술은 교회의 문화를 변혁시킵니다. 우리 교회가 비판의 문화에서 축복의 문화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의 문화에서 감사의 문화로, 정죄의 문화에서 회복의 문화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회, 문제만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 서로를 평가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771-7104, 054-771-7104번 경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코리텐 붐에 져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는 그녀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겪은 일을 수기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추위와 고문, 굶주림, 갈증, 헐벗음 등 인간이 육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고통을 다 겪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모두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다름 아닌 벼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수용소 안에서 숨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다른 말씀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행할 수 있어도 오로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은 도저히 그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벼룩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환자를 데리고 의무실로 가던 도중 우연히 독일 병사들이 서로 나누는 말을 듣고 그것도 감사해야 할 이유임을 깨닫습니다. 와, 감방 안에 저렇게 벼룩이 많으니 우리 밖에서 슬슬 지키도록 하자. 이 말을 들은 그녀는 그동안의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벼룩을 보내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감방 안에서라도 자유를 주시기 위해 벼룩을 보내셨군요. 이제 성경을 숨어서 보지 않아도 되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작은 벼룩에도 감사했던 코리텐 붐 여사처럼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생각하며 그 안에서 깨닫지 못한 채

두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한없는 은혜로 더 큰 감사 제목으로 채워나가시는 분이십니다.

0: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옆에 나란히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그 옆에는 얼음물과 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르는 건데요. 이곳 사람들은 빨래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 헹궈 깨끗한 옷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하루는 이 광경을 본 외국 관광객이 안내하던 멕시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1: 와, 이 동네 사람들은 참 좋겠어요.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거저 쓸 수 있으니까요. 이곳 사람들에게는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죠?
0: 그랬더니 멕시코 안내원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1: 천만에요. 이곳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비누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0: 라고 말이죠. 이렇듯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거리만 생기고 불평만을 일삼는 투덜이에게는 불평거리만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환경과 조건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돌아보고 돌이켜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보고 그때그때 감사를 깨닫지 못할까요? 지나고 나서 은혜였노라 깨닫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때그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찾고 감사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보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찬양이 있는 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지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121편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많이들 알고 암송하시는 성경 구절이죠. 이 말씀을 인용한 찬송과 찬양들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가도 있고 또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복음성가까지 많은 곡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 찬양 중에 세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인천시립합창단이 부르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어서 소망교회가 부르는 찬송가 원곡 들으시겠고요. 마지막으로 CCM 클래식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역을 했던 미국인 선교사 헨리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선교사역을 하다가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했지만 고향에서는 슬픈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내 영혼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 본부에 들렀다가 본부 벽에 쓰여 있는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해보라 라는 글이 눈과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시각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흑암은 물러가고 내 영혼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 인생의 흑암을 걷어 햇빛을 비춰주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패배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꿉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 어떠한 공경을 마주치더라도 어떠한 염려가 마음에 있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견고한 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피난처요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사시고 당신이 그분 안에 거할 때 해를 입거나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돕기 위해 그분의 전력, 즉 모든 천사, 모든 자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세상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동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보호하고 힘을 돋우며 자유하게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아서 한단다. 너는 걱정하지 마렴. 그분은 당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것을 오늘의 목표로 삼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모두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 주님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만히 있어 모든 일이 되어가도록 두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돌보시게 내어드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촌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공장지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저 아이들을 위해 조그마한 학교 하나를 세우고 싶다라는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한참이나 시간이 흘렀을 때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로 알려진 헨리 포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그녀는 헨리 포드의 사무실로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헨리 포드는 지갑 속에서 1달러 한 장을 꺼내 이 여인의 손에 들려주며 사무실을 내보냈습니다. 깨끗이 거절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도실에 돌아와 1달러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응답 중에 헨리 포드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갔더니 1달러를 제게 줬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꽃씨를 사 텃밭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들이 자라자 꺾어 많은 사람들에게 팔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5년, 6년, 7년. 그녀는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조그마한 막사 하나를 지었는데요. 그곳에 학교라는 간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개교식을 할때그 자리에 헨리포드를 초대해 이 막사가 세워지기까지 당신의 1달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헨리포드는 그 자리에서 100만 달러를 기부했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학교가 LA 근교에 지금도 자리 잡고 있는 베리 스쿨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생각하다라는 뜻의 think와 감사하다라는 뜻의 thank는 단어의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즉,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를 못한다는 얘긴데요. 감사의 기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을 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또한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오지 않고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달을 때 나오는 겁니다. 내삶 속에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장성교회를 섬기시는 이상숙 권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권사님?
1: 네, 저는 지금 포항 의료원에서 간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약 한 37년 정도의 간호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 간호사 경력이 37년, 네. 이제 40년이 다 되어 가시네요.
1: 그렇죠.
0: 네, 한 우물을 꾸준하게 파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키가 굉장히 크시고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환자들이 간호부장님을 굉장히 잘 따를 것 같아요.
1: 과찬입니다.
0: 의사와 간호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환자들에게 있어 더 친근한 존재는 단연 간호사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는 요즘도 매일 환자들을 마주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어떤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1: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해요. 때로는 아버지 같은 역할, 때로는 엄마 같은, 때로는 딸로서, 때로는 언니. 이런 마음으로 상황에 따라서 네. 환자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0: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네.
0: 40년 가까이 간호사로 활동을 하셨는데 수많은 변화를 목도하신 거잖아요.
1: 네.
0: 또 환자들의 변화, 네. 병원 자체의 변화, 각종 제도의 변화들도 이렇게 보셨는데 병원 현장에서 예전과 이 부분이 참 많이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는 과거와의 차이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우리가 다 같이 느꼈듯이 의료 기술은 상당히 발전을 했고요. 그런데
0: 예?
1: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자와 보호자의 이 요구도가 상당히 높아졌죠. 즉 의료 서비스의 높은 퀄리티 요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게 병원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고 하는 간호관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이런 운영이라든가 보호자를 환자를 위한 뭐 휴게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대적인 서비스들도 엄청 좋아졌다는
0: 네.
1: 그런 거를 들 수 있겠죠.
0: 요즘에는 또 과거와 달리 남자 간호사들이 굉장히 늘었지 않습니까?
1: 많이 늘었죠.
0: 예. 네. 사실 과거에는 네. 간호사라고 하면

0: 여성들이 갖게 되는 직업이다라는 네. 그런 선입관이 딱 있었는데
1: 그렇죠.
0: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고 실제로 또 굉장히 잘 적응하고 아주 잘하는 그런 남자 간호사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진로를 두고 기도하는 남학생들에게 간호사의 꿈을 한번 가져봐라 권면해 주신다면
1: 요즘은 이 간호사가 병원에서 주사만 놓는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 그다음에 제도적인 개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남자 간호사들의 그 또 여자와 남자는 다른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역이 플러스가 된다면 이 간호계 발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남자 간호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남자 여자를 구분할 거고 내가 정말 소신이 있고 하다면 간호학을 지원해보는 게 앞으로는 비전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 네.
1: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0: 보람 있는 직업이니까요.
1: 예, 그렇죠.
0: 오랜 세월 간호사로 활동하시면서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정말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면 한번 나눠주세요, 권사님.
1: 한 30년 전이에요.
0: 30년 전이요?
1: 네. 그런데 30년 전인데 제가 포항의료원에 입사해서 내과병동에 근무할 그 시점인데 환자분은 남편이었고 간호는 부인이 하셨고 그다음에 자녀는 어린 남자아이가 한 명 있는 그런 가족이었는데 환자분이 알코올성 중독으로 인해 여러 합병증이 심해 많아서 입원을 했었고 간호하던 부인이 얘기하기를 남편이 결혼 생활 동안에 고생도 많이 시켰고 가정에도 충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렇지만 지금 병상에 이래 누워 있더라도 우리 가족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맙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 초년생인 그 젊은 나이에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진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이 많이 리모델링되고 구조적인 변화는 있지만 그 환자분이 입원했던 그 층에 그 병실에 누워있던 병상하고 그 보호자분하고 아들하고 생활하던 그 모습이 저 아직 선하게 그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0: 하나님께서 환자를 통해서 또 그렇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실 때가 있네요.
1: 네. 진짜. 아직도 선해요. 지금 이 순간도 선해요.
0: 각인이 되셨나 봐요. 권사님한테.
1: 네, 진짜 각인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가잖아요. 남편이 마냥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게 애를 먹이고 고생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병상에 있는데도 우리 가족 옆에 있어주는 게 너무 좋다. 감사하다. 고맙다. 그 말이 제가 그 2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지금 제가 60이 다 됐는데
0: 그 아내의 고백이었군요.
1: 네.
0: 그 환자는 어떻게 잘 회복해서 나가셨나요?
1: 아니요. 결국은 사망하셨어요.
0: 그랬군요.
1: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0: 네. 네. 권사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1: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한 5학년쯤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다니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건강이 되게 악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집에 큰 엄마 친정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같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시고 기도 받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 건강이 정말 회복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체험 신앙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0: 네. 굉장히 어린 시절에 두 분 부모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어린 마음에 굉장히 많이 힘드셨겠네요.
1: 네.
0: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네. 그 일 이후로 네.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군요.
1: 네.
0: 엄마 아빠를 고쳐주신 하나님으로 처음 하나님을 만나셨는데 그 이후로 권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이제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던가요?
1: 그렇게 초등학교 때 교회를 출석을 하고 주일 예배 그다음에 고등부 그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제가 설린대학교 관학과를 나왔어요. 그때 대학교 다니면서도 아동부 교사를 하게끔 하시고 그래서 신앙을 어쨌든 계속 성장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시 그냥 하나님 믿고만 그냥 나가는 거죠. 하나님.

옆에 뭘 알아서 나가기보다는 어쨌든 눈으로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는데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조금 약간의 탕자 생활이 아닌 탕자 생활을 했죠. 조금 이게 교대 근무다 보니까 신앙 교회 출

0: 를 위해서 교회 출석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자연스럽게 제가 다시 나간 게 장성교회예요.
1: 쭉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환경이 확 변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잖아요. 그걸 본인이 자각을 하셨습니까?
0: 당연하겠죠. 마음은 불편하면서도 교대 근무를 하니까 아, 오늘은 그냥 자야 되겠다. 피곤하다. 근데 편치는 않죠.
1: 첫 아이를 임신하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0: 네.
1: 결단하셨네요.
0: 자연스럽게 하나님 다시 부르시대요.
1: 그 부르심마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면서도 외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셨네요.
0: 지금은 장성교회를 섬기진 않고 타 지역으로 가신 그때 저희 교구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순예배 드리고 이렇게 저를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신앙으로 이어졌죠.
1: 혹시 병원에서 동료 간호사나 또뭐 의사나 환자로부터 어떤 신앙에 대한 그런 권면이나 도전을 받은 경험도 있으세요?
0: 많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권사 직분을 장성교회에서 2015년대에 직분을 받았어요.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직분을 받으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되 권사 직분인데 너가 뭘 하고 있느냐. 옛날에는 교회를 다닌다는 게 떳떳하게 얘기를 시원하게는 못했어요. 숨기려고 숨기는 거는 아닌데
1: 굳이 드러내진 않고,
0: 그렇죠. 그러다가 권사라는 이 직분을 딱 받고 나니까 아, 내가 이거는 아니구나. 직분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한테 얘기를 당당히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직원들 간에 아니면 필요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런 거는 시작이 됐죠.
1: 권사님께서는 때에 맞는 용기와 확신 가운데 지경을 넓혀 오신 것 같아요. 오늘도 환자들 많이 돌보고 오셨잖아요. 딱 보면 이 환자는 예수 믿는 환자구나, 이 환자는 불신 환자구나 느낌이 오시죠.
0: 필드에서 일을 할때 생각하면은 일단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항상 입원을 하셔도 사물함에 올려둬요. 그러면 한번더 마음이 가고 또 그렇게 신앙적으로 한마디를 던지고 오가면 대화를 하죠.
1: 그렇군요. 그렇군요.
0: 저희 병원은 또 기독교 재단이 아니다 보니 크리스찬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작년이죠. 호스피스 병동에서 입원 치료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촌에서 계신 분이지만 신앙이 되게 돈독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는지는 잘 모르죠. 아마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한세번 정도 얘기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다. 하지만 이 신앙은 내가 너희한테 물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살아생전에.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아멘으로 답을 하셔야 하고 긍정적으로 하시고 입간하는 예배를 저는 아버지 처음 경험을 해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제가 본 얼굴 중에 제일 환한 얼굴이었어요. 너무 평안하고 환한 얼굴이었어. 아, 이거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런 얼굴이구나. 제가 이 또한 체험을 하게 됐죠.
1: 그러네요.
0: 계속 저를 성장시켜서요, 하느님께서.
1: 크리스찬 간호사로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언제라고 할수 있을까요?
0: 힘든 거는 솔직히 크게 없었는 것 같고 다소 좀 불편한 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극동방송은 다 크리스찬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저희 직장은 극소수예요.
1: 별로 거의 없죠.
0: 거의 없어요. 특히 저희가 이게 조직 문화의 정서 회식 분위기 있죠. 제가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1: 병원에서 가끔 전도의 기회가 생기나요?
0: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해요.
1: 어렵죠.
0: 제가 직책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업무상 제가 하는 업무 중에 또 면담을 많이 해야 돼요. 간호사들 면담하는 가운데서 그다음에 일상의 대화 가운데서 이런 경우에 종종 전도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가볍게 살짝 던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교회 갔을 때는 기도 중보 기도 좀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직책이 있다 보니까 어느 간호사를 교회를 전도를 하고 계기가 돼서 하고 싶다고

0: 면담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아시죠?
1: 오해할 수 있죠.
0: 우리 간호부장님은 저 땡땡 간호사를 편애한다 이런 소문이 돌기 때문에 제가 소신껏은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데 살짝은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1: 또 지혜롭게 잘하실 것 같아요. 많은 방송 가족들께서 일상생활 가운데는 믿는 분보다 믿지 않는 분을 훨씬 더 많이 만나고 계시고
0: 그렇죠. 네,
1: 그런 공동체에서 살아가시니까 우리에게 고도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0: 상황적일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표현은 못하겠는데 상황적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저희 간호사 면담할 때 정말 골치 아픈 면담도 있거든요. 그럴 때 기도를 하고 들어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들어가서 뭐 면담 내용은 준비를 안 해가요. 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저에게 오로지 지혜를 주세요. 가면 막 면담을 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할 때는 저희 간호과장님을 동석을 시켜요. 그래서 한 번씩 그래요. 부장님 어떻게 저런 면담을 할 수 있을까? 그 노하우가 뭐예요? 근데 제가 그래 노하우 따로 없다. 나는 오로지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들어간다. 그게 답이다. 해놨더니 그냥 웃던데 정확하게 막 이렇게 뭐 그걸 설명은 못 드리겠어요.
1: 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자체가 지혜이자 노하우겠죠. 네. 같은 일을 3, 40년 하시면서 간호란 무엇인가라는 그 정의에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감히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겠고 그냥 제가 간호란 생각하면 이게 되게 포괄적이에요. 간호사란 직업도 그렇고 환자의 신체적인 아픈 부위와 이 정서적인 돌봄을 같이 해주는 게 진정한 간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볼 수 있는 것이 간호다라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장성교회 이상숙 권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장성교회를 섬기시며 포항의료원에서 간호부장으로 섬기고 계신 이상숙 권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의 가족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1: 저희 가족은 남편은 교회를 섬기질 못하고 있어요. 오. 등록만 해놓는 상태고 교회 전심 먹으러 열심히 가요. 저는. 오. 그래서 일단 전심을 먹는 분위기를 교회 분위기를 익혀야 제가 완전한 복음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저의 생각으로 그냥.
0: 일단 육의 양식은 드시니까 이제 영의 양식만.
1: 그렇죠. 그건 기도를 하는데 참 하나님의 또 역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딸이 둘이에요. 둘인데 둘째는 지금 대학생이고 큰애는 이제 피아노 전공해서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참 감사하게 저희 딸 둘이가 청년부를 잘 섬기면서 또 교회 학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서 참 감사해요.
0: 네. 남편분의 외조와 자녀들의 엄마를 향한 신뢰가 있었기에 권사님께서 이렇게 롱런하실 수 있지 않았나.
1: 더불어 제가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저희 남편의 외조도 맞아 정말 외조 잘하는데 정말 첫 번째 공로는 저희 친정아버지 친정엄마가 우리 애들 둘이 20년을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집에서 같이 애들을 봐주셨고 엄마 아버지가 주말부부를 하시고 제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친정 부모님 공이 크죠. 야, 너무 헌신적으로 저희들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네. 계셨어요. 와.
0: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권사님은 본인의 삶에 어떤 장치들을 좀 마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근데 대부분의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일 아침에 일단 일어나면 하루를 열게 하심에 감사하기도 짧게 해요. 길게는 안 해요. 마음이 급해서 기도로 시작하고 출근하는 길은 차로 넉넉 잡아 15분에서 20분 정도 거기에는 말씀을 오디오로 듣거나 아니면 극동방송을 제가 청취를 많이 해요. 일단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를 해요.
0: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
1: 네, 자녀에 대한 축복기도를 하고 하루 업무를 시작을 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1년에 성경을 일독하자는 그 미션이 있어요.
0: 장성교회만의 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1: 네, 그래서 빠뜨리지 않고 말씀을 읽는 하나님한테 계속 가까이 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우리 하나님 저를 당겨주셔야 될 텐데 주시겠죠?
0: 아주 기뻐하시리라 믿고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출근하자마자 하신다. 이 부분이 참 재밌네요. 왜 그렇게 그 패턴을 유지하십니까?
1: 자, 우리 애들이 크니까 학교 생활, 그다음에 또 배우자, 결혼 이런 부분, 사회성도 키워야 되는 부분. 근데 요즘은 이 사회가 너무 유해 환경들이 너무 많아요.
0: 너무 많죠.
1: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증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얘들을 좀 건전하게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반듯하게 예. 정말 성장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0: 직장 생활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맘 많이 계시거든요. 권사님처럼 단연간의 경험을 하시면서 직장 생활을 그냥 적당히 하신 게 아니라 아주 야무지게 잘하셨어요.
1: 그래서 감사합니다.
0: 크리스찬으로서 두 가지를 잘 병행하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0: 제가 집에서는 꽝이에요. 저 주부로서는 꽝이긴 한데
1: 요리도 잘 못하고 뭐 그런
0: 당연하죠. 예.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감, 그 다음에 성실성이 있으면 모든 것을 아마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에서만큼은 성실성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 것 같아요. 좀 배려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내가 좀 손해보는 헌신적인 것도 있어야 돼. 내 거 다 챙기면서는 절대로 프로페셔널 하기는 힘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도 옆도 좀 돌아보고 공동체도 좀 챙겨가고 챙기면서 헌신한다.
0: 투자도 좀 해야 돼요. 시간적인 거, 공간적인 거, 뭐 경제적인 거 모든 걸 투자를 안 하면 쉽진 않죠.
1: 쉽진 않죠.
0: 네, 그렇죠.
1: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들을 또 잘 해오셨네요. 권사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약한 가족들을 뒷바라지하시는 청취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누군가를 간호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로의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이게 긴 병에 장사 없다고 하루 이틀은 열심히 하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면 좀 지치고 힘들잖아요.
0: 저도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은 거는 한 1, 2년 되셨어요. 근데 엄마가 집에서 이제 간호를 하다 보니까 딸들 입장에서는 조금 편하게 편할 수가 있었기는 한데 아버지가 작년에 이제 한 달 정도 호스피스 병동 입원하실 때는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근무를 하면서 계속 수시로 가면서 퇴근하고는 기본적으로 9시, 10시까지는 병원에 있었어요. 그거를 거의 한 달 다 돼가지고 몸이 피곤하고 지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생활을 뭐 1년, 2년 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 경험을 얘기하면 어쨌든 소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현재는 많이 힘들겠지만 모든 것이 이 힘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임을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시간적이든 공간적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믿고 소망 가지고 기도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아마 승리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1: 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석 권사님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0: 우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에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신 이 직장에서 아직은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한 번씩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저에게 왜 이 직책을 주셨어요? 제가 원망한 적도 있어요. 근데 아마 계획이 있으리라 저는 믿고 또 받은 달란트대로 유용하게 저를 좀 사용해 주시기를 제가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될 기도 1번은 저희 집의 남편 보구마가 뭐 단기간에는 쉽지는 않지만 기도 끊이지 않게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제가 저의 미션이자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기도 제목이네요. 네. 그래도 일단 들어와서 식사를 하시니까요.
0: 네.
1: 우리 방송 가족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 이상숙 권사님께서 참 진솔하게 소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셨는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하루로 많은 동료들에게 또 환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장성교회를 섬기시고 포항의료원 간호부장으로 일하시는 이상숙 권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0: 감사합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포항 양학교회 황병규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자,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초기에 마차는 나무로, 바퀴가 나무였어요. 근데 이 나무가 약해요. 잘 달아 없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 바꾼 게 쇠예요, 쇠. 쇠로 바퀴를 만들었더니 문제는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마차 속도가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짐벌에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바닥을 고무로 깔았어요. 그 마차를 다니는데.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나무로 하자니 닳고 닳아서 없어지고, 쇠로 하자니 너무 무겁고, 바닥을 고무로 하자니 비용이 너무 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바닥하고 마차 바퀴를 바꾸자 했더니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무는 이게 튼튼하지가 않아서 무거운 마차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 결론 내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해서 고무에 바람을 넣는 방식으로 바퀴를 만들었어요. 이게 여러분이 아는 타이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를 한번 뒤집어 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일들, 경험하는 일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한번 뒤집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성도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은 뭐 얻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버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오는 분들은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버릴 때부터 진정한 은혜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먼저 자신의 죄를 버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청산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다윗은 선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치명적인 죄를 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죄를 범했느냐? 어느 날 궁궐에서 보니까 여염집에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데 그것이 보였겠어요? 멀리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다윗의 마음에 탐심이 생겼어요. 10계명을 열 번째 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충직한 자기 부하의 아내입니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면 될 텐데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내지 않고 잡아두고, 이게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고, 그 다음 동침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범합니다. 7계명이죠.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 이 바세바가 임신하니까 이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동침하려고 시도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건 무슨 계명이냐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는 아홉 번째 계명을 또 범하게 돼요.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우리아에게 요압에게 편지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제일 앞장세워서 죽이게 합니다. 모든 계명의 계명을 다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안식일 되면 거룩하게 예배드려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제 3계명까지 범합니다. 구분 따지면 다윗이 탐심이란 하나의 작은 죄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극복 못하니까 모든 1계명부터 10계명 모든 죄를 다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자기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고 늘 어려운 일이 생겨요. 암논이란 맏아들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합니다. 그 사건으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 사이가 멀어져요. 그 일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탐심이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했는데 다윗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흔들흔들합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욕심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지가 거지 옷을 벗어요. 목욕하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거지가 자기의 변화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좋은 옷 입어도 목욕해도 머리를 다 자르고 깔끔한 모습으로 서 있어도 언젠가 그 본성을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하면 다시 그 옷과는 상관없이 거지의 본성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이 오오오 하는 곳으로 끌려가다가 어느 날 내가 누구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옛 삶을 청산해야 새로운 삶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지금 과거에 경험했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의 모습으로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가야 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울 가문의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와서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돌던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인데 현직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욕을 받았을 때 다윗의 반응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는 자는 고난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다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성도는 무언가를 얻었을 때와 잃었을 때, 얻었을 때도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잃었을 때도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본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힘과 능력 가운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한 자매가 중병이 들었어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인들과 함께,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이 자매를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 신방을 가서 지인들과 같이 갔기 때문에 자신은 목사니까 이쪽 구석에 서서 조용히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자매도 다른 사람과 달리 크리스찬이었는지 목사님에게 뜻밖의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절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거 보통 안 묻거든요. 그 목사님이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의 병이 빨리 완쾌되기를,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자매님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한 가지만 더 기도해 주세요. 뭘 위해 기도할까요? 목사님, 제가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 자매는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도 낭비되면 안 됩니다. 고난도 낭비되면 안 됩니다. 은혜가 왔든 고난이 왔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고난이 낭비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은혜도 낭비하면 안 되고 고난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모든 고난의 때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붙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없는 것 주실 때의 은혜보다 고난 가운데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바후림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요. 베냐민.

사울 가문이에요. 사울이 실각했잖아요. 길보아산에서 그 자녀들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다음 왕위를 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족이 왕일 때 마음의 평강이 있고 좋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자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친족이 망하고 자기 친족이 아닌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되니까 늘 마음에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아들의 반란으로 지금 쫓겨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격동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품고 있던 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지금 옷도 못 차려입고 신발도 못 신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는 상태에서 도망가요. 이때에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은 악한 사람을 만나면 계속 돌로 던졌대요. 돌을 죽을 때까지 돌로 던지고 돌에 맞으라는 게 아니라 돌을 던지는 사람은 그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본문 7절 8절에 그러면 시므이 이 저주 가운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7, 8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시므이가 지금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 흘린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여, 사울 가문에 흘린 피에 대한 대가를 너희가 지불하고 있다. 이게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망했지 다윗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왜 나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지 않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졌으면 일으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과 똑같아요. 짓밟아요. 여러분, 이거 악한 일입니다. 지금 시므이가 하는 일이 악한 일이에요. 넘어진 자는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자는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자기 앞에서 고개도 못 들던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서 다윗을 좀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돈을 잃었을 때 슬퍼합니다. 잃은 것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돈을 잃었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물질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뭐든지 뭐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았는데 그저 주어진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잃은 것에 집중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잘한 것이 없이 내게 임했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올 때 뭘 가지고 온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두르고 입고 갖추고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게 그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집중하면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속상해라 하다 보면 왜 다른 사람은 평안한데 나에게는 이 고난이 왔나 생각하다 보면 그 고난의 항복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뭔가를 얻어도 괜찮고 잃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못하면 고난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도 은혜로 인식하고 고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경험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국의 왕이 지금 그래도 또 왕이잖아요. 형편은 좀 나쁘지만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별 볼일 없는 시므이가 욕할 때 그 주변에 누군가

났어야 됩니다. 드디어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났어요.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났습니다. 장군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아비새가 왕이 느낄 모욕감을 대변해요. 히무리를 어떻게 얘기냐면 죽은 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가서 저 사람의 생명을 취할까요? 시므이의 죽음을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당한 것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요. 이 은혜를 받아놓고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린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천만분지일, 백만분지일도 돌려드리지 못해요. 우리 일방적으로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 그를 원한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한번 꿀꺽 침을 삼키면서 인내해봐야 됩니다. 한번 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이기려고 하는 인생이 있어요. 좀 져도 되는데, 지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닌데, 지는 것에 진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기려고 하면 다 이깁니다. 근데 언제나 져주셔요. 야고보기도 져주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를 배반했던 자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살던 집이 우물에서 굉장히 멀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파이프라인, PVC라고 그러죠. 파이프라인을 우물에서 묻어서 중간에 모타를 설치하고 해서 집에서 수도꼭지를 내면 물이 나왔어요. 근데 얕게 묻었는지 겨울만 되면 얼어요. 물이 안 나와요. 겨울만 되면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리어커에 큰 물통을 싣고 우물에 가서 두레박으로 우물을 길어서 그 위에 또 물을 담고 그 통보다 물통보다 더 작은 물통을 엎어서 물이 출렁이고 넘치는 것들을 방지하고. 근데 저희 집에 오는 길에 얕은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언덕을 올라오다 보면 그냥 쭉 와야 되는데 한번 멈추면 물이 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물을 다루기 위해서 조심조심합니다. 앞에서 어머니가 끄는 속도로 밀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중간에 돌뿌리에 타이어가 걸리기도 하면 멈칫하면 뒤에 물벼락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하나도 조심조심 다릅니다. 달래야 돼요. 인생도 달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적인 일에 성도들 달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달램을 받는 분들 조심하세요. 늘 달램을 받는 사람들은 신앙적 성숙이 없어요. 달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언제나 자기 감정 챙기고 자기 감정 달래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깊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도의 삶은 이기는 삶이 아니라 져주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시므이의 그 저주와 돌 던지고 먼지 나는 이 상황을 통해서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나와 시므이 사이의 관계로 보지 않고 이 사건을, 물론 다윗에게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려고 해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시므이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니지만 시므이의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게 따지면 우리아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이 아무리 억울한들 자기 아내를 까닭없이 빼앗기고 이유 없이 죽임당한 우리아보다 더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원통함만 묵상합니다. 그러나 아무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원통함보다 더 큰 원통함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까닭없이 고난당할 때 그때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고통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때 비로소 이해돼요. 날 사랑하고 있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좀 억울한 일 당해도 돼요. 좀 원통한 일 당해도 됩니다. 다 안 풀어도 됩니다. 오직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보복하고 원수 갚고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니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내리신 이 하나님의 벌 감해 주시고 나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뭐예요? 지는 삶이에요. 승리하는 삶이 뭡니까? 내가 굳이 아니게도 됩니다. 내가 굳이 원수 갚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굳이 원통함을 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달램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달래주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일으켜 세워지는 굳건한 믿음의 신앙인들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잃었으면 내가 얻을 때를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울산 현대중공업에 있는 골리앗 크레인이 128m예요. 톤수로는 7,560톤이라고 그래요. 거대한 크레인입니다. 이게 스웨덴의 말메라는 도시에서 왔어요. 80년대까지 엄청난 조선업으로 번성하던 말메가 경쟁의 상국에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 크레인을 1달러에 팔았고 우리나라에는 그걸 200억 들여서 설치했어요. 말메시에서 그 거대한 크레인이 현대중공업에 팔리는 그 장면을 방송 카메라가 잡고 그 음악을 장송곡을 들었어요. 이제 우리 망했다. 우리 끝났구나. 우린 다 잃었구나. 이제 한국에 안 되는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조선을 투자하는 돈들을 IT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태양광 그리고 풍력 발전 IT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말메시는 친환경의 대표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었을 때가 있어요. 잃었을 때 잃은 거 바라보면 슬퍼요. 그러나 잃었을 때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어요. 건강을 잃은 분도 있고 물질적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고 관계가 깨어진 분도 있고 신앙적인 퇴보와 예배도 재미가 없고 기도해도 재미가 없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영적인 퇴보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은혜의 주심을 바라보고 기도로 돌파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내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은 아비새가 자기를 대면할 때 좋아하지 않았어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시므이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시므이의 욕과 저주, 돌던짐에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책망으로 받았어요.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을 보면 바세바 사건으로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책망하시며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아무튼 그런 일들의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난하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은 시므이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바라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걸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만을 원해요. 1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성도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어떤 상대와 나의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을

0: 큰 관점에서 하나님과 나의 사건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시므이는 자기를 그냥 두니까 계속 욕하고 돌 던지고 먼지 날리고 따라갑니다. 자,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이가 욕하면 욕할수록 다윗에게 긍휼은 더 넘치는 거예요. 시므이가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하나님은 다윗을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구원이 임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야구 경기에서 오늘 우리 한영재가 역전대대학 찬양을 불렀는데 야구 경기 9회 말 투아웃에 우리가 공격인데 이 경기가 끝나면 이 주자 투아웃이니까 한 주자면 아웃되면 경기가 져요. 근데 루상에 주자는 두 명이 나가 있고 타석에 선수가 서 있습니다. 안타 나면 동점이에요. 장타 나면 역전 끝내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가 나와서 계속 지다가 1등으로 지고 있는데 루상에 주자 두 명이 나갔는데 마지막 타자가 3루타를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명의 주자가 와서 역전되면 이 경기는 보물 같은 경기예요. 우리의 고난이 오죠. 고난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요. 은혜를 주시고 물질적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셔요. 이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승승장구해요.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삶에 어려움이 와요. 영적인 공격들이 오고 내 삶과 뭔가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려움 다 안 갖고 곤란을 겪은 것 같은데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기도 안 하기가 참 어려워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났어요. 한 사람은 평안해요. 문제가 없어요. 예수 믿고 복을 받았는지 형통해요. 근데 이 상황이 좋은 상황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고달플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힘들까? 그래서 기도 안 하기가 어려워요. 늘 나와서 울면서 기도해요. 보통 사람은 울면 기도하는 게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앉으면 눈물이 나요. 앉으면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삶의 역전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낭비했어요. 한 사람은 고난 주실 때 고난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결론은요, 삶의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긍휼을 입으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긍휼히 여기면 지금은 긍휼히 여기지만 이후엔 다 여러분의 약점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구원이 임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환경과 상황이 역전되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되돌아 봅시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고난을 보이는 문제로 낭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시므이를 이겨서 시므이를 죽임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역시 왕이 힘이 있군, 이겼군, 그거 얻고 싶지 않아요. 시므이에게는 지고 하나님께는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덜 입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 없는 사람이 은혜의 삶으로, 기도 응답이 없는 삶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녀들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한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 양학교회 황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양학교회 지역번호 054 282국에 615번 282에 061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 편지 열차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열차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하늘 편지 열차. 잠시 후 포항 극동방송역을 출발합니다.

내 사랑 이야기의 나사렛 예수. 이 찬양 들으시면서 가을의 하늘 편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모든 가을을 주신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찬양 드려드립니다. 마커스 감사합니다.

0: 김현주의 잠언 낭송.
1: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흐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주한곤의 하늘 편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정원 목사의 대적 기도의 원리와 능력.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자신은 평소에는 전혀 멀쩡한 사람인데 어떤 기도하는 사람 앞에 가까이 갔더니 그 사람의 앞에서는 자신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을 이상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발다리를 이상하게 흔들기도 하고 구토가 나오기도 하고 참으로 이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옆에서 나오게 되면 다시 멀쩡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자신의 안에서 평소에 살고 있는 악한 영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에 숨어 살고 있던 악한 영들은 당황하게 되며 일종의 발작 비슷한 행동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영적 집회에는 비슷한 경험을 하는 이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상한 몸부림을 하기도 하고 어지러움증이나 통증을 느끼기도 하며 구토를 하기도 하고 전율을 느끼기도 하며 시원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역시 비슷한 현상인데 평소에 숨어있던 악한 영들이 집회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과 빛의 역사를 견디다 못해서 드러나거나 도망가는 것입니다. 비슷한 다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오랜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녀는 지식은 그리 많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새벽기도, 초자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버스를 탈 때 가끔씩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권사님의 눈에 마주치게 되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나갈게! 나간다니까! 나가면 될 거 아니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위의 사람들은 놀라서 쳐다보게 되죠. 이것은 무슨 일일까요? 역시 같은 일입니다. 평소에 숨어있던 악한 영들은 강력한 빛을 가지고 있는 이들 앞에서 고통을 느끼게 되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경우도 비슷한 일을 덜어 겪는 편입니다.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구역질을 하거나 머리가 어지러워지거나 하는 현상들을 가끔 경험하곤 합니다. 물론 그러한 현상의 원인도 비슷한 것입니다. 숨어있는 악한 영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영들은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신혼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어떤 자매가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우리는 웃고 떠들고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질 시간이 되어서 내가 기도하고 헤어지자고 하고 간단하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녀가 갑자기 발작을 하듯이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녀는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세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녀의 뇌리 속에서 그녀가 전에 느낀 적이 없었던 선명한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여기에는 왜 왔지? 아유, 이제 나는 죽었다. 물론 그것은 악한 영의 음성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녀의 안에 숨어서 살던 영들이 기도를 시작하자 그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영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귀신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가 오 주님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곳에는 주님이 임하시며

0: 그분의 살아계신 임재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공간의 영적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집에서든 어디서든 일단 마음속으로만 주님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 공간이 완전히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기도는 그와 같이 그 공간을 주님의 임재로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놀라고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달려온 하늘 편지 열차, 오늘의 모든 복음 여정을 마치고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고한국동방송 하늘편지 복음열차, 제작 김보성, 저는 조한권 선교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지은구입니다. 드디어 9월이 왔네요. 날이 가고 달이 바뀌면 왠지 새로 산 옷을 갖춰 입고 거리에 나서는데 묘한 설렘과 기대감이 들곤 하는데요. 이제 땀에 전 몸과 마음의 옷을 훌훌 벗어젖힐 때가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이에겐 365일이 온통 새날이죠. 그래서 새벽을 열고 노을을 맞는 하루하루가 의미 깊은데요. 우리의 우리 된 그 모든 시발점과 종착점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에서 비롯됨을 성도는 새기고 있으니 그저 맡기고 나아갈 따름입니다. 준하몽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명령과 호통으로 쫓으려 했지만 나가지 않는 악한 것들에 대해 주님은 쫓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해결법,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죠.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크룩스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3855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하늘이 너무 예뻐요. 예쁜 하늘 같이 나누고자 사진 보내요. 네, 그러면서 히읗히읗 이렇게 해주셨는데, 가을이 오고 있어요. 벌써 물들어가는 나뭇잎도 보이고 하나씩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계절이 가고 있네요. 우리도 또 한 계절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모두 주 안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삶이 되길 기도해보아요. 찬양 신청곡은 마커스 워십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부탁해요. 네, 3855님. 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볼 수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지금 깜짝 놀라셨죠? 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셨죠? 네, 저도 이런 사진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를 갖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연을 통해서 저는 그 높고 높은 쪽빛 하늘을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쁜 하늘같이 나누고자 사진 보내요 해주셨는데, 충분히 예쁜 하늘을 저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어요. 네,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요,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데 와, 벌써라는 단어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벌써 9월이 되고 벌써 올해가 며칠인 거예요? 2025년이죠? 아니, 2026년이 아직도 좀 입에 덜 붙었는데 벌써 2027년이 이제 되게 생겼으니 제가 너무 나갔나요? 그렇게 참 빠른 세월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처럼 세월 아껴야겠죠. 나뭇잎도 보이는데 이 나뭇잎이 이제 하나씩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한 계절이 가듯이 우리도 또 한 계절을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녹록지 않죠? 그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뭐 어디 오지에 사는 사람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뭐 현대적인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현재에 감사하질 잘 못하죠. 그리고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뭐 비교적 덜 힘들다고 아무리 얘기를 옆에서 해줘도 나는 지금 힘든데 어떡하나. 이게 참 한편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사연에 남겨주셨잖아요. 모두 주 안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삶이 되길 기도해보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힘들고 때로 버거운 인생이지만 평안을 누리고 기쁩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사연

네, 이번 사연은요, 9507님 주신 사연이에요. 참 좋은 나의 친구, 심준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갑자기 막 확 달아오르네요. 새벽 기도 가는 길과 주일 예배 가는 길이 참 행복하고 감사하네요. 저는 예배 드리러 갈 때 정장을 차려입기보다는 그냥 수수하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목사님,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네, 9507님. 아, 세상에. 아, 이 사연을 붙들고 제가 얼마나 한참을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랬는지 몰라요. 네, 특히 어느 구절에서 그랬냐면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와, 아, 정말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다짐을 하고요. 그리고 주위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께, 또 우리 교회 교우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인사말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승리합시다. 주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저도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아, 너무 멋있고 너무 소망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9507님 정말 다시 한번 저를 일깨워 주셨어요.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방송가정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자, 나는요. 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저요. 네, 저요. 네, 저요. 네, 저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아, 정말 소망으로 가득한, 네,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아,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위클레시아 앨범 중에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액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BBC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농업 분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익산 가치만드소가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딸기 창업 교육 참가자 25팀 모두 50명을 오는 9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2인 1

0: 꿈을 이뤄 창업 기초교육부터 딸기 재배 기술과 실무교육, 우수농가 현장 견학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육을 수료하면 창업보육실 입주와 창업자금 지원 등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직업훈련을 넘어 발달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고 새로운 일자리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도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오는 9월 29일까지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함께 그리는 내일 미래동행 캔버스 전시를 진행합니다.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울산, 전남, 강원 등 전국에서 활동하는 발달장애 예술가 70명이 참여해 자신의 경험과 감각, 상상력을 담은 작품을 선보입니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장애 예술인의 작품 활동뿐 아니라 이들의 성장을 곁에서 지원해온 가족들의 노력에도 관심을 넓히는 자리입니다. 장애 여부를 떠나 한 사람의 예술가와 작품 그 자체를 바라보고 서로 다른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ABC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어떤 분야든 오랫동안 열심히 종사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렇게 달인이 되는 건 참 귀한 성취죠. 쌓은 과실을 세상과 나누고 대를 물려 전할 후학을 가르칩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고 선한 일이죠. 다만 우리 성도는 우선적으로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지저분한 것들일랑 순간마다 남김없이 치워버리는 회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지명현님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북한 출신의 탈북민 여러분들은 3만 5천여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땅으로 이주해 오신 탈북민분들, 이들이 대한민국 땅에 오기까지 또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지원,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알고 참 많은 탈북민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그분들의 이런 삶의 간증들, 또 어떻게 북한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되셨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 열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만나보실 분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뵈었습니다.
1: 우도환 성도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와,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네,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2: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성도님은 북한이 고향이시죠?
2: 네. 예. 네,
1: 어느 지역이십니까?
2: 네, 함경북도 온성입니다.
1: 온성.
2: 네.
1: 온성 하면은 잘 모르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반도 지도에서는 어느 쪽인가요?
2: 예, 제일 최북단 지역의 그 지도 제일 첫 시작점 중국 연변하고 그 딱 인접인 구간에
1: 이렇게 약간 꼭지점처럼
2: 예,
1: 있는
2: 예, 지도로 볼 때 토끼라고 보면 이 귀 맨 위쪽 예.
1: 그럼 바로 건너편이 중국이고?
2: 중국이고 또 러시아도 되고
1: 아 이쪽은 예, 러시아고
2: 삼국이 저희가 국경이라 예.
1: 국경 도시에서 사셨군요.
2: 네 예, 그렇습니다.
1: 뭐 한국에 오신 지는 그러면 몇 년 되신 거예요?
2: 2009년도에 왔으니까 해수로는 지금 한 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1: 그러시네요? 네. 딱 15년 정도 됐는데 네. 온성에서 떠나실 때 나이가 그러면 어느 정도셨어요?
2: 예, 그때가 제가 30대 중반 된 것 같습니다.
1: 30대 중반에 네. 생각이 참 많이 나시겠습니다.
2: 예, 그렇죠.
1: 네.
2: 고향 생각이 많이 나죠.
1: 온성에서의 삶을 잠깐 조금 얘기해 주시면
2: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가 전부 저는 좀 가정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정적으로 좀 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예, 저희 아버지가 한국 라디오를 들었다는 조건으로 제가 태어나는 해 정치범으로 잡혀갔습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부터 동네 주민들한테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라는 예, 좀 약간 좀 슬픈 그런 시절을 겪으며 자랐거든요.
1: 예.
2: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방랑하러 자랐어요. 좀 나라에 대한 이런 반항심. 예. 그렇지만 그걸 표현할 수 없는, 표현 못하니까 속으로만 스트레스 받고 자라는 예, 그런 좀 반항하러 많이 자라고 그러다 보니 예, 바른 길로 못 가고 삐뚤어진 생활을 하면서 좀 주먹질을 하며 좀 살아갔어요.
1: 네.
2: 예, 그렇지 않으면 주먹질까지 안 될 것 같으면 저희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동네 주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야, 이럴 바는 주먹으로라도 차라리 동네를라도 평정하자.
1: 예, 예.
2: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를 무시 못하게 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 어머니가 진짜 홀로 오남내를 켰어요.
1: 아. 그럼 네. 아버지는 그때 잡혀가셔서 못 돌아오셨어요?
2: 그렇죠. 정치범위를 잡혀들어가면 그렇게 말하면 햇빛을 못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만약에 돌아가셨다 해도 뭐 돌아가신지 어쩐지를
1: 알 수 없고
2: 알 수가 없어요. 예. 가서 간데 알려 안 주니까 동네 주민들로부터는 좀 많이 손가락질 받으며 자랐죠. 예. 또 거기 지역에서는 정치범인 가족이라고 사람들한테 뒷손가락을 많이 받고 어린 시절부터 진짜 많이 이렇게 힘든 예, 그런 생활을 하며 겪었습니다.
1: 예.
2: 좀 주먹질을 하며 자라다 보니까 좀 젊은 혈기라 집단 생활을 많이 좋아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집단.
1: 네.
2: 예, 여기를 말하면 뭐 군인 생활도 젊은 집단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예. 근데 저는

0: 군대도 갈 수가 없었어요.
1: 아.
0: 정치범인 자식이라 군대도 못 가고 하니까 제가 택한 길은 돌교대를 택했어요.
1: 네.
0: 예, 돌교대라는 거는 아마 한국 분들은 잘 몰라요. 그게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래서 알기 쉽게 얘기하면 여기 현장 일 같은 데예요.
1: 현장 건설
0: 예,
1: 노동하는
0: 순전히 건설만 하는 그런 부대거든요. 어찌
1: 네네.
0: 보면 그 부대지요. 돌교대 명칭이니까 그것도 거기는 진짜 다 젊은이들만 가는 진짜 꽃갱이하고 삽들고 일만 하는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진짜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그런 예, 뭐 명칭이 돌교대거든요.
1: 그것도
0: 그것이
1: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0: 예, 그것도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예, 근데 어느 한 공사가 끝나면 또 다른 데 공사를
1: 그렇죠,
0: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1: 그렇죠.
0: 저는 속도선 청년들로 그때라는 데를 나갔다가 거기서도 아빠가 정치범이라는 걸 해서 바로 제대됐어요. 예, 제대라면 여기로 말하면 전역이죠. 예, 전역을
1: 네.
0: 받고 그다음에 집에 오니까 또 막막한 거예요.
1: 그렇죠.
0: 예, 그래가지고 또 다시 얘기를 말하면 회사죠. 거기는 기간기업소로 가는데 거기서 기간기업소에서 또군 쪽으로 조직하는 그런 돌교대가 있었어요. 이 한국에서도 뉴스로 많이 나왔지만 평양 남포 고속도로라는 데를 나갔어요. 거기 보면 5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마대와 삽으로 중장비 하나 없이 꽃갱이 삽뭐 마대 이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마대로 마대는 아시죠? 예,
1: 네네.
0: 그 마대로 훅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미어서 가서 성토도 쌓고 뭐 절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속도로를
1: 아,
0: 냈어요.
1: 중장비 없이
0: 예,
1: 손으로.
0: 순전히 손으로. 그게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TV를 어느 TV인가 피뚝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
1: 네네.
0: 북한에서 하루에 두세 시간 잠은 잘 잤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도로를 완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좀또 제가 솔직히 입당이란 것도 했어요. 원래 정치범인 자식은 꿈도 꿀수 없는
1: 그렇죠.
0: 거. 예,
1: 네.
0: 당의 입당이라는 게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입당하기가
1: 쉽지
0: 좀 예, 쉽지가
1: 않은데.
0: 않아요. 그래서 북한은 당의다 하면 좀 사람들을 좀 이렇게
1: 오,
0: 물어보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근데 제가 입당을 했어요.
1: 오, 참
0: 예.
1: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예, 노동당 입당도 하시고.
0: 예.
1: 근데 어떤 계기 때문에 떠나셨어요?
0: 제가 거기서 일을 하다가 돌교대라는 것도 아주 마쳤고 꿈
1: 네.
0: 마쳤고 그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편의봉사라는 그런 데 직책에 들어갔어요. 편의봉사라면 어쨌든 모든 인민들이 편의를 봉사해주는 예
1: 오,
0: 그래서 말 자체가 편의봉사예요. 명칭이
1: 네.
0: 근데 그 편의봉사에서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여기를 말하면 서비스업이에요. 한국에서 얘기하면 서비스업인데 자전거 수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리 TV 수리요 냉장고 수리 무슨 이발이면 이발 음식 가공이면 음식 가공 사진이면 사진 하여간 모든 편의를 돌봐주는 그런 곳의
1: 오,
0: 편의봉사예요. 그러니까
1: 네.
0: 한 50명 정도 되는 예, 거기서 한 지역의 반장을 하면서 제가 그 일을 했는데 저희 누나가 한국에 먼저 와 계셨어요.
1: 네.
0: 예. 근데 저희 누나가 한국에 오시다 보니까 저희 가족하고 연락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 누나만 혼자 한국에 오고 저희 누나 그 가족 다 북한에 있으니까 좀 통화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목소리도 듣고
1: 그렇죠, 그렇죠.
0: 싶고. 그래서 저희 누나가 저한테다가 휴대폰을 내보냈어요. 중국 휴대폰을 사서. 네, 제가 그래서 중국 휴대폰을 썼어요. 중국 휴대폰이지만 저희가 여기 한국에서 중국까지는 통화가 되잖아요.
1: 네.
0: 저희 딱집 앞이 중국이니까 두만강 하나
1: 그게
0: 사이드고
1: 터지는구나, 통신이. 네.
0: 예, 그게 통신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걸 쓰고 저희 누나가 같이 그냥 연결을 해왔어요. 서로 소식도 전하고 안부도 묻고 그러던 과정에 친구 하나가 좀 살기가 생활이 어려운데 저보고 한번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 하니까 자기 동생이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 그 동생을 좀 연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 연결되면 자기네가 동생한테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야 근데 내가 그거 해줄 수가 없다. 내가 이 북한 땅에서 중국에 있는 네 동생을 어떻게 내가 해주냐.
1: 그렇죠.
0: 내가 그거 해줄 수가 없다. 북한에서 살때 마누라 예, 제 처하고 그 이제 친구의 처하고 서로 친구지간이에요 또. 그러니까 제 처가 그 친구의 처한테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1: 중국 휴대폰도
0: 예,
1: 있다.
0: 연락이 된다. 그러니까 네 서방한테 말해서 나한테 한번 좀 부탁해봐라. 그럼 도와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제 처가 누설을 한 거니까 뭐 어떻게 부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좋아, 그럼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는데 네가 지금 하루도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굶고 살던 애인데 네 갑자기 도와줘서 네 도움 받아서 막 흥탕망탕 쓰면 저희 북한은 3명만 안

0: 속이는 말을 못해요. 예,
1: 그렇죠.
0: 김일성이 정권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벌써 주위에 다 눈이 많으니까 너네 못 먹고 살던 게 갑자기 잘 먹어봐라. 너 법의부에 분명히 신고도 왔으니까 응? 딜을 밟혀가지고 조사를 받는다. 그럼 네가 위험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딱

0: 이제처럼 사람들이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네가 나는 이런 식으로 조금 장사하면 불린 걸로 지금 장사 이마에까지 크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다 코칭을 해줬는데.
0: 예. 근데 사람의 심리가 안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그 가족들도 있는데 얘 혼자만 뭐라고 그 가족들도 있고 동생도 있고 부모도 있고 한데 돈은 받았어요. 제가 다 해서 네, 제가 중국에다 연결해가지고 도망가게 나가서 군대를 끼고 도망가게 나가서 돈도 받아주고 물건도 받아주고 했어요. 그래 가네집에다 친구 집에다 줬어요. 근데 얘 친구는 그렇게 할수 있는데 동생들이 돈 있는데 예, 부모도 지금 집에서 알아누우면 돈 있는데 그렇게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은 몰래 한다 했는데 주민들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1: 그렇죠. 저
0: 거예요.
1: 집이
0: 예.
1: 갑자기.
0: 그러니까 갑자기 저게 뭐지? 저 집이 어제까지만 해도 먹을 게 없던 집이 어떻게 저를 잘 먹고 애들도 어디서 잘 입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상하니까 보이브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 보이브가 저한테도 밤에 찾아온 거예요. 밤 10시에. 그래서 저보고 좀 보이브 가서 좀 얘기 좀 하자 하고 저도 또 그때 당시 직책이 있었으니까 저를 집에서 마음대로 하질 못한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 반장님 이래서 좀 약간 좀 문의할 게 있는데 보이브에 좀 가서 얘기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벌써 딱 간판을 한 거죠.
1: 그쵸.
0: 네, 아 니네 날볼 일이 없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구나 하고 그래서 딱 갔는데 보이브에 딱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뭐좀뭐
1: 분위기가.
0: 감옥소에 들어간 거나 같으니까 뭐그 밖에서 누구도 못 보니까 저를 수갑 채우는 거예요. 바로 뒤 수갑 딱 채우고 무릎 꿇고 앉으라더래요. 그다음부터 세 명이서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10시에 끌려가서 새벽 2시까지 진짜 매를 맞았어요. 진짜 새벽 2시까지 맞는데 야 사람 이렇게 맞고도 살수 있나 하는 제막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너무 맞아서.
0: 근데 마지막에는 한 30분 동안 진짜 매가 아팠어요. 근데 그 시간 지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얘네들이 발길질이 왔다 가면 니네 발길이 왔다 가는 거 보니까 또 날 때렸구나 이런 느낌만 있고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에 너무 멋지니까 얘네가 말하는 거예요. 그 휴대폰 똑같은 거 꺼내면 제거 같은 거 가방 속에서 한 다섯 번째 만에 똑같은 휴대폰을 꺼내면 니께 딱 요런 휴대폰이다. 그래서 아저 정도까지 아는 거 보니까 그 휴대폰이 있다는 걸 아는 건 이제 그 친구밖에 없었어요. 니가 왜그 휴대폰을 거기에 뒀냐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솔직히 군당 해 내려갈 때 개군 내려갔는데 거기 가서 술려고 봤는데 휴대폰이 독이 떨어졌다. 그래 통화를 못 하다 보니까 다시 개군 올려니까 올 때도 초소가 있지. 그 집에다 놔뒀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올수 있냐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가져오겠습니다. 저희 데서 그 군에까지 가려면 한 35km, 한 70리 정도 되는 거래요. 그래 아 가져오겠다고. 내가 지금까지 가져와. 내일 9시까지 가져올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를 놔주더라고요. 걔가 제가 한국에 오게 된 동기가 지금 이거거든요. 그때 당시 북한에서는 김정일이가 한 얘기가 있어요.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일 최고의 역적을 보라고. 네. 예전에는 뭐 저희 아버지 때는 한국 라디오를 들어도 정치범이고, 그다음 그 후에는 라디오가 좀 약간 바뀌어가지고 이 비디오, 한국 비디오만 봐도 사형당하고 이렇게 하는 때였어요. 근데 또 한국 비디오도 너무 성장하니까 그때부터는 사형을 얻고 또 약간 벌금, 그다음에 교도소 이런 쪽으로 나갔거든요. 김정일이가 한 얘기가 휴대폰을 갖고 있는 거를 제일 역적으로 보라. 예, 왜냐하면 북한은 딱 자기네 정치를 해가지고 통신을 모든 외부 통신을 막아버렸잖아요. 세계 통신을 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이 휴대폰은 세계적으로 다 통하니까 자기 정치가 나쁘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갖고 있는 걸 제일 역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휴대폰 하나 쓰다가 역적을 잡혀준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밤으로 저는 가져오겠다 해놓고 그날 밤으로 얘네가 다음날까지 가져올 때 그날 밤을 집에서 뭐 새벽 진짜 2시까지 매 먹고 집까지 5분 거리면 걸어서 갈수 있는 거를 진짜 제가 한 30분을 기어서 집까지 겨우 도착해가지고 아뭐 솔직히 저희 어머니다 얘기하고 엄마 나는 이래가지고 어느 쪽으로 중국으로 가야 된다. 가다가 죽어도 가야 된다. 아니면 나 여기 있어도 죽고 가다가 죽어도 죽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 내가 가다가 죽겠다. 안 잡히면 갈수 있는 게고 그래서 가겠다 하고 제가 떠났거든요. 예, 근데 운 좋게 여기까지 한번 잡히지 않고 이렇게 예, 한국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1: 정말 너무 생생하게 그때 상황이 그려지는데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셨을까 싶습니다.
0: 그렇죠.
1: 예, 오늘은 우도환 성도님과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 혹시 은혜 받으시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0: 아, 제가 아직까지는 교회 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1: 네.
0: 찬양을 아주 예, 기억하고 있는 찬양은 크게 없고 같이 부를 때면 따라 부르는데 예, 제가 혼자서 부르려면 아주 예, 통달엔

0: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2009년에 오셨어요.
1: 네.
0: 그래도 한국에는 누나가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1: 네, 좀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누나도 계시고 형님분도 계시고 하니까.
0: 아,
1: 예,
0: 그러세요.
1: 제 앞서 또 형님이 2007년도에 한국에 오셨고,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여기. 그리고 저희 누나가 또 저희 형님을 여기까지 모셔왔고, 저희 형님이 또 제가 올때 많이 이거 또, 예,
0: 도와줬고.
1: 도와줘서 제가 한국까지 무사히 오게 됐고.
0: 북한에 남은 가족들은 아직 있으세요?
1: 예, 저희 맏형님이 지금 북한에 계시고, 그다음에는 없습니다. 둘째님은 북한에서 탄광 일을 하시다가 가스사고로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를 제가 와가지고 2011년대 제가 북한에 계신 저희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예,
0: 모셔오셨어요?
1: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한 10년을 사시고 지금 무슨 돌아가신 지한 3년이 됐어요.
0: 한국에서
1: 내일절으로.
0: 돌아가셨군요.
1: 네,
0: 네.
1: 그때 제가 지금도 제일 가슴이 아픈 점이 그 점이에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한 게, 예, 제가 한국에 오니까 좀 살아가는 게좀 녹록치가 않아가지고,
0: 그렇죠.
1: 예, 문화가 다르고 생활 다르고 하니까 좀 저희가 북한에서 뭐 알던 기술과 뭐 이런 거가 지금 전혀 한국 생활에서는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겸해도 보고 했는데, 그다음 저희가 또 한국의 기술에는 따라 못 가니까, 그래서 현장직을 다니다 보니, 그래서 제가 객지에 나가서 현장 일을 할때 저희 어머니가 밤중에 뇌혈전으로 쓰러지신
0: 아이고.
1: 거예요. 그래서 그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는 이미 뭐 병원

0: 입원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입원 면회도 안 되는 상태고 예, 저희 어머니도 또 정신이 없는 상태고 뇌졸중으로 쓰러지다 보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뭐 한 열흘 동안 딱 치료를 받으시다 돌아가 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 유언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예,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해 가지고
1: 그게 너무 아쉬우시겠어요. 예,
0: 지금도 그게 제일 진짜 마음에 남아 있어 가지고 솔직히 제가 그래서 좀 또 교회 생활도 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1: 아, 그러세요? 예.
0: 그때부터 제가 좀 마음에 이거 뭐지 좀 죄책감이라 해야 되나 마음에 많은 짐을 좀 안고 있었어요. 그다음부터 일하는 것도 손에 안 잡히고
1: 그렇죠.
0: 어디 가든 뭐든 무슨 뭘 하든 다 귀찮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좀 약간 좀 타락된 생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교회라는 데를 나가서 좀 안착된 생활을 해보고 싶고 누구 또 지인의 근거로 해서 이 교회 지금 기록이 나오게 된 게 지금까지는 좀 믿음의 생활을 좀 하게 되고 이렇게.
1: 네. 어머니를 이제 먼저 보내고
0: 네.
1: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셨지만
0: 네.
1: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거나 접해보 기독교를 접해보거나 해보진 않으셨어요?
0: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장소에서 해도 되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솔직히 기불천자였어요.
1: 네. 네.
0: 기천불이라고 예, 기독교, 천주교, 불교 안 가본 데 없어요. 예. 솔직히 뭐 돈을 한국에 와서 기독교를 하면 뭐 어느 교회에서 뭐 얼마 동안 나오면 돈을 준다. 그 돈을 쫓아서 또 기독교를 가봤고 뭐 불교도 가봤고 네. 천주교도 가봤고 이렇게 정말 믿음을 아닌 그래서 심심풀어 아 거기 가면 재밌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다녀봤고
1: 그렇죠.
0: 예 그때 접해본 거 있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지금은 딱 접한 거는 여기 하늘궁교회.
1: 네. 네.
0: 여기서 지금 제 완전 성도 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여러 종교를 발을 담가봤지만
0: 네.
1: 근데도 이 정착을 하지 못하시다가
0: 네.
1: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으셨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지금 그 마음을 받아서 지금은 이거 믿음의 성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1: 예.
0: 맨 처음 하늘궁교회 나올 때도 이제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1: 네.
0: 예, 집에서 그냥 이렇게 타락한 마음에 예, 주말도 돼도 어디 나가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집에서 가만히 좀 무의미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한 지인이 저보고 이렇게 있지 말고 교회에 나가봐라. 교회에 나가면 그나마 그래도 고향분도 있고 이쁜 여성들도 많고 해가지고 네가 좀 마음이 위안될 거다 해가지고 또 여기 나와서 쭉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여기서 지금은 이쁜 예, 성들을 만나가지고 하늘궁교에서 결혼도 하고
1: 아, 예, 네.
0: 예, 그래서 예, 지금 또 다니게 됐는데 근데 쭉 다니며 보다 보니까 고향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저를 환영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1: 예.
0: 예, 집에 있기보다 이게 낫네 좋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다니기 시작했는데 여기 다니다 보니까 한 성도의 권유로 제가 또 선교사님에서 양육을 받게 됐어요.
1: 양육 받았는데 예.
0: 그 양육을 쭉 받다 보니까 아 우리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시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운을 쭉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후로부터는 예, 예쁜 여성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믿음으로
1: 아멘.
0: 예 여기를 이렇게 아 내가 지금까지는 이 제가 생각을 완전 잘못하고 이 교회를 진짜 접하고 다녔구나. 양육을 받으면서 딱 느낀 게 아, 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제가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이렇게 모든 생활을 여태까지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죄를 짓고 살았구나.
1: No.
0: 예, 이게 딱 선교사님이 양육을 받으면 제가 예, 완전 뉘우친 거죠. 마음으로. 예,
1: 네.
0: 하나님이 살아계신 마음을 제한테 받고 그 마음의 감사의 마음을 어제 하나님께 다 어제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1: 할렐루야.
0: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다니다가 믿음으로 좀 다니게 됐죠.
1: 네.
0: 예,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착한 성도분을 또 저한테 보내주셨고, 예, 그래서 또 선교사님도 저희 하나님 은혜를 다 받은 저희들한테 예, 또 결혼 예배를 또 차려주셔서 예, 네. 하늘궁교에서 결혼도 차렸고, 예.
1: 얼마 전에 결혼하셨죠?
0: 예,
1: 네,
0: 맞습니다.
1: 아유, 축하드립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아, 네.
0: 너무 네. 행복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1: 네. 예. 신앙생활을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만나고 예. 열심히 하신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0: 예.
1: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저도 지금 그 마음을 어디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예.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는지 그 제가 지금 믿음 생활을 얼마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믿음을 안고 지금 하니까 그에 대한 말 표현은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충만한 거예요.
1: 할렐루야.
0: 하나님에 대한 예, 이 네. 감사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1: 예.
0: 제가 지금 그래서 새벽 기도도 여기 성전으로 막 달려

0: 나가고 있어요. 솔직히 새벽 4시 반이면 성전 나와서 기도도 드리고, 그냥 또 오후에 나와서 이렇게 또 기도 드리고, 수금은 예배날 꼬박꼬박 예배 오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성전에 아침마다 새벽 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주님 곁에 가실 때까지 꼭잘 지켜나가시기를
0: 알겠습니다.
1: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신앙 간증의 시간 짧지만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저도 깨닫게 된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또 이런 자리도 마련되고, 예, 또이 기회에 저희 탈북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고, 저처럼 빨리 이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게끔 또 이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1: 앞으로 우리 선생님도 더욱더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들, 삶들 더 열심히 살아가시길 저희도 축복하겠습니다.
0: 아멘.
1: 네,
0: 감사합니다.
1: 오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인천 하늘꿈교회를 섬기시는 우도환 형제님의 탈북의 이야기와 신앙생활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제작 진행의 김상균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을밤 9월의 첫 시간, 사랑의 풍경 가득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과 함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 스케치 인사드립니다. 네, 요즘은요, 겉옷 하나를 준비할 만큼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선선하죠. 창을 열면 상쾌한 바람이 가을 왔어요 라며 계절의 시간을 알려주는 듯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하시죠. 아멘입니다. 그래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것처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삶을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드려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가득 주님께 올려드리면서요, 여러분과 함께 찬양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주시죠. 준비한 첫 찬양입니다. 어노인팅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예람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의 편지 우리 마음에 가득 담아서요. 이 가을 우리가 복음의 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띄워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탁하신 아름다운 일,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이죠. 러브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어진 찬양, 류수영의 나의 안에 거하라 두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오신 찬양 달빛 마을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리마흠다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유명한 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의 풍성함을 더해가는 시간 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나의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면요 주님은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한 찬양 스케치 끝으로 손영진의 온맘 다해 함께 찬양 드리면서요 9월 첫 시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한 찬양 스케치 진행의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부부에게 당신의 자녀가 엄마를 닮았나요? 아빠를 닮았나요? 물으면 부부는 서로 자기를 닮았다고 주장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자식은 부모를 많이 닮지요. 너무 부모를 많이 닮은 자식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붕어빵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특히 자식이 자기를 닮아 잘 되어가면 부모는 모두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 너무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누구보다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했습니다. 찬송가 452장이죠. 이 찬송가는 토마스 오비다이아 키손 목사님이 작사한 것인데 그분의 여러 찬송시 중에 그가 제일 먼저 지은 찬송입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애송하는 찬송이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9월의 첫 주간 주말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입니다.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박종호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어요. 이 찬송의 4절 가사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이 내 맘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는 큰

있습니다. 엘레자 에즈먼즈 히윗 여사가 1887년 필라델피아의 학교 교사로 있을 때 성질이 삐뚤어진 학생이 있었습니다. 히윗 여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바로잡아 보려고 조용히 잘못을 타이르자 느닷없이 그 소녀는 큼직한 지붕 슬레이트로 히윗 여사의 등골을 사정없이 때리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은 히윗 여사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병원에 입원해서 상반신에 석고붕대를 감고 무려 반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게 됩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오랜 시련이었습니다. 어느 날 따뜻한 햇볕이 그리워 담당 의사에게 밖에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잠시 산보를 허락받습니다. 그녀가 정원에 나왔을 때 그리고 그의 집 근처에 있는 페어마운트 공원으로 갑니다. 따뜻하고 화창한 봄날 그의 마음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아직 그의 병은 완치되지 않았지만 공원에서 봄을 맞으며 기쁨은 말할 수 없었죠. 따뜻한 봄의 태양은 한없는 미소를 그에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봄의 정취와 하나님의 사랑의 밝은 햇빛이 온몸에 스며드는 것 같아 기쁨이 넘쳤고 그는 바로 집으로 와서 자신의 감격한 마음과 기쁨을 찬송시로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찬송가 428장이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노래하는 찬송이지요.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엘칸토 예술 중창단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옹기장의 음성으로 영혼의 햇빛 예수여 찬송가 60장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거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여 바울이 좋아했던 문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이 말이 무려 164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특히 바울의 옥중서신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은 옥중에서도 죽도록 매를 맞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힘이 되고 기쁨의 근거가 되었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진 고통 속에서 기뻐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고통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기쁨의 노래, 이사야 35장 1절부터의 말씀이죠. 이무아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진 찬송입니다. 가장 큰 기쁨, 김수지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성도의 특징이라고 하면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삽니다. 또한 성도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성도는 날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체험하며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지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할 때 일어난 성경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할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며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마태복음 8장 얘기죠. 그러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고 주여 그러하웨다라고 믿는다는 고백을 할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야말로 신바람 나게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주신 사랑의 역사를 간증케 되죠.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성결하게 사는 성도들에게는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성도의 신바람 나는 삶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은 일어난다. 그것은

이어진 찬송은 워킹의 음성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성도의 특징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송, 감사, 기쁨을 놓치지 않고 또한 성도는 믿음으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끝으로 성도의 특징은 마귀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특징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마귀와 귀신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역사에 넘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 시험을 했습니다.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하고 시험했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예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 손으로 받들어 주어 상하지 않게 할 거라고 시험했고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준다고 하면서 마귀는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이죠. 이렇게 외치시자 마귀는 예수님 앞에 무서워 떨며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입니까? 이 위대하신 예수님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찾아와 유혹을 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넉넉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 세 글자만 해도 마귀는 36개 줄행랑을 쳐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귀

대적하면 반드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마귀와 싸우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은 악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무장하며 또한 찬송가 348장처럼 마귀들과 싸울지라 힘차게 찬송하며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가 348장입니다.

0: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 들으셨습니다. 어느덧 9월의 첫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지루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차차 열매를 기억해야 할 시간이 되었죠. 하나님 앞에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실의 계절을 잘 준비하는 9월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믿음이 없이는 희즈윌의 음성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2: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 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있다 보니까 뭐 믿지 않는 엄마를 품고 믿지 않는 아이를 품고 신랑을 품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 사역들이 되게 전파를 통해서 먼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 그런 게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소망은 조금 더 이렇게 전파 선교를 더 많이 내가 한 구자 두 구자 늘려가고 싶다는 소망은 좀 있고요. 어차피 다른 곳에도 기부를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훨씬 더 뜻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25주년이 앞으로의 26주년, 27주년 더욱더 발전하고 이를 통해서 포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소망하는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응원합니다.
1: 북한으로 열방으로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에는 전파 선교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헌금과 기도가 한 영혼에게 복음이 닿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생명이 전해집니다. 날 향한 그 사랑 감사드려요. 포항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과 귀한 사역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신의 부정한 입술과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충격을 받게 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빈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선포하게 되죠. 이사야의 부정한 자아와 죄의 소욕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의해서 완전히 태워졌고 그 후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파송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던지신 불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힌 죄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룩한 물로 태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치유와 정결의 불이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아픔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것도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하니의 십자가 그 사랑이, 정잘해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불은 심판과 구원의 불인 것이죠. 이 불이 던져질 때 악인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욕심 이런 것들을 풀로 다 태워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 태우시는 복음이 가정에 들어갈 때는요, 회복을 위해서 일시적이지만 일시적인 화평이 깨져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화평이 깨어져야만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영적인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시 그 깨지는 동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이고요, 세상적이고 인본적이었던 생각과 삶이 하늘 소망으로 바뀌게 되면서 은혜로 살게 되는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저의 목소리로 불을 내려 주소서, 또 마커스 워십의 화평케 대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위대한 시인인 테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삶의 고통과 가치를 노래하면서 이 참된 믿음은 세상의 미지근한 그런 타협을 깨뜨리는 거룩한 분열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하신 것은 진리의 불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죄악과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정면으로 팍 부딪히게 되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성도가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며 죄의 소욕대로 살아가던 삶을 돌이켜서 주님의 진리를 따르기로 결단을 딱 하게 된다면 그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가치관의 충돌, 이 날선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불은 성도의 내면에 있었던 이기심과 세상적인 욕망을 다 불태워 버릴 것이고요. 비록 일시적인 관계의 아픔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성도를 온전한 진리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될 때 그 가정까지도 변화되는 거죠. 오늘도 이 성령의 임재 앞에 종의 모습으로 엎드려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파워스테이션의 주 앞에 엎드려, 소망의 바다의 종이 되겠습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주 앞에 엎드려, 소망의 바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애굽에서 배운 우상 숭배와 노예 근성, 그리고 불평과 탐욕이라는 이 죄의 소욕들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뜨거운 광야의 시련과

연단의 불들을 다 통과하게 하셨죠. 그 시련의 과정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불은 그들 안에 남아있던 이 애굽의 찌꺼기와 죄악된 속성을 태워버리는 정금과 같은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땅에 던지신 불 역시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을 다 태워버리기 위한 거룩한 연단의 불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죄의 습관, 미련 이런 것들을 주님의 진리의 불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우리 안에 부정한 가치관은 소멸되어지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영적인 갱신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이 성령의 불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며 말씀 따라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러브의 부르신 곳에서 에스더 공의 주님 말씀하시면.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러브의 부르신 곳에서 에스더공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의 진리가 한 가정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극심한 영적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우상과 죄악된 전통을 붙들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진리의 불을 받아

받아들여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로 시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형제 간에 날선 대립이 생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불은 가정 안에 숨겨있던 위선과 우상 숭배의 죄를 백일화해 드러내게 되었고, 진리를 택한 성도들의 마음에서 세상적인 야욕과 죄의 소욕을 태워버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진리의 불은 타협할 수 없는, 타협이 없는 거룩함을 요구하고, 또 우리 안에 죄를 밝히 보여줌으로써 오직 주님만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도록 우리의 영혼을 불순물 없이 순수하게 단련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성재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원웨이 싱어즈의 내가 주인 삼은.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성재의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원웨이 싱어즈의 내가 주인 삼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마틴 루터는 수도원의 탑에 앉아서 로마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중에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위선과 추악한 죄의 소욕을 마주하고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당시 교회의 거대한 권력과 제도라는 이 거짓 평화 속에 안주하며 자신의 영적 부패를 보지 못했던 루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인 불이 확 임하자마자 자신의 공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루터는 자신 안에 있던 자기 의와 죄의 소욕을 진리의 불로 확 태워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던지신 그 불은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방을 비추고 숨겨진 죄를 낱낱이 드러내셔서 우리의 자아를 태워 새 사람으로 빚어내는 정결케 하는 거룩한 심판이자 은혜임을 우리 믿고 그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불로 새로워지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나누고 마지막 곡 브릿지 임팩트의 성령의 불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의 왕 사자는 자신의 새끼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먹이 잡는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동안에는 어미가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작고 쉬운 사냥감만 잡으려고 하면 먼저 뛰어가서 그 작은 사냥감을 쫓아버려서 새끼가 어쩔 수 없이 더 크고 잡기 힘든 먹잇감을 사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하네요. 너무 작은 크기의 먹이만 찾는 습관이 생기면 자기 자신은 홀로 먹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커서 자기 가족들을 제대로 부양할 수 없고 또 어려움이 닥칠 때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 사자는 지금 당장 먹기 좋은 적당한 크기들의 먹이를 계속 놓치고 힘들게 돌아다니긴 하지만 결국 이런 훈련을 통해 더 큰 먹이를 거뜬히 사냥해내는 늠름한 정글의 왕으로 성장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 연단의 시간이 좀 고단할지라도 결국 주를 믿는 선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승리한다는 그 진리를 믿으며 오늘 하루도 이 일상도 넉넉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희주일의 광야를 지나며 이어서 김도현의 찬양이었습니다. 그 광야로 광야를 통해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 두 곡의 찬양으로 오늘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앞서서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히브리서 12장 9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소개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둡고 외로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지만 그 터널의 끝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통과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연단과 훈련을 통해 더욱더 단단해지고 평화의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마이클 W. 스미스 그리고 수잔 애쉬튼의 피처링으로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려드린 두 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조찬미의 찬양이었고요. 빨간 약이라는 이름을 가진 팀의 여호와는 이란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밤 함께하고픈 찬양 있다면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이 시간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손경민의 찬양 가장 귀한 삶이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이성신의 음성으로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엘라 피츠럴드의 음성으로 오랜만에 함께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소프라노 김수의 음성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깊어가는 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강준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예라모십의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 살아계신 주 들려드렸습니다. 잘 계셨죠? 물론 어제 만난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또 오랜만에 뵌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 살아계신 주두 곡의 찬양 다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올드 가스펠로 볼수 있겠죠. 뭐 완전히 올드한 건 아니지만 지금 젊은 세대의 기준으로 보면 올드한 찬양이 맞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찬송가나 이 찬양은 아무리 올드해도 모든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불리게 되고 또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시대를 안 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세대가 부르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고백, 또그 세대가 부르는 살아계신 주는 또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셔서 은혜의 고백으로 늘 남아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찬양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도 새롭게 살아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러신 거 맞죠?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 팀들의 찬양, 예배 찬양들로 1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0: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영원한 운명 가운데에 주님의 피로 확정되어서 하늘나라로 가기로 작정되었습니다.
1: 청춘 찬양단의 주님 손 꼭 붙잡고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 공동체의 이것이 영원한 삶, 나 가난 땅 귀한 성에 들려드렸습니다. 너무 귀한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묵상하게 되는 찬양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죠. 그 영원한 승리의 삶, 그리고 영원한 회복의 삶, 그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면 불안해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말을 하면 받아들이지만 죽음에 대한 말을 하면 불안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도 저 세상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 하고 죽음이 다가오면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합니다. 병이 들면 불안해하는 것도 죽음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영혼을 부인하고 저 세상을 부인하면 좋겠지만 그럴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몸부림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실존이 영혼으로 가는 문을 깨닫지 못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죽으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의 송축회 내 영혼이었습니다. 원 제목은 10,000 Reasons이죠. 송축회 내 영혼이라는 이름으로도 소개가 됐고 만 가지 은혜라는 이름으로도 우리나라에 소개가 된 찬양입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의 내용은 역시도 우리가 알면서도 힘들어하는 내용이었어요. 그쵸? 죽음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죽음을 좀 이렇게 막 기쁘게 맞이하고 그럴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도 되고, 그건 뭐 진짜 드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은, 또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 난다 괜찮아 이게 아니라, 죽음보다도 더 넘어서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죠. 사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근데 우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 영원한 생명, 그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싫어하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되게 참 역설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정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또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할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막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되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맞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네. 라는 실제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면면이 있을 때, 삶의 면면에 있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도, 또 영원한 나라도, 또 주님의 그 영광도, 은혜도 우리에겐 실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 만가지 은혜, 송축회 내용원의 찬양의 가사도 내가 하루하루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3절의 가사 보면 영원히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삶, 그 삶이 세상은 알수 없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찬양 한곡 들을게요.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가 올려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소망이 받은 미니스트리의 십자가의 전달자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할 때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고백합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소개했어요. 뭐 부릅니다, 뭐 들려드립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소망이 받은 미니스트리의 고백입니다라고 소개했던 이유가 첫 시작이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하고 고백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네요.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은요,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또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새벽에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꾸며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이 방송 들어오신 분은 이 방송 무슨 방송이야?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 아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이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주로 문자 사연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어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듭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앱으로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그 앱상에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실 수 있어요. 지금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방송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잘 모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배달 사고 없이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잘 전해드리고 있어요. 계신 곳에서 짧은 인사도 좋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도 좋고, 또 여러분들의 신청곡들도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신청해 주셨던 곡 중에서 8510님이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제이어스의 러브레터입니다.

제이어스의 러브레터였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제이어스의 앨범의 제목의 러브레터이고요. 이 가사의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시는 러브레터죠. 예전에 제가 방송 중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누구에게나 다 인격적인 하나님하고의 만남의 사건이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말씀을 또 깨닫는 가운데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도 중에 또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주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뭐 역시 살면서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근데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이 러브레터를 띄워주신 날이 있었어요. 정말 사람들 많은 지하철에서. 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지하철을 타고 정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하철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침 지하철이 지하에서 이렇게 지상으로 쭉 올라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이었는데, 마음에 주님께서 "주연아, 내가 너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툭 하시는 거예요. 그는 뭐 누구에게 설명할 수가 없죠.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니까요. 근데 정말 그 사람 많은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가지고, 네, 뭐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이 사랑한다라는 마지막 가사를 듣는데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러브레터를 써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묵혀두고 계셨다면 꺼내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과 그 사랑의 대화를 예배 가운데 나누시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떤 분의 고백처럼 많고 많은 말, 하고 싶은 말 잠재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또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찬양 두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어요. 한 곡은 윌럽의 영원을 살아가네 준비해 놓고 있고요. 또한 곡의 찬양은 오늘이 워싱 미니스트리의 찬양 준비해 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이나 아픔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전해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함이로다. 고난 그 자체는 아프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소망이 태어납니다. 오늘 이 새벽 내 삶의 아픔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소망의 꽃. 거친 인내의 밤을 지나 단단한 연단의 계절을 건너온 자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시들지 않는 소망의 꽃을 피워냅니다. 주님, 내 눈물 흘린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믿사오니 깊어가는 이 가을날 당신이 주신 소망으로 다시 노래하게 하소서. 네, 환란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시들지 않는 소망의 꽃을 피워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 지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소망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다. 또 제가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첫 수컷은 모두 내게 성별할 것이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는 모두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그 노예의 집 애굽에서 풀려나온 그날을 기억하라. 실로 여호와께서 자신이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으니 너희는 누룩독을 먹지 말지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떠났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휘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내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의식을 행하라.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이래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행하라. 이래 동안에는 반드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하고 누룩이 내게서 아예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 내 지경에서도 그것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 의식을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다 라고 말하라. 너는 그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기념물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머물게 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그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해마다 그 정해진 시기에 이 규정을 지켜 행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마침내 그것을 내게 주셨을 때 너는 모태를 처음 열고 나 혼자를 가려내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무릇 너희 가축이 나온 첫 수컷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나 나귀의 모든 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겠으면 그 목을 꺾으라. 내 아들들 가운데 첫째는 모두 대속할 것이다. 훗날에 내 자녀가 너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저 너의 집 애굽에서 그 권능이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실 때 그때 바로가 우리 내보내기를 완강히 거부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첫째를 죽이시되 사람의 첫째로부터 가축의 첫째까지 모두 죽이셨다. 그러므로 내가 모태를 연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며 내 아들들 중 모든 첫째를 대속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내 손의 기호, 내 미간의 징표로 삼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바로가 그 백성을 내보냈을 때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이어지는 길이 비록 가까웠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이끌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혹시 이 백성이 전쟁에 직면하면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우를 갖추고 올라갔다. 이때 모세가 요셉의 뼈를 챙겨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분명히 맹세하게 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챙겨가야 한다고 지시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숲곳에서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나아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위에 빛을 비추시니 그들이 주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3장 2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신

0: 지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아프신 곳, 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시고 터치해 주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절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하시죠.
1: 어머니하고 저하고 띠띠거리는 전화기를 한참 붙잡고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정말 남조선에 가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택했는데 그들이 저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망연자실하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이 다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베트남 군인들이. 처음에 우리가 한국에서 온 줄 알고 엄청 잘해주다가 아무도 우리 근처에 원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죠. 저게 갖고 온 금숟가락을 준비를 했죠. 누구한테 이걸 줘야지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소령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제 대빵. 그래갖고 아저씨한테 가서 베트남 말도 우리가 제법 했었어요. 거기 살면서 군인들이 막 베트남 말 배워두니까 안 겁나? 그럼 밥 먹자는 얘기예요. 막 열심히 하니까 그들도 너무 좋아하니까 한국말도 막 배우려고 하고 가서 제발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손짓 발짓 하니까 이분도 이제 딱 눈치채고서 싹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더니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면서 금을 딱 끊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북한과 남한인 게 딱 보이잖아요. 북주 때? 남주 때. 아 이게 북한 남한 얘기하는 거구나. 북주 때에서 하룻밤 자면 그 다음날이라는 거죠. 자고 나면 윙 비행기 타고 와서 우리를 체크하고 간대요. 그러고서 급하게 아저씨가 그 대빵이 나가시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도망을 가려면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사이에 아니면 우리는 그냥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냥 아주 곱게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오던 거 다 버리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그렇게 경비를 항상 삼엄하게 하던 사람들이 그날 밤 12시에 됐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베트남에 군견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깔려있어요. 개들을 쫙 쇠파트들을 깔려놨는데 없어요. 한마디로. 대빵 아저씨가 다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선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뛰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다시 베이룬강으로 가야죠. 중국 가야 되니까. 그나마 중국은 우리를 안 쫓아오니까. 열심히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한 새벽 한두 시쯤 돼서 우리를 일부러 찾은 거죠. 근데 없잖아요. 그럼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쫓아야 되죠, 우리를.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말왈 짓고 있고 지금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또 슬픈 거예요. 겨울에는 그 추위에 추웠죠. 베트남은 완전 여름이잖아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막 흙탕물 막 이렇게 퍼묻고 갈증이 나니까 뛰니까요. 그러니까 뭐 짐도 없고 다 이제 버리고 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베트남은 엄청 날씨가 더우니까 가시가 있는 나무 덩굴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발을 걸을 수가 없는 게 걸었다 하면은 가시 덩굴이 우리 발을 그냥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몸이 다 긁혀 있는 거예요. 막 여름이니까 반팔 반바지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피가 나오고 막 온 몸이 쓰라린데도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중국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새벽에 어룩어룩 한 데까지 이제 뛰어서 왔더니요. 아니 글쎄 장마철 내내 비가 와가지고요. 물이 불어가지고요. 그 처음에 저희가 오던 그 물이 아닌 거예요. 시커먼 물에 물살이 엄청 센 거예요. 다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로 서로 어깨를 다 묶고 어떤 상황이 와도 이거 손을 놓으면 안 되니까요. 그 무슨 연기가 나는지 몰라요. 왜 지금 뒤에서 지금 쫓아오고 있고 그래서 막 어퍼어퍼 꼴딱꼴딱 물 먹으면서 물살에 이렇게 흘러서 그 이기면 안 되죠. 그냥 흘러서 떠내려가지고 중국에 딱 왔는데 물이 젖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옷을 이렇게 짜면서 군인들이 저기서 베트남 군인들이 쳐다봐요 저희를. 야, 이제 우리는 그 얻은 곳에서도 반겨주지 않는구나. 다시 길림으로 가야겠구나. 난닝 쪽에서는 잘 수도 없으니까요. 그때부터 마음에 아주 상처들이 아주 새록새록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시는 저 남한 땅을 가지는 않으리라. 말로만 민족이고 한민족이고 다시는 안 간다.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겠다. 아니면 정말 북한으로 다시 가든가. 그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정말 너무너무 뭐 집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제대로 된 옷 한 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 먹여주고 살려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리 밑에서 다짐을 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다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또 순탄치는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치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몰랐지만 저희는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신이 계시다면 우리를 꼭 살려줄 거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에서도 저희는 항상 기도하고 떠났어요. 그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정한 예수님 하나님을 성령님

이유를 모르지만 늘 기도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극한의 상황에서 그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그때에 막 우리를 다 살려주시는 것을 지금에서 다 알게 되지 그때는 모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강을 두 번 건넜잖아요. 왕복으로 하니까 세 번 건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남한으로 가라고 그 북한을 떠나게 했잖아요. 근데 남한에 가는 걸 완전 잊고 살았어요. 중국에서 너무 안주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생활이 너무 편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잡아서 북한에 데리고 갔어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 계시기는 무슨 하늘에 신이 있긴 있어? 그런 생각을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을 몰랐지만. 근데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요. 지금 와서 보면요. 우리가 정말 그간에서 안주하고 있는 저희들을 경각심을 내서 너희들은 곧 있을 곳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대한민국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가족은. 어머니, 저 동생 다. 그리고 고향에 가자마자 저희는 마음속으로 눈빛만 봐도 서로 알아요. 여기는 더 이상 못 살지. 어디를 가야 돼? 다시 중국으로 가는데 이제는 중국 가는 이유는 진짜 남조선을 가기 위해서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겨울 12월 말일에 두만강을 건너려고 왔더니요. 영하 20도가 됐는데 이 두만강 물이 안 얼어요. 강기슭은 다 얼었는데 중간이 안 얼었어요. 근데 그걸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너무 우리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건너는데요. 정말 얼음을 부셔가면서 그 강물을 건너는데 그냥 마른 짐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 상황이 다시 되라 그러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걸 깨면서 나오는데 수천 개의 그 바늘이 우리 몸을 찌르는 듯한 그 고통. 어머니는 그냥 아랫입과 윗입이 그냥 턱이 그냥 자동으로 막 떨리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다시 넘어갔더니 이 몸이 그냥 얼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정신력은 이 모든 걸 이겨요. 옷이 그냥 그 명태마냥 다 굳어가지고 걸을 수도 없잖아요. 고드름이 꼈어. 근데 뛰었어요. 무슨 정신을 했는지 몰라요. 뛰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감사한 것은 저희가 중국말을 꽤나 잘합니다.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다 공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중국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 정말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열공했고요. 정말 중국인들하고 똑같이 공부하고요. 그렇게 해서 돈 벌고요. 해냈더니 중국어를 너무 잘해서 살게 된 이유였어요. 도문역까지 가는데도 엄청난 고비와 위험천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들을 다 내려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누가 봐도 북한에서 온 여자예요. 북조선 여자예요. 여름 내내 북한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강도 높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흙인 마냥 까맣게 탄 데다가 몸이 막 이렇게 말라있고 다 입고 있는 옷이 다 북한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변방대 젊은 친구들이 막 등치도 이만한 친구들이 중국어로 막 저 중간에 여자는 딱 봐도 북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무조건 신분증을 검사해야지 통과할 수 있다. 심장이 멎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기지가 발휘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도문의 큰 병원으로 시병원으로 가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지체하면 할수록 우리 엄마는 죽는다. 너희들 책임질 거냐 했더니 너무 유창한 중국어로 하니까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북한에서 봤으면 중국말을 이렇게 잘 못해. 그러니까 빨리 보내줘. 진짜예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미안해요. 대부치야 그러면서 미안하대요. 빨리 가래요. 택시 타고 또 갔어요. 근데 또 한참을 달리는데 또 이렇게 차를 딱 막는데 이번에는 내리래요. 막 차를 다 구석구석 검사하던 내리래요. 그리고 저 여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빨리. 그랬더니 막 엄청 무서운 친구가 막 키도 엄청 커요. 막 그 친구가 막 후레쉬 막 엄마한테만 딱 비치고 힘을 좀 내놔봐. 그 똑같이 이제 얘기했죠. 이번에는 이제 연기가 좀 늘었어요. 울면서 얘기했죠. 우리 엄마가 지금 너무 아픈데 중국어로 너희들 우리 엄마 죽음 책임질 거야?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급해서 나오는데 신분증 갖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이랬더니 너희들이 그렇긴 한데 우리 검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도문역까지 나오는데 몇 개의 그걸 과정을 거쳤는지 몰라요. 그 과정을 걸치면서 도문역까지 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때부터 저희가 한국에 가겠다는 것만 생각하고 1년 가까이 노력한 끝에 베이징 영사관을 저희가 당당하게 뛰어들어갑니다. 이제는 전면승부가 된 거예요. 전면승부가. 그렇게 해서 베이징 영사관에 저희가 뛰어들어가면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 아프게 순간순간 졸여가면서 지켜봤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를 나오게 하시고 그 경험을 하게 하시고 다시 북한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희가 북한을 떠나서 처음에 한국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단 말밖에 안 나와요. 난 지금부터 하나님한테 어떻게 가야 되지?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 피조물로서 한계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저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용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기를 원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저 친구는 저렇게 고생했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북한에 저를 비롯한 저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방황하는 저 북한에 혹은 제3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간에 살고 있다는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으로 내 비전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오늘 바로 서야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비바람 속에서도 가을 들판의 알곡들이 거친 풍파를 이겨내고 단단해졌듯이 여러분이 지나온 고단한 시간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다듬어 놓습니다. 네, 오늘 주일 내 삶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해 보시고요. 마음을 누르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늘의 신령한 위로가 가득 차오르기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삶터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소망과 평강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응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 어떤 기도로 이 새벽녘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새벽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 아침 성경 속 한나의 기도를 나누어 봅니다. 아이가 없어 마음이 아팠던 한나는 그 슬픔을 다른 곳에서 풀지 않았고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서원하며 기도했고 포기하지 않고 오래도록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풀리지 않는 무거운 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그대로 있는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뢰면 하나님께선 사람으로서는 위로할 수 없는 평안과 그 길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주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첫 찬송,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 찬양할게요.

주 사랑하는 살면 그리고 마음 가난한 사람 두 곡의 찬송 이어서 올려드린 찬양은 아버지여 나의 맘을 클래식 콰이어였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엔 참된 평안과 평화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한나의 기도처럼 주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늘 완전케 하시옵고 영어 찬송으로 올려드렸죠.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안겨준 한판승의 이원희 선수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금메달을 따고서 올린 영광의 두 손을 잊지 못합니다. 그의 눈빛, 그의 손 동작은 진실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다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그가 한 테레비 프로그램에 나와서 손가락을 다쳤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했다고 그러죠. 그때 왜 진통제 맞지 않고 견뎠느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도 진통제 맞았다고 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도 진통제 안 맞고 예수님 고난당하는 것처럼 참고 견디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선교사였고 힘있는 메시지를 전달한 설교자였습니다. 이 중앙 순간이자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러한 고통을 주시는 원망의 소리 없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겨낸 그의 진정한 예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헌데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코넬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7만 5천 명 조사 대상장 중에 82%가 근심 중에 있었고 이 사람들은 진정제를 상습적으로 복용을 해왔답니다. 미국에서 진정제는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약품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혼한 사람, 자살과 직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염려와 근심의 결과 인간의 불안정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왜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향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이프 로드 싱어즈였고요. 이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창문에 박진희 씨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편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한고 아름다운가.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분열과 불신으로 갈라진 남북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한 형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과 적대감이 사라지고 진정한 형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약복강의 철야기도 이후 20년 동안 반목했던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복음 통일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북한이 고향인 형제님이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남고와 북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2부 순서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않았느냐 하고. 오늘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다양한 경로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허락된 최고의 축복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가운데 벅찬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과 친밀해지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드리는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약 30년 전쯤 헤어진 사랑하는 오빠에게 쓴 동생 서영 자매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도 사무치게 가고픈 고향 땅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오빠에게 쓴 여동생의 편지를 만나봅니다.
1: 항상 보고 싶은 오빠에게 존경하는 오빠,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형님과 조카 애들도 다 건강한 몸으로 무사히 지내고 있겠죠. 사랑하는 조카들은 이젠 처녀로 성장하였을 텐데요. 오빠의 가정과 헤어진 지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어린 시절 헤어진 오빠를 만나려 제가 오빠의 집에 찾아갔을 때 오빠는 13년의 군사복무를 마치고 새 가정을 이룬 모습이었어요. 고난한 가정 환경 속에 찾아온 저를 보며 오빠가 저에게 한 말은 이제 환경이 좋아질 때, 다 잘 살 때 함께 모여 살자고 하며 저를 떠나보냈어요. 그땐 정말 오빠를 너무 원망하였어요. 부모를 여의고 혈육의 정이 그리워 오빠를 찾아갔는데 생활이 어렵다고 동생을 외면한다고 생각하니 일생 다시 오빠를 찾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오빠에 대한 원한을 풀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글을 전합니다. 오빠, 저는 지금 이웃 땅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어릴 적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던, 또 부르고 싶어도 몰래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리던 그 이름 아버지를 지금은 날마다 소리 높이 자랑스럽게 부르며 아버지 이끄심을 받고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내 자식, 내 가정에 날마다 사랑과 축복을 주십니다. 보고 싶은 오빠, 저는 날마다 기도에 나와 오빠와 저 북한 땅에 하나님 모르고 또 알래야 알 수 없는 내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하루빨리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빛이 스며들게 해달라고 구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삶의 소망이신 주님만 굳게 믿고 하나님 나라에 안겨 복을 누릴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서로 신신과 희망에 넘치어 살아가자요.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남북 간의 분단 시대를 마감지어 주시고 하루빨리 저 땅의 새로운 통일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운해해 주시옵소서. 저 땅의 평화 통일을 위해 주님 자녀된 우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둘로 나뉘어진 남과 북이 속히 하나 되어 우리 주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고향 북한을 떠나면서 30년 전쯤 혈육 오빠와 헤어진 서영 자매님의 편지를 만나보셨는데요. 자매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속히 생이별해야만 했던 가족들이 서로 마주하며 서로의 안부를 얼굴을 맞대어 직접 묻고 두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고향 북한 땅에 있는 오빠에게 전하는 서영 자매의 편지였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요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인내하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에서는 세속적 사고에 사로잡혀 자기 뜻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줍니다. 이 단락에서는 이름 없이 등장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새로운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들의 말에는 단순한 계획을 넘어선 강한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의 능력과 계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야거보가 지적하는 핵심 문제는 계획을 세우는 것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한 인간 중심적 태도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그 사람의 신앙과 세계관,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미래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 믿음이 곧 교만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한계를 직시하게 하는 아주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의 미래를 알수 없으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저자는 인간의 삶을 아침 안개에 비유합니다. 이 단어는 증기 또는 이슬과 같이 매우 일시적인 존재를 의미하며 삶의 덧없음과 시간의 짧음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시간과 능력의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내일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계획하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태도를 악하다라고 단정하며 세상에서는 합리적이고 현명해 보이는 인생 설계조차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만이자 죄라고 경고합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삶을 다시금 종말론적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촉구합니다. 인간에게 인생의 주권은 없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관용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실천적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권면은 잠언의 교훈과도 일치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계획만이 지속되며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신 길은 아무리 지혜롭고 현실적으로 보여도 결국 헛되고 무너집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자랑하는 자수성가, 자기 성취, 자기 계획의 성공은 하나님이 없는 허무한 자랑일 뿐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세속적 자랑을 악하다라고 단호히 규정하며 신자들에게 그런 허탄한 말과 태도를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4장 17절은 이 단락의 결론이자 요약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당시 성도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있었다고 전제합니다.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즉, 지식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안다는 것 자체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헛되고, 하나님의 뜻이 빠진 성공은 죄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즉,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고백으로 열리고 마음이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5장 1절에서 6절은 불의하고 어리석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저자는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며 마치 구약의 예언자들이 악한 세력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듯 선지자적 언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태도와 그것을 얻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불의한 삶의 태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회 구조를 보면 소수의 부유한 지주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다수의 농부들은 그들의 밭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그들의 노동에 합당한 품삯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일꾼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고 부자들은 그들의 핏땀 위에 자신의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불의하게 재물을 축적하는 자들에게 울며 통곡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울라와 통곡하라는 심판의 공포 앞에서 절망적으로 부르짖는 자의 울음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즉 야고보는 단순한 도덕적 경고를 넘어 그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현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금과 은을 쌓았지만 야고보는 그것이 녹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금과 은은 부패하지 않은 금속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는 영적 부패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물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그 녹이 너의 살을 불같이 먹으리라 라는 표현은 그들의 탐욕이 결국 자기 파멸의 불씨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야고보는 사회적 불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보라, 너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구절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을 직접적으로 상기시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라. 야고보는 이 율법의 정신이 부자들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억울한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울음은 땅 위에서 사라지지 않고 만군의 주, 즉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곧장 전달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심판의 주권이자 억눌린 자의 변호자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여전히 안일했습니다. 5장 5절에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았도다 라고 꾸짖습니다. 여기서 사치하다와 방종하다는 단순한 향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무감각 속에서 자기 만족에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리는 부와 쾌락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불의한 수단의 대가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륙의 날에 라고 선언합니다. 사륙의 날은 예레미야 7장 3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종말론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자신들의 파멸이 다가오는 줄 모르고 세속적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패한 양심은 그들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자신을 멸망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의로운 자를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자는 단수로 쓰여 모든 억압받는 신실한 성도들 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억압했습니다. 율법은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약자를 보호하라고 명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약자들을 착취하고 파

하게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불의한 부자들을 땅의 지혜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세상 지혜는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하다라고 가리키지만 하늘의 지혜는 화평과 공의, 국률을 전제로 합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다가올 심판의 날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로운 재판관으로 세상을 살피십니다. 그분은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교만한 자의 사치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재물을 섬기지 말고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이자 참된 부요함입니다. 당시 사회는 세속적 지혜와 물질적 성공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큰 고난이 따르는 시대였습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억압했고, 신앙인들은 세속적 가치관에 맞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을 지키는 일은 곧 고난을 감내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참으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를 뜻합니다. 저자는 그 예로 농부의 인내를 들며 신명기 11장 14절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의 농부는 씨를 뿌린 뒤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만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때에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성도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를 거둘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인내의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모욕과 핍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욥은 인내의 대표적인 인물로 언급됩니다. 욥은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으며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처럼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현실 도피나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능동적 신앙 행위입니다. 신자는 그 기다림 속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뜻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윤리적 교훈 같지만 당시 사회의 언어 문화를 고려하면 매우 실질적인 경고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신뢰를 확보하거나 거짓을 숨기기 위해 습관적으로 맹세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일상 대화에서도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하거나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러한 남용된 맹세를 단호히 금지합니다. 구약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맹세할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이고 진리를 세우기 위한 맹세에 한정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맹세하지 말라의 핵심은 거짓된 맹세나 불필요한 맹세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셋째, 야고보는 고난 중에 성도가 취해야 할 가장 능동적이고 강력한 태도로 기도를 강조합니다.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 교제이자 능력의 통로입니다.

0: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죄를 용서받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질병은 단순히 육체적 문제만이 아니라 죄와 관련된 영적 상태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통해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완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곧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구체적 예로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한 기적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심판, 회복을 위한 중보의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고난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성도는 고난의 때에 탄식이나 불평으로 반응하는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고 고통을 영적 성숙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야고보는 인생의 불확실함과 재물의 덧없음, 고난 속에서 인내할 것, 기도의 신실함, 그리고 공동체 안에 책임 있는 사랑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믿음과 행함, 겸손과 지혜의 실천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참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6일 주일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는 가끔씩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함경남도 곳곳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4도, 부산과 포항이 23도, 여수 22도, 목포와 대구가 21도, 서울과 광주가 20도로 보이고요. 강릉과 대전이 19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이 18도, 함흥과 춘천이 17도, 청진 16도, 강계가 14도, 해산이 1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목포 30도, 광주 29도, 서울 28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춘천, 부산, 대전, 제주가 27도로 보이고요. 대구와 포항이 26도, 강계가 25도, 함흥과 해산, 강릉이 24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서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로 예상되고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극동방송은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되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고향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영적 권세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일 보내세요.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나라 안보의 최전방을 교회에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내일이 기도하는 자들의 무릎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제시대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김일성 정권의 억압 속에서도 성도를 지키신 하나님, 밀려드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만몬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두신

0: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낮아짐과 내려놓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의 마중물로 세워진 탈북민 교회들과 선한 동역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진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 온유함으로 화평을 이루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61장, 새 찬송가 327장, 주의 주실 화평, 통합 찬송가 361장, 새 찬송가 327장, 주의 주실 화평,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 사랑의 교회 김은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 각자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주의 자녀인 저희들이 있는 곳마다 기쁨과 평안을 전하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염려하기보다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성장하고 더 사랑하며 더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든지 북한 땅에 있든지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아침을 일깨우는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모두 소망과 감사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0: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진실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너무 아름다운 진실이고 너무 알고 싶었던 지식이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달콤한 목소리.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가장 강력한 유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목소리다. 요새는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그때그때 알려줍니다. 들려줍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모두 알고 싶어 합니다. 예? 다 알려주겠다 말이야.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 것까지 다. 뭐 실제로 나타난 위험, 시험, 풍랑 많지만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위험인지도 모르고 그게 유혹인지도 모르고 안락에 취해서 넘어지고 알게 해준다는 지식과 인정의 욕구에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산하는 거예요. 이스바냐, 이스바냐가 히스기야 사대손이라고 그랬으니까 왕손입니다. 왕손. 네. 그리고 요시아 왕 때 활동했다니까. 요시아는 어려 왕이 됐는데 요시아가 그래도 므낫세의 그 악한 영향을 뿌리치고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누구 힘으로 하겠어요? 제가 봐요. 스바냐가 옆에서 같이 개혁운동. 그래서 스바냐는 그 히스기야, 요시아의 이름과 함께 기억될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스바냐 3장으로 되어 있는 메시지가 모든 예언서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하고 3장으로 넘어가면 소망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시작할 때 여호와의 날, 요엘서에 나온 대로 스바냐 1장 15절, 16절에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나팔 분다니까 또 생각나네요. 왜 나팔 붑니까? 경고를 하는 거죠. 피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도 나팔 불어요. 회개하라고 나팔 불어요. 그런데 이 오디세이를 보니까 나팔 대신 활시를 퉁 튕기는 게 나오더군요. 원래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잔치 자리에 변장하고 나타난 이 오디세우스가 활을 턱, 아무도 그 활줄을 매지를 못하는데 활줄을 맨 다음에 퉁 튕깁니다. 튜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심판의 날이다 이거예요. 한쪽이 심판당하면 한쪽은 구원의 날이다 이런 거예요. 일반 세상에도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윤리학에 보면 가장 뉴코마틱스 윤리학의 가장 기초, 어렸을 때 애들에게 어떻게 윤리성, 도덕성을 키워주느냐 할 때 그 키워드가 shame and pride예요. 잘못한 일을 했을 때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라. 그래야 더 이상 그 아이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 잘못된 일을 하고도 부끄러우지 않으면 그 인간이 어떻게 되겠냐 그거죠. 또 자랑스러우면요, 잘한 일 있으면 칭찬을 해줘라. 그래서 그 아이가 잘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잘하라는 의미로 칭찬을 해줘라. 그것으로 모든 윤리 교육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오디세이도 그런 거죠. 몰래 살금살금 들어가서 그를 잡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정정당당하게 내가 여기 있다. 너도 기회는 있다. 보여주고 그리고 사냥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호메로스가 이 놀란 감독의 영화 속에서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그 몰래 목마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기략을 자기가 만든 사람인데 원작에서는 그걸 지혜롭다고 했는데 자기는 생각해보니까 그들의 호의를, 그들이 환대하는 것을 역이용해가지고 그들을 배신한, 마치 청원자들이 불청객이 되는 것처럼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죄책감을 여기고 그리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왜 오늘 스바냐를 읽으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스바냐의 그런 패러다임이 나옵니다. 스바냐 2장 1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못한 백성들을 보냐면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그래요. 수치. 잘못된 짓을 하고도 잘못된 걸 몰라요.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못된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를 몰라요.

화살 휘를 당길 것처럼 아까 나팔 소리, 주님의 나팔 소리가 불게 되면은 한쪽에는 심판, 한쪽에는 구원,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 2장 2절에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할지니라 이래. 지나면 에서처럼 됩니다. 지나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부자처럼 됩니다. 지나면 열 처녀 비유의 다섯 처녀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스바냐서 2장 3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공의, 채택크, 겸손, 안나바, 이걸.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스바냐서 3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천심으로 기뻐하며 즐겨할지어다. 이렇게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고 기쁘게 즐거워해야 되느냐? 이유가 나와요.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말이에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지라.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너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시라. 그런데 나보고 노래하라고 하더니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며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네가 그 하나님의 찬송 노래의 제목이 된 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보고 기뻐하라 즐거워 노래 부르라 하는데 보니까 내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즐거이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래는 그냥 내 자유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부르시는 나를 향하여 부르는 노래를 내가 받아서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은 내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노래를 부르신 것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 손자 손녀가 지금 네 명이 와 있는데요. 세 살짜리 우리 손자한테 노래 한번 들으려면 제가 열 번을 불러줘야 됩니다. 열 번을 불러주면 걔가 그 노래를 배워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목적 없이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노래 안에는 우리 노래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신랑 오셨을 때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오디세이 그 이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 사실 변장하고 나타나요. 왜? 자기 고향에 왔지만 위험한 일들이 많거든요. 또 자기 아내의 그 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가멤논은 자기 와이프한테 그 대단한 왕이 돌아와서 죽거든요. 저 여자가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맞이해 줄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장하고 잔치 자리에 거지처럼 나타나고 그러는데 하여간 발을 내리고 그 왕비하고 이 오디세우스가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20년이 지나서 그런지 그 남편인데도 그 목소리를 몰라보고 이 오디세우스는 이미 알고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대화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건네는 것 같아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알고 이곳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이 바로 오늘 스바냐 3장 14절에서

0: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셨는가를 여러분이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543장, 새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통합찬송가 543장, 새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고백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오늘 네온의 빛 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구원.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참 신비롭기만 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자녀가 길을 잃으면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찾아 나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떠난 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몫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서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 낭비해버립니다. 결국 그 아들은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싶어 할 만큼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제야 그 아들은 아버지 집이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에게 할 말을 미리 준비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0: 이제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그냥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준비하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용기는 냈지만 다시 아들이 될 용기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측은한 마음에 아들을 향해 달려가지요. 그 시대에 어른이 옷자락을 걷어올리고 뛴다는 것은 체면을 다 내려놓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체면이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현재 잃어버렸던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달려갔던 것이죠. 아버지는 돼지 냄새가 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은 준비해온 말을 꺼내죠.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저를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그 말은 끝내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종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거든요. 얘들아,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다 같이 즐거워하자 라고 말입니다. 아들은 자기를 품꾼으로 낮추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로 세워주었습니다. 좋은 옷은 그 수치를 덮어주는 회복의 옷이었고 가락지는 아들의 권리를 되달려주는 표식이었고 신발은 그가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가족이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먼저 씻고 오라는 말도 안 했어요. 돈을 어디다 썼느냐고 묻지도 않고 왜 이제야 왔느냐고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선언해버렸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자꾸 조건을 다는 버릇이 있죠. 조금 더 깨끗해진 다음에 가겠습니다. 잘못을 다 고치고 나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완벽해진 우리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서는 우리 모습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아직 멀리 있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사랑하시니까 눈에 먼저 보이고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한눈에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우리한테 여전히 실패의 흔적, 죄의 얼룩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돌아온 게 더 중요하단다. 너는 품꾼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딸이란다 하고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혹시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먼 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한 걸음만 돌이키면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십니다. 오늘 애청자 여러분, 품꾼의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길 잃은 가족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기다려주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품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 돌아올 길을 밝혀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선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시편 37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주님께 내어놓고 맡겨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며 네온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기쁨을 깨닫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지인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벳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2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20시간이 될 수도 있고 30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가짐에 따라 짧은 시간일지라도 효과적으로 사용해 많은 창조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허송세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편의 시인도 죄악 가운데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생활하는 것이 더 좋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식인종 아우카 부족 선교의 밑거름이 됐던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은 자신의 낡은 노트에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게으르고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시고 당신을 위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나는 긴 생명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진 그런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한국 마드리갈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명은 반드시 있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나무나 꽃에는 보통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헛수고, 하찮은 일 등과 같이 부정적인 꽃말이 붙은 식물도 있습니다. 바로 조팝나무입니다. 조팝나무는 열리는 흰 꽃이 좁쌀같이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없다고 생각했던 조팝나무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아주 귀한 나무였습니다. 만약 옛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조팝나무의 꽃말을 아주 귀한 단어들로 붙였을 것입니다. 쓸모없는 나무가 사실은 놀라운 효능이 있는 나무였듯이 사람도 지금의 모습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심어주신 무한한 가능성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나만이 할 수 있는 소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조금 초라하고 모자라더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꿈을 믿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펼쳐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저만이 할 수 있는 소명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신 꿈을 믿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펼쳐나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주일에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끝곡은 나의 생명 되신 주 테너 강영린 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죽도시장, 송도 해수욕장, 그리고 포항 극동 방송 앞을 매일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는 복음이 흐릅니다. 전파 선교사이신 버스 기사 유문근 장로님입니다.
2: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중에 하더라고요. 왜 포항 버스에서는 이렇게 안전 좌석 뒤쪽에 보면은 왜 그래 이단들의 광고들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보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점쟁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하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머리에서 한 대 맞은 것 자체가 띵 하더라고요. 내가 버스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 방송을 들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극동방송이 개국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극동방송을 처음부터 계속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이제 마치는 시간쯤 돼갖고 이제 아 승객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을 때 볼륨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꽝짱짱하면서 조금 위로를 받자 찬양을 위로를 받자 하는 식으로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종점까지 다 가는데 뒤에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송인데 그저 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훔치는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작은 헌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0: 때부터 이제 전부 삼겹살 헌금도 하고 오히려 그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형편이 더 나아지고 오히려 더 덕이 된 것 같아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전파 선교사 한 분 가입해 보라고. 아마 가입함으로 인해서 포도와 알송이가 있잖아요. 한알 한알 연결해 가듯이 그렇게 연결해 갈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 가정의 형편도 엄청나게 나아지고요. 나 아무래도 이거 방송으로 했던가요? 복 받은 사람은 제일 것 같아 갖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나는 매일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그저 훔치는 것 같았다는 장로님의 고백. 그 마음은 헌신의 시작이 됐습니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상업 광고 없이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24시간 제작되는 포항극동방송. 여러분의 헌신이 복음을 이어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전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퇴계원 성결교회 도강록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또 외교와 국방이 안정되어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기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더 나와 예배하며 주의 얼굴 구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미래와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역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2: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9월을 장로교 총회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매년 9월이면 총회를 열어서 교단의 중요한 회무를 처리하고 새로운 총회장을 뽑기 때문인데요. 9월이 시작되면서 장로교의 총회 일정이 나왔어요. 예장 합동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예장 통합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영등포 도림교회에서, 예장 고시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예장 합시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평창 피닉스파크에서, 예장 합동 개혁은 9월 15일부터 광주 찬양권능교회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개최됩니다. 이 총회 기간을 통해 우리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교회 연합과 기독교의 참 위상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이 연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절 후 15째 주일이고요. 예전 색은 녹색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사야 66장,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서 남은 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6일 주일에 피어스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네요. 한국 교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 목사님 피어스 목사님이신데 세계 기독교 선명회, 지금은 이름을 월드 비전으로 바꿨습니다만 선명회를 창설한 분이죠. 피어스 목사님은 1914년 8월 8일 미국 일리노이주 포트타지에서 출생했는데 1942년 침례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죠. 1949년 9월 한국에 와서 서울 남대문 교회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한국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자 피어스 목사님은 전쟁 중인 한국을 방문해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한 선교단체를 창설하기로 하고 그해 9월 세계 기독교 선명회를 조직해 대대적인 구제를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합니다. 1953년에는 정식 안국지부를 설립하고 고아원, 영아원, 모자원, 타가소, 아동병원 등 사회봉사사업을 펴나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명회 합창단을 조직해서 국내외적으로 그 명성을 떨치기도 했지요. 피어스 목사님은 백혈병과의 오랜 투병 끝에 1978년 9월 6일 64살을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9월 7일 월요일에는 캐나다 장로교 그리어슨 맥네푸드 선교사 세 사람이 입국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님을 보낸 나라는 미국이지요. 그 뒤를 이어서 영국 성공회, 오스트레일리아 장로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님으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로 맥킨지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황해도 소래에서 교인들을 지도하며 교회당 건축에 힘씁니다. 맥킨지 선교사님은 동학혁명과 청일전쟁 등 역사적인 사건 등을 겪으면서 교인들과 삶을 함께하다가 과로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맥킨지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자 소래교회 교인들은 맥킨지 선교사님 후임을 보내달라고 캐나다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캐나다 교인들은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 선교를 공식적으로 결의하게 되는데 이 결의에 따라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인 1898년 9월 7일 3명의 캐나다 선교사님 그리어슨 맥네 푸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어슨 선교사님은 구예손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맥네 선교사님은 마구레라는 이름으로 푸드 선교사님은 부두일이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활동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온 캐나다 선교사님은 대부분 함경도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고 그리어슨 선교사님은 목사이면서 의사였죠. 함경북도 성진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독립운동가 이동희 선교사님을 도왔고 성진교회 예동교회를 세웠고 또 학교와 제동병원을 세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일본 관원들의 만행으로부터 한국 사람을 보호하게 됩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리어슨 선교사님은 성진의 만세운동을 은밀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1965년 그리어슨 선교사님은 조국 캐나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국 정부는 1968년 그리어슨 선교사님에게 국민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이 같은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간이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힘쓰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월 9일 수요일에는 장로교 27

1차 총회 신사참배 가결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치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8월 29일 우리나라가 강제로 일본에 합방당한 날. 그래서 국가의 부끄러운 날이다 해서 국치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역사에도 이와 비슷한 날이 있습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장로교 제27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일제는 이 무렵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강요하며 거의 모든 교단들이 이에 굴복하고 장로교만이 외롭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있었는데요. 일제는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총대들을 사전에 미리 검거 투옥하고 총회가 열리는 서문박 교회에 100명의 정사복 경찰을 배석시킵니다. 장로교 제27차 총회는 이런 분위기 속에 신사참배를 가결할 수밖에 없었죠. 해방 7년 후에 장로교가 재건됐을 때 총회는 제27차 총회에서 가결된 신사참배 문제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취소한다고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었으니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독일 교회는 2차 대전이 끝난 뒤 2차 대전 중에 교회가 제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겸손하게 회개하는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에게 9월 9일 수요일은 조금은 부끄러운 날, 장로교 27차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그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에는 성결교 재건총회를 통해 교단 재건이 결의된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 말기 우리나라 교회의 각 교단은 강제로 통합되거나 해산당했죠. 그 가운데 성결교는 아예 강제 해산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유난히 재림 사상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해방을 맞았고 1945년 9월 10일에 재건총회를 열고 교단 재건을 결의합니다. 이름도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에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로 바꿀 것을 결의합니다. 이름을 새롭게 해서 다시 재건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탄생이 1945년 9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같은 날 9월 10일 목요일에 조선 박람회가 개최됐던 기록이 있네요. 한국 교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큰 규모의 세계적인 국제 행사가 있을 때면 그 기회를 이용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기동성을 보여주는데요. 지난 1988년에 있었던 88 서울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 때에도 모든 기독교 단체에서 믿지 않는 민족들을 향해 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최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1929년 9월 10일 조선 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렸었는데 그 당시 한국 교회들은 이 박람회를 이용해 쪽복음을 전하며 적극적인 전도운동을 했던 것으로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번 주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환 장로입니다. 낯선 환경과 외로움 속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손길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또한 자유를 찾아온 이들이 이제는 직접 마이크 앞에 서서 북녘의 고향 친지들에게 복음과 소망을 전하는 목소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사랑으로 섬겨온 보이지 않는 손길들과 이제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전파를 통해 고향 땅에 사랑을 전하는 탈북민 방송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봅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탈북해 한국으로 오는 북한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도 1996년부터 시작돼 식량난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300만 명이 아사했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유엔에서는 33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을 찾아 국경을 넘었고 탈북민들은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민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은 전에 비해 많이 축소됐습니다. 게다가 남한에 와서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재입북을 시도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극동방송 여성운영위원회는 1995년 3월 10일 모임을 갖고 귀순자, 당시에는 귀순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귀순자 돕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5월 18일에 귀순자 돕기 1일 바자회를 실시했고 하루 100원 모으기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특별히 이 바자회에서는 2,200만 원의 수익금이 있었으며 기독 실업인회를 비롯해 여러 기업체에서도 협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95년 11월 18일에는 귀순자 초청의 밤이 여성운영위원회 주최로 공개홀에서 열렸는데 이 모임에는 40여 명의 남한 이주자, 탈북민들이 참석해 장기자랑과 퀴즈, 에칸토 중창단의 공연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한 운동은 탈북민들을 체플에 초청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남한 정착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 밥솥, 가스레인지, 성경, 라디오, 옷, 이불 등 성경 신앙 서적을 전달한 다음 조찬을 같이 하며 교제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1995년 5월 18일에 이 일을 시작한 이후 1996년 11월 13일까지 16차례에 걸쳐 85명에게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으며 한 교회 한 귀순자 돕기 운동도 전개했습니다. 이후 영락교회와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북방 선교를 위한 방송을 하다 보니 북한의 고향을 두고 해방 이전이나 6.25 전쟁을 전후로 떠나온 이른바 실향민이나 이후 귀순이나 탈북을 통해 한국에 온 많은 사람들이 출연하면서 북한에서 신앙생활할 때의 소식이나 고향 소식, 이에 대한 그리움들을 전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반공적인 측면에서 체제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북한으로 송출되는 새벽 시간대 복음의 메아리나 남과 북이 하나 되어 같은 프로그램에서 탈북민들이 코너에 출연해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탈북민 주모 씨가 2009년 가을 개편부터 월요일부터 주일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두고 온 고향을 그리며를 진행하고 두고 온 고향을 그리며 폐지와 함께 2013년 봄 개편부터 복음의 메아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역시 탈북민인 김모 씨가 2011년 봄 개편부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를 AM 1188kHz만을 통해 방송했습니다. 바야흐로 북한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탈북민들이 직접 진행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최근 탈북민 3만 4천여 명 시대를 맞아 방송 부문에 있어서도 작가나 리포터 등 참여 분야가 더 늘어나고 있으며 극동방송도 극동아카데미를 통해 남북한 청년 대학생들을 선발해 교육하고 그들 중 탈북민 출신의 학생을 직원으로 채용해 복음의 일선에서 사역하며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쓸쓸해하던 이웃에게 전해진 작은 생필품 상자와 따뜻한 이불은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해준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이들이 다시 전파를 타고 북녘의 고향을 향해 외친 기쁜 소식은 또 다른 이들의

가족들이 곧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아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쁜 그림을 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는 김지혜 작가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 좀 더 해주시고요. 축복의 인사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평촌교회를 다니고 있는 서양화가 김지혜 권사입니다. 저는 극동방송 애청자입니다. 방송을 통해 늘 큰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축복합니다.
0: 아멘. 우리 극동방송의 가족이 나와주셔서 참 좋습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 갤러리에서 귀한 전시회를 하셨어요. 아름다운 그 꽃 그림을 보고 많은 분들이 참 행복했었는데요. 어떠셨는지요?
1: 네. 이번 전시회는 제게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시는지를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늘 제 믿음이 아주 작다고 느끼는데요. 그런 작은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르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어요. 지난번 초대석에서 세네갈과 말라위, 태국의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0: 네.
1: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0: 할렐루야.
1: 세네갈 선교지의 울타리 공사는 현지인들이 모은 헌금과 미국에 계신 한 성도님의 도움으로 채워졌고요. 말라위와 태국에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 헌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0: 할렐루야.
1: 처음에는 초대의 제안을 받고 많이 망설였어요.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을 제가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세요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작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은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처럼 작은 헌신 하나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 그분이 이 자리에 나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분은 은퇴하신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실 그날까지 50개국 선교 목표를 정해놓고
0: 네.
1: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건강도 약하지만 선교를 향한 마음 하나로 폐지와 재활용품을 모아

0: 헌금을 드리셨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며 사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채워주신다고 기쁘게 고백하시는 모습이 참 귀하고 감동이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늘 돌보시면서 살아가셔서 주변에서는 그분을 작은 예수라고 할 정도예요. 그분이 이번 저의 전시회에서 말라이 아이들이 주일이면 먼 황토길을 동생을 등에 업거나
1: 네.
0: 함께 걸어와서 예배드리고 식빵 선호 쪽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1: 네.
0: 주일이면 천여 명의 아이들에게 식빵을 나눠주는데 우리 돈으로 40만 원이 든다고 하니 마음의 감동이 되어 매번을 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을 하지 못하겠냐 하면서 기꺼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함께 오신 분들도 동참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분들의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1: 네.
0: 선교 헌금을 전달한 후 선교사님으로부터 다른 날보다 더 많은 양의 식빵을 받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사진을 받아보면서
1: 네.
0: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했습니다.
1: 네.
0: 앞으로도 그 아이들에게 영의 양식과 함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성경금을 보내드린 태국의 선교사님은 각국의 파송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기숙사 사역을 하시는데요.
1: 네.
0: 원래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해외 선교지로 가셨고 파송 선교지에 마땅한 학교가 없어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선교사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돌보고 계셔요. 현재 9명의 선교사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계시는데요. 잘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선교사들이 자녀 교육 문제로 파송 선교지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묵묵히 헌신하는 모습이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식지를 가끔 받아볼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사명을 지켜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선교사님께서도 때로는 자신의 정체성과의 싸움 속에서 낙심이 될 때가 있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다시 사명을 붙들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무엇보다도 이번 전시를 통해 작은 순종과 작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1: 할렐루야.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작가님을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고요. 전 세계 각 곳에서 영혼을 위해 애쓰는 많은 우리 사역자님들 계시잖아요.
0: 네.
1: 아, 그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앞으로도 이런 귀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실 또 우리 작가님 응원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림 작업을 이렇게 평생 해오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감 또 은혜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지요?
0: 네. 저는 운전을 할 때나 작업할 때면 주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날은 그림을 그리며 밤을 꼬박 새우다 새벽 예배 방송을 듣게 될 때도 가끔
1: 네.
0: 있어요. 제 작품의 소재는 꽃인데요. 산책길에서 만나는 작은 야생화들을 바라보면 정말 작은 꽃 한 송이 안에도 하나의 우주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질서와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창조주의 놀라우신 손길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꽃들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찬양을 가장 많이 부른 것 같아요.
1: 네.
0: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담고 싶어서 꽃의 형태와 결을 세심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해요. 때에 맞게 피는 꽃처럼 인생에도 주어진 시간이 있다고 믿는데 주어진 제 삶의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셨으니 내 때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을 70을 바라보는 지금도 신뢰하며 갑니다.
1: 네.
0: 성경에서 예수님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하셨잖아요. 그림을 그리려고 오랜 시간 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0: 그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가득 차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이 꽃들인데, 하나님은 저를 이 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1: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구보다도 집중적으로 관찰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꽃을 그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지금 많이 더디셔서 눈물을 짓고 계시는데요. 작가님이 그리신 꽃을 보고 있으면 그 세심함에 저도 감탄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꽃이 색깔이 다 다르고 또 꽃잎의 그 명암이 또다 다르고요. 꽃의 형태는 또 얼마나 많은지, 아니, 이런 것도 있었어? 할 정도로 정말 무궁무진한 꽃의 세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가 들면 꽃이 더 좋아진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면서 꽃만 보면 다들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우리 작가님은 원래 그렇게 꽃을 좋아하셨군요. 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행복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꽃을 그리시면서 특히 이제 아름다운 자연 또 예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실감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0: 꽃은 인생의 흐름과 참 닮아 있어요.
1: 네.
0: 작은 씨앗으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준비하여 때가 되면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또 지는 그 과정이 사람의 성장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또 꽃의 아름다운 이유는 그 다양함에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을 때더 보기 좋고 아름답듯이 사람들도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 속에서 함께 어우러질 때 세상은 점점 풍요롭고 풍성해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온 땅에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꽃이 저마다 각기 다른 색과 모양 그대로 다른 꽃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각자의 모습 그대로 함께 할때 서로가 더 소중해지고 우리의 삶도 더욱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꽃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묵상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시라는 믿음과 깊은 산 속에서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과 들꽃들도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를 돌보신다는 확신은 자연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 여러분들도 분주한 일상이지만 꽃과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입니다. 꽃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그리시기 때문에 꽃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신 우리 작가님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중에 화려하게 피는 한두 송이의 꽃도 좋지만 어딘가 모르게 소박하게 모여서 아기자기 피어 있는 그런 작은 들꽃들도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0: 그럼요.
1: 하나님께서 정말 뭐 크고 위대하신 그런 분도 사랑하시지만 정말 평범하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미처 몰랐던 들꽃을 발견하시면 기쁘실 것 같아요.
0: 아유, 많이 기쁘죠.
1: 네, 그러면은 바로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화실에 와서 그림을 그리시고요. 와, 그래서 이렇게 작가님의 미소가 꽃처럼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0: 아유,
1: 네, 아까
0: 감사합니다.
1: 작가님 좋아하는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따 끝날 때 띄워드리고요. 좋아하는 말씀과 그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0: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 집 거실에 걸려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1: 네.
0: 제가 작품 활동을 하는데 전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저의 그림을 보고 공감해 주실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시고 어떤 분들은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제 작품 중에 꽃이 되어 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저에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0: 이 작품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희생된 학생들을 위해 꽃한 송이 한 송이를 그

0: 아이들처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렸어요. 전시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작품을 보며 생명과 슬픔을 함께 느꼈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작은 그림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함께 아파하게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 시편 말씀이 더욱 깊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와 이웃의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1: 아멘.
0: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전쟁터처럼 느껴질 때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1: 아멘.
0: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와 함께 하셔서 힘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낙심과 슬픔 속에 있는 분들에게도 임하시길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 아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꽃을 그리시고 그림을 그리시기 때문에 작가님의 그림을 보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가님의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저도
0: 아유,
1: 바라봤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마음에 그런 힐링과 위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 제목이 정말 많으시죠?
0: 저는 4대째 신앙의 유산을 받고 믿음의 남편을 만나 저의 자손 대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평생 감사 제목입니다.
1: 아멘.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또 재능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작가님 앞으로도 이 꽃이란 주제를 계속해서 그리시고 함께 하실 것 같은데요.
0: 네.
1: 비전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겁니다.
0: 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잠언 말씀처럼 우리의 계획은 늘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이루실 것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노란일교회에서 권사로 정년 은퇴하신 후에 평신도 사역자로서 소연평도에서 15년간 사역을 하셨어요. 국내에 교회를 개척하셨고 중국 선교도 하셨습니다. 천국 가실 때까지 북한 선교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으시고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저의 그림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며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기 원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1: 두란노에서 펴낸 더 바이블 성경 그림과 함께 소설처럼 읽는다. 이 책에도 작가님의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0: 네.
1: 네, 아름다운 시들과 함께 이렇게 또 작가님의 아름다운 꽃이 있어서 보면서 또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경과 함께 작업하는 일들은 또 계속될 예정이죠.
0: 그럼요.
1: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서점에 가셔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특히 꽃을 아름답게 그리고 계시는 김지혜 작가님 모시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꽃과 함께 그 제목이 사모하는 마음인데 전도서 말씀이 얹어져 있네요.
0: 네.
1: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전도서 말씀이 참 가슴에 남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오묘한 창조 섭리를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특별한 만남 FEB 초대석 저는 김경아였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0: 공영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죽도시장,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포항극동방송 앞을 매일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는 복음이 흐릅니다. 전파선교사이신 버스기사 유문근 장로님입니다.
1: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중에 하더라고요. 왜 포항 버스에서는 이렇게 안전좌석 뒤쪽에 보면은 왜 그래 이단들의 광고들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보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점쟁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하면서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머리에서 한 대 맞은 것 자체 띵 맞더라고요. 내가 버스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 방송을 들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극동방송이 개국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극동방송을 처음부터 계속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이제 마치는 시간쯤 돼갖고 이제, 아, 승객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을 때 볼륨을 최대한 높여갖고 꽝 쳐내면서 조금 위로를 받자, 찬양을 위로를 받자 하는 식으로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종점까지 다 가는데 뒤에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 기뻐서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송인데 그저 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저 훔치는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작은 헌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부 선교사 헌금도 하고, 오히려 그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형편이 더 나아지고 오히려 더 덕이 된 것 같아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전파 선교사 한 분 가입해 보라고. 아마 가입함으로 인해서 포도 알송이가 있잖아요. 하나를 하나를 연결해 가듯이 그렇게 연결해 갈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 가정의 형편도 엄청나게 나아지고요. 나 아무래도 이 방송으로 인해 복받은 사람은 제일 것 같아 갖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나는 매일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그저 훔치는 것 같았다는 장로님의 고백.

그 마음은 헌신의 시작이 됐습니다. 상업광고 없이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24시간 제작되는 포항극동방송. 여러분의 헌신이 복음을 이어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전합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한 후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평생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살아가게 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나 자신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날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1: 로이 존스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온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한 이치다.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죽느냐? 왜 죽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는 사람, 일련의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자기 뜻이 아닌데 정면 충돌해서 죽었다. 또 어떠한 뭐 변화에 있어서 뭐 수용하다 죽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70이고 또 하나님이 더 적게 해주시면 80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생명인데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과음을 하고 과식을 하고 정상으로 삶을 안할 때 일찍 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있는 동안에 즐겁고 행복하고 풍부하게 살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뜻인데 우리 먹지 말아야 할 술 너무 많이 먹고 피지 말아야 할 담배 너무 많이 피고 도박하는데 밤새도록 자지 않고 이런 게 이제 루틴이 깨지면은 자기 생각지도 않았는 암이 찾아오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뜻대로 살면은 내 명을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0: 아멘. 항상 기뻐하면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나가야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 주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 모셨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김봉현이라고 하고요. 35년 동안의 그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반기문 총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김정은 목사님의 그 초청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 김봉현 대사님 하시면은 호주 대사도 하시고 유엔 차석 대사도 하시고 반기문 총장님을 지금 은퇴하시기도 같이 도와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대사님 모신 이유는 첫째, 유엔에서 제정한 기후변화, 두 번째로 우리 반기문 총장님의 인격, 인품, 10년 동안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고 뜻있는 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사님이 대사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믿음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사로서 아마 많은 사람들하고 접속할 때 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사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느껴졌는데요. 첫째로 네팔 대홍수에 어저께 신문에 1,225명이 역시 죽었고 4천여 명에 4,700명이라고 나왔어요.
1: 실종자.
2: 아직 확인 미상인데 네. 대사님이 왜 네팔에 이런 게 일어났어요?
1: 네. 사실 그 네팔에 그 일어난 이번에 대홍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네팔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 도처에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네팔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네팔이 이제 저게 됐는데 지금 중국 지역에도 티벳 지역에 한 25 정도의 위험이 있는 그런 댐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인도에도 지금 그런 댐이 형성이 되어 있고 네팔에도 아직 한 23~24개 정도가 그 위험한 그 댐이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댐이 이제 우리가 빙하호라고 하는데 빙하 때문에 물이 흘러내려서 자연적으로 댐이 형성이 돼 있는데 갑자기 산에서 눈이 크게 녹아서 빙하가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빙하호에 충격을 주고 그게 댐이 이제 무너지면서 엄청난 물이 이제 쏟아져 내려가서
2: 흙하고
1: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번에 그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셨습니다만 거의 실종자 포함해서 거의 5천 명 이상의 분들이 이제
2: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사님 네. 제가 뉴스를 보면서 어떤 네팔 여자가 앉아서 이런 징후, 기후 변화의 징후를 왜 우리만 당해야 됩니까?
1: 그렇습니다.
2: 그렇게 애원하며 호소하는 걸 들어봤을 때에 기후 변화를 유엔에서 시작했죠.
1: 네.
2: 그럼 각국이 돈을 좀 내서 이 탄산소 좀 줄여보고 그런 거 하는 건데 네. 뭐 제가 알기는 저 반기문 총장님이 덴마크 수도에서 그러한 회의를

0: 미국은 탈퇴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1: 그 방기문 총장님의 그 커다란 업적이 이제 기후 그 협정을 체결을 하신 건데요. 그게 이제 파리에서 최종적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파리에서.
0: 그렇죠. 예.
1: 2015년 12월에 이제 체결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197개의 그 국가들이 모여서 대부분의 정상들이 모였죠. 대통령, 뭐 총리 이런 분들이 모여서 거기 이제 서명을 해서 그게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보는 그 기간이 방기문 총장님이 거의 한 10년을 매달렸어. 파리에서 그때 2015년. 예. 그래서 그때 전 인류가 이제 만세 부르고 인류 지성이 이제 승리했다고 이제 할 때 그렇게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참석을 하셨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그 파리 기후 협정을 이제 지지를 하고 그랬는데 2015년에 그게 파리 기후 협정이 체결이 되고 2016년에 그게 이제 그 발효가 됩니다. 비로소 효력이 이제 발생하게 됐죠.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 몇 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아, 나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겠다. 그래가지고 2017년 1월에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2017년 1월 22일 날 취임을 하자마자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미국이. 근데 미국이 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굉장히 중요한 그 많은 양을 이제 배출을 하고 있는 나라가
0: 거기하고 중국하고요.
1: 중국하고 두 나라가.
0: 우리는 많이 변했죠. 한국은.
1: 한국도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희도 뭐 세계에서 7번째, 8번째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대통령들이 이제 그런 이제 약속을 했죠. 국제기구에 국제사회에다가 우리 파리 기후 협정을 철저하게 잘 준수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지켜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지켜나가려면은 우리 산업계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 CO2를 배출하는 게 대개 우리 산업계입니다.
0: 그렇죠.
1: 그 철강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석탄을 쓰거든요. 그 석탄에서 그 막대한 이제 CO2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산업계의 협조가 없으면 이거는 말로 그치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이 약속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파리에서 기후 협정을 체결해서 모든 전 세계 인류가 이제 합의를 한 건데 그걸 안 지키면은 의미가 없는데 이게 안 지키니까 점점점 기온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이번에 네팔 같이 이렇게 빙하가 갑자기 그 쏟아져 내리면서 이렇게
0: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저 종종 뉴스에 해수 온도가 올라간다. 네. 또 남극 북극에 있는 빙상들이 녹으면은 네. 이게 높아지면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아예 네. 물에 잠긴다. 네.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1: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해수면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과거 한 10년 전보다 해수면이 한 3mm 정도가 더 올라갔는데요. 3mm 정도 올라가니까 남태평양에 있는 뭐 키리바시 뭐 나우루 뭐 이런 도서 국가들은 벌써 이게 침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키리바시 이런 나라들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존의 위협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 근데 그 태평양 국가만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닥칩니다.
0: 그렇죠.
1: 항구 도시 물에 잠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항구가 기능을 못 하게 되고 뉴욕 거기도 물에 잠기게 돼 있어요. 거기도 이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는 남태평양 국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올라갑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뉴욕도 올라가요. 그 뉴욕 올라가게 되면 뉴욕도 결국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미국도.
0: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럼 반기문 총장님 재단이 생겼다는데
1: 네.
0: 그 재단은 어떻게 운영을? 재단을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1: 네. 그 재단에서 이제 재단은 후원을 저희들이 주로 받고 있고요. 국가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예,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또 국가의 또 이제 간섭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아예 국가의 지원은 전혀 안 받고 우리 일반 국민들 그리고 세계 시민들 이런 분들한테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후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 반기문 총장님이 이제 워낙 이제 그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으시고 또 기후 변화 여기에 이제

0: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후원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러는데, 점점 후원들이 이제 약해지고 있고요. 후원이 약해지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쟁 비용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이 선한 일에 써야 되는 이 후원들이 전쟁 비용으로 이게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점 사람들이 후원을 좀 못하는 이런.
1: 유엔에서도 돈이 안 나오고.
0: 유엔도 지금 미국이 유엔에 돈을 이제
1: 안 내고.
0: 그러니까 유엔에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내는 국가거든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내도록 정해졌는데 그걸 안 내요, 미국이. 그러니까 유엔도 지금 그 돈이 없는 상태. 그래서 최근에 유엔이 직원들도 많이 이제 그만두게 했고요.
1: 그러면 한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0: 가능성은 뭐
1: 없죠.
0: 가능성은 이제 그 한 2500년 뒤면은 나올 수가 있죠. 2500년 뒤에. 그 2500년 전에는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0: 우리 그 반기문 재단의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1: 반기문
0: 재단.
1: 재단. 예. 그거 찍으면 나와요.
0: 반기문 재단 찍으면 거기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후원하기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하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후원을 하시게 되는데 뭐
1: 아니 저는 예. 청취자들이 네. 뭐 반기문 재단이 있다는데 뭐 그 사람 유엔 사무총장 했으니까 돈이 넘치게 들어올 거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죠.
0: 그렇지 않습니다.
1: 아, 그렇지 않습니다. 뜻있는 분들이
0: 예. 거기는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일정한 돈을 이제 출연을 하셨고 저도 물론 출연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 전적으로 후원에 의존해서 그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후원이 이제 잘 안 되면은 결국 활동을 이제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 후원이라는 게 반기문 총장님이 그 재단에서 하시는 게 우리 청년들을 또 지원을 해줍니다. 청년 기후 운동가들. 우리 국내 그 청년 기후 운동가들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디 그 후원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후원이 그렇게 잘 안 들어오고 저희는 그래도 반기문이라는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후원이 조금 들어오지만은 그 청년 기후 운동가들은 정말 뜻은 고귀한데 후원이 안 들어오니까 그 일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그 저희들이 후원 받으면 그거를 청년 운동가들을 또 육성하고 양성하고 하는데 또 이제 저희들이
1: 아니 제가 반기문 사무총장님 10년을 하셨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저 그건 마치 그냥 극동 방송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별로 못 하고 있는데 참 사무총장님은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서 참 각국 나라에서 뜻과 마음을 가지고 해놓으면 어느 정도 이루어질 텐데 뭐 저는 저 믿는 목사로서 이게 계속 진행되면 말세의 징조가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 대사님을 모신 것도 사실 제일 지근거리에서 반기문 총장님을 모셨는데 그 양반 인품에 대해서 대사님이 알고 계신 인품 뭐 강압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사적으로 모든 거 처리하시더라고. 그러면 김 대사님이 보신 반기문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0: 저 반기문 총장님은 제가 그 외무고시 합격하고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외무고시 합격하고 외교부에 처음 들어갔더니 첫 번째 과장님이 반기문 과장님이었어요.
1: 외무부에.
0: 외무부에. 그러니까 1982년도였죠. 네. 1982년도에 첫 번째 과장으로 반기문 과장님을 뵙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은 뭐 사회 경험도 없고 전혀 뭐 이 사회에 대한 그 인식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첫 번째 모시는 상사로 반기문 과장님을 모시게 됐는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어떤 면에서? 네.
0: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판단이 빠르고 정확해요.
1: 합리적이고.
0: 그러니까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양반이 뭐 이렇게 결정을 딱 하면

그게 항상 옳은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제 말단이었는데, 아니,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정확하게 잘 하시냐 그랬더니, 그건 그냥 상식의 입각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식. 아, 그래서 그때.

0: 승진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승진하게 돼서 미안하다.
1: 어.
0: 아, 이런 게 저는 아, 이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저 인품을 가지셨는데요.
2: 나는 뭐 제 양반이 사무총장 될 거라고도 생각을 안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0: 네.
2: 내가 이제 만날 일이 있어서 미국을 가신다고 그러기에
0: 네.
2: LA를 가세요. 거기 릭 워런 목사님이 오바마도 잘 알고 거기 한 2천 명을 그 사람이 모아놓고 남북관계 강연을 좀 하고 가세요. 미국 갈 때. 그걸 내가 자신 있게 권면했는데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 운동회로 서쪽 핀란 노르웨이 그쪽으로 가야 된대요. 선거운동회로. 나 그 얘기를 듣고 어, 참 대단하다. 대통령이 나서서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0: 네.
2: 사실 뭐 그 양반이 나는 반기문 총장님을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양반이 의전 수석을 했어요.
0: 네, 네.
2: 그 양반이 이제 대통령이 장로기 때문에 조용기 네. 목사하고 나더러 수시로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0: 네.
2: 가면은 반기문
0: 의정수석이,
2: 의정수석이 영접을 앞으로 하죠.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 데리고 올라가네.
0: 네.
2: 그때 인연이 된 거예요.
0: 네.
2: 그때 그 양반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우리 목사로서 우리는 물론 대통령이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의전수석이 우리보다 더 겸손해. 나 그걸 보면서 아 배워야 되겠다. 사람이 사무총장이 돼서 뭐 거기서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연락을 해서 해마다 12월 둘째 토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기도회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세계 다니면서 건강하셔야 되고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 하니까 그걸 또 수락을 하시더라고. 11번을 갔다 와서 뉴욕에.
0: 글쎄 말이죠.
2: 예.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지금도 뭐 그때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간 것도 아니고 지금도 제가 좀 식사도 좀 모셔보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청년한테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사무총장 엄마들이 야 너 가서 사진도 찍고 뭐 그래요. 그걸 꼭 또 찍어주세요 사진도.
0: 네, 네.
2: 그런 거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참 똑같게 그 양반도 네. 그냥 변함이 없어.
0: 그렇습니다.
2: 네. 나한테 맨날 죄졌다고 그러시면서 신세 넘어졌다고 그러시면서 뭐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벌써 유엔 사무총장을 했고 지금도 기후변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기도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0: 네, 사실은 그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신 거는 진짜 저는 그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 그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앞으로 기후위기가 닥칠 수 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라. 그걸 맡기신 사명이 반기문 사무총장님께
2: 있다.
0: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 되신 거는요, 진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스럽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2: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유엔 사무총장 후보가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그거를 다 물리쳐 주시더라고요. 정말 국내에서 그 후보자가 되시는데. 그래서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아, 보니까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했는데 다 안 되더라. 그리고 당신밖에 안 되겠다. 당신이 후보자로 나오시오. 그래가지고 후보자가 되신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8개의 국가에서 경쟁자들이 또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 경쟁자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하나 다 헤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이제 태국의 수라키아 씨라는 그 당시에 이제 외교장관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어요. 그 태국은 아세안 국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태국에서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아세안 10개국이 집단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 힘이 엄청나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 반대를 하죠. 그리고 이게 중국도 반대를 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서 뛰는데 아, 수라키아 태국 외교장관은 벌써 10개국이 지원을 해주니까

0: 굉장히 그 힘을 얻고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스라키앗이 저절로 안 되게 되더라고요. 거기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스라키앗이 쿠데타가 일어났으면은 쿠데타의 새로운 정권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지지를 하면 반민주적인 사람이 되고 지지를 안 하면 그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그 결국 이분이 지지하는 것을 택했어요. 그랬더니 국제사회에서 아니 유엔 사무총장 후보가 어떻게 그 비민주적인 그런 걸 지지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지지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1: 그런 신묘박측한 상황이 또 있었군요.
0: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다 헤쳐서 되시고 그러고 파리 기후협약을 10년 동안을 해서 성사를 시킨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명을 맡기셨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거를 위해서 인류의 그거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렇지만 그게 반기문 총장이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이 애청하시는 그동안 애청자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1: 네.
0: 큰 힘이 되지 않을까.
2: 그렇죠. 네.
1: 맞습니다. 네.
0: 그 후원은 결국은 다 우리 청년 그 기후 운동가들 이 운동가들하고 같이 우리가 힘을 저기 하는데 이제
2: 그래서 우리 김보현 대사님을 다음 달에 모시려고 그러다가
0: 네.
2: 그 산에서 흘러내오는데 우리 국민들도 뭐 거기 묻혀가지고 아직
0: 9분이 아직도
2: 예, 네. 소식이 네. 없는데 야 빨리 모시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이 좀 알아야 되고 네. 기도해야 되고 잊어버리기 전에 우리들 머리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님에 대해서 오늘 김 대사님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오셨는데 뭐 감사드리고 또 대사님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니까 그 양반 밑에서 지금 일하는
0: 네,
2: 거지.
0: 그렇습니다.
1: 네,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이 소식을 듣게 된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 주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교관으로 또 여러 나라에서 근무하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나라가 있으실 것 같아요.
0: 예, 네, 제가 그 맨 처음에 외교관으로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일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일본은 뭐 그 당시에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국민들도 여유가 많았고 그 제가 일본에 가서 아주 참 아 우리가 언제 일본을 저기를 할 수 있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일본 그 다음에 제가 간 게 소련을 갔습니다. 소련.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었거든요. 네. 공산주의 체제의 소련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외교관으로
1: 어려우셨죠.
0: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소련이라는 나라에 근무했던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진짜 몇 명 안 되고요. 그 소련에 갔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이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갔는데 거기서도 제가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그 소련에 가서 느낀 거는 이 소련의 그 이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그 2장에 나오는 2장 44절에 나오는 그 공동체를 그 칼 마크스가 생각을 해가지고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거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기라는 거고 소련이라는 체제는 이제 총과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질 않아요. 결국 그러니까 비극적으로 이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역시 이게 성경의 말씀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지 인간이 자기가 무슨 저 힘을 가지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 결국은 이게 실패로 끝난다 하는 거를
1: 네.
0: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1: 청취자 사연도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목사님.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임집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글을 썼습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0: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복음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임집사 올림. 참 고맙죠?
1: 네.
0: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1: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나누시면 저희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2: 기도... 저는 뭐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평화. 지금 너무 제가 이제 외교관을 했기 때문에 국제 정세를 보는 그런 게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프고, 전쟁으로 또 그 죽어가는 많은 그 영혼들. 그래서 이제 전쟁과 평화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손주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손주 아이가 그 쉐어링과 케어링, 쉐어링 앤 케어링, 쉐어링하고 케어링하는 그 마음을 정착을 좀 시켜 주십사 하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손주 아이의 그 엄마, 제 딸이 작년에 이제 하늘나라로 떠났기 때문에 얘를 이제 저희들이 돌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손주 아이 아직 그 믿음이나 이런 게 전혀 이제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 쉐어링과 케어링을 마음속에 정착을 시키고 체화를 시키면은 커서도, 그 잠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 아멘.
2: 그러니까 제가 쉐어링과 케어링을 얘가 몸에 체화가 되면은 나중에 커서 진짜 공동체의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 도와주고 같이 나누고.
0: 기도대로 될 거예요.
2: 네.
0: 대사님이 하시는 기도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1: 아멘. 네.
2: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여러분들도 함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전 주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대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4: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5: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역대하 29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6: 오늘은 역대하 20장 본문의 말씀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네팔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와 또 산사태가 또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태풍이나 장마로 인해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고산지대에 있던 이 호수에 빙하들이 녹으면서 엄청난 양의 물과 토석들이 아래에 있는 마을로 쏟아져 내려와서 건물과 도로, 교량과 발전시설을 순식간에 이렇게 다 휩쓸고 지나가게 된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저도 영상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600명이 넘는 사망자, 그리고 3,000명이 넘는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던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지금 9명이 실종된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한순간에 생명을 잃고 또 삶의 터전을 모두 빼앗겨 버리게 된 것이죠.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일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 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자주 이러한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예상치 못한 그럴 때에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언제 또다시 이 두려운 상황을 경험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된 여호사밧이라는 왕과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는데요. 그의 아버지 아사라고 하는 왕을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왕들 중에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가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여호사밧도 왕위를 계승한 이후에 온 나라의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율법 교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와 그의 통치를 기뻐하셔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강성하게 해주시고 또 나라도 평안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도 과오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이라는 왕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이 아합의 딸과 혼인을 시켜서 사돈을 맺습니다. 그리고 동맹국으로서 그 위치를 견고하게 해서 다른 나라들과 견제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호사밧에게 올무가 되어서 수차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고 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했는데, 여호사밧이 그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는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함께 쳐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결국 그 전장에서 아합 왕이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나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 여호사밧 왕에게 보내셔서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예언하게 해주셨는데요.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라고 예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셨던 겁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즉 아합 왕을 왕이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당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진노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듣게 된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고한 후에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기록합니다. 모압 사람들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엔게디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요단강을 건너서 엔게디, 즉 예루살렘의 하룻길밖에 안 되는 그곳까지 진군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제서야 여호사밧이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하루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된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순간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삶의 문제와 고민되는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도 너무나 엄청난 일인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해 왔는데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하룻길밖에 안 되는, 하루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곳까지, 엔게디까지 벌써 진군해 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누구나 위기의 상황을 맞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지 않고, 그의 시선을 이 모든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낯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나를 도와줄 동맹국이 누구인지, 이 나라의 병력과 무기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수들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위기의 순간에 대처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봐도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은혜의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사방이 둘려막혀 있을 때 여러분 얼굴을 들어 하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위기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내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공포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권하자 유다 지역 온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연합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지금 위기에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문제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이제 시작되는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염려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근거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땅과 열방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맞설 대적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붙잡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때에 이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 솔로몬의 때에 이곳에 성전을 짓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복원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이곳에서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듣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의지하며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백성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라고 여호사밧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또 암송하시기도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사셨으면 좋겠는데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대적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자기 부정에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 왕부터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 고백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주권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자 야시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전쟁이 이방의 연합군이 유다 백성들을 침공하는 이 상황이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너희가 할 것이 없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해 주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 앞에 맞서서 나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을 허락하시고 그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앗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레위

0: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하니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이 끝난 상황입니까? 아니면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의 상황입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의 상황입니다. 아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였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을 앞세워서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전장에서 제일 앞에 세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가장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우고 전장의 자리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병들이 연합군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연합군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결국은 모든 연합군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승리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엄청난 육체의 고통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빌립보의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빌립보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절망적이고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지금 상황이 이런데 더 나아질 것 같아? 넌 끝났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지금 이 순간에도 붙들고 계신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일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맡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6년 하반기의 삶을 시작합니다. 어느덧 올해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감사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눈 감고 기도하면 누가 일하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눈 감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경주중앙교회 054-742-1116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M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줄 강단. 줄 강단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양포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꽃이 활짝 피었어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은 그 헬라 원어의 복음을 요한게리온이라고 그러는데 그 요한게리온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의 소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아멘. 교회만 생각해도 기쁘고 아멘.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기쁘고 아멘. 말씀 듣는 게 기쁘고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기만 해도 아멘. 기쁨이 샘솟아나기만 해도 아멘.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곧 복음 전도지가 돼야 돼요. 미국의 세인트루이스라는 곳에 아주 유명한 한 변호사님이 그 지역을 여행 중에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마땅히 아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기는 나가는데 어디를 가야 어느 교회를 가야 좋을지 몰라서 마침 교통경찰을 만나서 이 주변에 정말 갈만한 은혜로운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저는 교회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가 보면 이 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어느 한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보니까 얼굴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넘치는 그런 얼굴로 그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 교회가 제가 추천하고 싶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영국의 그리말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웃기기로 아주 유명한 소문난 그런 코미디언인데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도 그 사람만 만나면 저절로 웃음이 난다는